0: 하고 있습니다. 끼리끼리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동호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조기 축구 동호회, 뭐 만나지 못하면 뭐 죽을 것 같아요. 부인들은 한쪽으로는 좋아하고 한쪽으로는 싫어합니다. 맨날 축구하러 나가서 뭘 하는지 몰라요. 축구 끝나면 또 들어와야지. 들어오지 않아요. 또 뭐 한 잔 먹고 뭐 하고 또 많습니다. 또 낚시 동호회 있죠. 산악 동호회 있죠. 무슨 동호회가 그렇게 많은지. 거기에 또 속하지 않으면 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속하게 됩니다. 요즘 한창 인기 있는 동호회 중에 하나가 험지 생존 산악 트레이킹? 뭐 이래서 산악으로 뭐 삼천리 반도를 뭐 돈대나 뭐 그러면서 동고동락을 합니다. 고생도 같이 합니다. 어떤 동호회는 동호회를 하고 나서 그 뒤에 뒤풀이도 하고 계속 카톡하고 뭐 밴드하고 다 합니다. 근데 어떤 동호회는 그거 하고 나서 딱 끊어요. 더 이상 만나지 않습니다. 그 만났으면 됐지. 뭘 또 만나자 그러냐. 그렇게 하는 동호회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동호회가 되어서 함께 형제 자매로 또 한 가족으로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여러 사회 계층 중에 가장 기본이 가정 아닙니까? 그 가정에서도 부부가 이제 제1단인데 부부도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살아갈 때는 그 가정이 행복하고 조용합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뜻으로 살아가면 가정에 불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달라도 내가 하는 말투하고 달라도 저 입사람하고 저하고 말투가 다릅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말해? 마음을 알아도 말투가 다르면 그 말투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상대방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저 마누라는 평생 못 고쳐. 부인들이 남편들 보고 저 인간은 평생 저렇게 살아야 돼. 불쌍해. 누가 데리고 사니?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뭐 이러면서 살면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에 행복지수가 조금씩 높아지는 것입니다. 불편한 사람끼리 같이 지낸 것처럼 고역이 없습니다. 나하고 말씨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른 사람이 만나면 너 왜 그러니? 난 저런 거 싫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처럼 고역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뭐 같이 밥 먹고 살고 이 땅에 같이 호흡하고 살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우리끼리 잘 살자, 편안하게 살자. 이게 참 좋은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죠.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을 틀리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판단을 하잖아요. 비판을 하잖아요. 때로는 조롱도 합니다. 아, 제발아, 제발아 하면서 조롱도 합니다. 상대방이 이 땅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또 때로는 정죄합니다. 정죄합니다. 다르다라는 것을 틀리다고 얘기하면서 정죄까지 다는 것은 내가 혹은 상대가 범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신실하고 착하고 인격이 훈련하고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죄 지을 일이 없는 사람 같은데 다른 사람 때문에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다면 이처럼 억울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착한 사람이 다들 좋은 사람 같은데 다 훌륭한 사람 같은데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처럼 참 기분 나쁜 거 없습니다. 정치인들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가 뭐 국민의 대표로 뽑아서 나간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뽑았겠습니까? 다 훌륭해서 뽑았겠죠. 다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가정에는 참 존경받는 아버지와 어머니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사상과 신념과 또 편이 갈려지게 됩니다. 여당이 되고 야당이 됩니다. 정치적인 신념도 있겠고 또 나름대로의 추구하는 것도 다르겠지만 그렇게 갈리게 되면서 서로 비판합니다. 서로 손가락질합니다. 심지어 상대를 틀렸다고 잘못했다고 몰아세우기도 하고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다가 상대를 죄인으로 몰아가서 심지어 감옥에까지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몇 년 지난 다음에 감옥에 갔던 사람이 다시 나와서 이제 또 득세를 하면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을 범죄자로 또 만들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나는 가해자고 나는 정의에 서도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나머지 마음의 불편함 또 어색함 이런 것 고스란히 백성들의 목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잘 뽑는 것도 중요하고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교회 생활 아주 특별하고 축복인 것이 많습니다. 아주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는 예수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할 일이 없습니다. 다 다른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는 예수를 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문제가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에 이 문제가 일어난 교회 얘기를 합니다. 분쟁의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보는 이 분쟁의 문제도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도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일어난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문제가 될 필요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죠.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얘기 나오는 모든 사실이 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분열의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 모양새가 다릅니다.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베드로가 전한 그리스도, 그리고 또 게바는 베드로죠. 그다음에 아볼로가 전한 그리스도 다 똑같이 그리스도를 정했습니다. 근데 전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니까. 바울과 게바와 또 아볼론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다르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취향에 따라서 나는 이 사람이 좋다, 나는 저 사람이 좋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취향이 다른 것, 호감이 다른 것 이거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좋아할 수 있습니다. 바울 나름대로의 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의 삶의 내용이나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이 남다릅니다. 그리고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경향이 바울에게는 컨텍스트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식의 표현입니다. 그에게는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그의 삶에 아주 특별한 반전이 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멋있는 얘기들이 다이나믹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호감을 갖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또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지고 있는 것이 언변으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의 특별한 지식과 그의 언변에 사람들이 매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매료될 수 있습니다. 매료된다라는 것, 그 사람이 좋아 보인다라는 것 틀리지 않습니다. 야, 나는 그 사람의 얘기가 좋더라? 나쁘지 않습니다. 틀린 것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원조입니다. 원조 막국수 찌끝이 원조입니다. 원조 예루살렘의 원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원조가 그 멀리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야 이거야말로 진짜다.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자 이것이 진짜 이것이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베드로를 좋아할 수 있지요. 예,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그럽니다. 순수하다는 거죠. 나는 사람만 안 속해 있다. 나는 순수하다. 그래서 나는 고상하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나는 누가게 안 속했다. 나는 사람 안 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취향의 문제, 호감의 문제 얼마든지 용납이 되는데 이것이 분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본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겉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분열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들이 가서 전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자기로 인해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듣게 된다면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죠. 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즉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취향과 호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바울을 놓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게바를 놓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아볼로를 놓았어요. 사람을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리에 사람을 놓았어요. 그러니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의 입장에서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그 소식을 아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의 취향, 듣는 사람들의 편견, 치우침이 분열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 인간의 역사는 사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편가름의 역사입니다. 편가름의 얘기가 문제가 만들어놓은 원인이 되었고 과정이 되었고 결과가 되었습니다. 편가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지연, 학연, 뭐 혈연, 뭐 동네에 따라서 또 뭐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가 좋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가 더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서양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가 좋다고 합니다. 소론도 있고 노론도 있고 뭐 자기 나름대로의 좋은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 피해와 손해는 고스란히 민초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지도자를 잘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네 편, 내 편 이렇게 갈라지는 가장 작은 단위는 부부관계일 겁니다. 부부의 작은 규모부터 국가에 이르는 대형 부모의 일까지 이렇게 편이 갈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편견으로 보릅니다. 집단 편견의식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집단이 만들어지고 흑백, 극단 논리가 그들 가운데 팽배하면서 공격이나 혹은 희생양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옳고 내 주장이 확실한데 저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바보야. 저 사람들은 가르쳐야 돼. 저 사람들은 내게 배워야 돼. 교만하게 되죠. 혹은 이게 안 되면 저 사람들은 없어져야 돼. 저 사람들은 멸망해야 돼. 이러면서 파괴적인 집단이 되든가 아니면 파멸 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위험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입니다. 목회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들을 단호하게 다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권위를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아닌 권고로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요, 분쟁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분쟁, 분쟁 그리고 나뉘어졌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쟁이라는 단어가 여기 보면 스키스마타 라는 이 헬라어를 분쟁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tear, 찢는다 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찢는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분쟁으로 찢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찢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좋아한다, 누구를 따라간다, 이건 나쁜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를 찢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You better stop! 멈춰라! 서로 다르고 표현이 다를 수도 있고 다른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보이는 그 행위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됐지. 왜 또 찢느냐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된 성도들이 마구 찢겨져 나가는 거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당장 멈추어라 이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법도 쉽습니다.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united, 같이 합하라 그래요. 온전히 아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수단과 방법이 나누어지는 거 아닙니다.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나이티 된다라는 말이 또 이렇게 돼 있는 말입니다. 카테르티스 메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knit together 이렇게 번역을 또 했습니다. 우리 옷을 니트 옷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털옷을 니트 옷이라고 그랬죠. 손 뜨개질을 해서 만드는 니트 옷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니트한다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찢겨진 것을 다시 이렇게 꿰매라. 다시 꿰매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꿰매야 된다. 당장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니트라는 번역을 보면서 당장의 뜨개질을 생각을 하고 그런 털옷을 생각을 하면 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니까 세상적으로 하면 찢겨지기 쉽고 뚫려지기 빵빵과 뚫려지기 굉장히 쉽구나. 영어식으로 하면 vulnerable한 것이 바로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총을 듭니까? 무기를 듭니까? 지적인 싸움을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찔리면 그냥 찔리고 흩어지면 그냥 흩어집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vulnerable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주석가였던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목사님은 이것을 여기 니트한다라는 말을 본래는 의향용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향용어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이게 찢겨졌다라는 그 표현을 뼈가 탈골이 되어지고 골절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몸이 찢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뼈가 부서져. 그리고 뼈가 부러져. 그리고 골절이 돼. 그러면 당연하게 몸이 찢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쟁은 분열이라는 것은 디스유니언이다. 디스유니언이다. 찢겨져 나가는 것이다. 흩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연적인 것이다. 이건 교회의 내추럴 모습이 아니다. 언내추럴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치유되어야 된다.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그렇게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살점이 찢겨 나가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뼈가 부러지고 골절 사고가 나고 살점이 찢겨 나가겠는데 이게 얼마나 아프고 처참하게 그 내버려둘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고쳐져야 됩니다. 빨리 이머전시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그리스도의 교회에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이 왕성한 곳이어야 돼요.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먼 나라 고린도까지 가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 교회를 목회를 한 바울, 아볼로 같은 사람이나 게바 같은 사람이나 그 먼 데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자기들의 이름 때문에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머리가 돌 일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의 호감을 갖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몸된 주님의 교회에 골절사고가 일어나고 탈골이 일어나고 부서지고 찢겨진다고 하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빨리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치료의 방법은 간단한 거야. 같은 말 해라. 그리고 같은 생각 가져라. 같은 뜻을 가져라. 그리스도를 가져라. 이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 여름 성경학교를 했고, 우리 이재민 장로님은 저기 내시빌, 우리 남침내교의 본부가 있는 내시빌에 가서 이규직티브 커뮤니티에 처음 이사로, 한국 사람으로서는 우리 침내교 150년 역사에 최초로 한국 사람으로 그 모임에 들어간 겁니다. 미국에 4,800만 침례교회, 아니, 4만 6천 개의 침례교회. 그 다음에 1억 6천만의 침례교인입니다. 근데 침례교회는 개교회입니다. 다 따로 하는 겁니다. 그 따로 하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되게 만드는 것이 이 이지그디브 코미디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세상에 어떤 일보다 최고로 복잡한 일을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재민 장로님이 이제 혼나게 생겼습니다. 거기 가서 이룰 수도 없는 일인데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는 거니까. 자, 우리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릅니다. 근데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자매도 다르고 쌍둥이들도 다릅니다. 겉모양만 다른 것이 아니라 애들 키워보면 어려서부터 달라요. 몸 뒤집는 것도 다르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도 다르고 우는 것도 달라요. 화장실 가는 것도 달라요. 한 뱃속에서 나온 애들도 다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인정해야지. 교회가 다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 다 그리스도로 섬기지만 교회마다 달라요.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는 침례교회만 해도 수백 개가 됩니다.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만 큰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침례교회에 간판 달고 있는 그야말로 교단이 다른 한 교회밖에 없는 교단 수백 개입니다. 한국엔 장로교회가 수백 개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침례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다른 교단을 주신 것을 주님을 송축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단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다른 모양을 갖기도 하고 예배도 다르고 또 설교 방법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민교회는 훨씬 더 다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단과 이 교파의 방법이 아니라 각 목사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또 교회가 달라요. 장로교회인데 순복음식으로 하는 교회도 있고 목사님이 그런 열파예요. 근데 순복음교회인데 장로교회식으로 해요. 목사님이 굉장히 컴해요. 목사님의 따도 달라요. 또 구성원의 따도 달라요. 우리 교회는 아멘을 하라고 그러면 억지로 아멘을 시켜야 아멘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아멘 하면은 다 쳐다봅니다. 근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 목사님이 뭐 말도 시작하기 전에 아멘! 박수도요. 이렇게 박수 치는 게 어떤 게 탁 칩니다. 이러면서 박수 칩니다. 남자들이 그러면 또 괜찮은데 아주 예쁜 아름다운 아주 정말 예쁜 그런 그 여자 성도님이 또 보통 때는 아 집사님 아 장로님 이러는데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완전 다 죽게로 이래요. 어떤 분들은 감당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다 감당 안 되는 분들이 우리도 있습니다. 나하고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같이 교회를 섬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그게 정상입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창조적입니다. 여러분, 교단이든 교회든 근본적인 기독교의 교리, 근본적인 윤리의 문제 달라도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요, 우리 북가주에 있는 교회들이 수백 교회가 되죠. 교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하나가 되자고 합니다. 하나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가주, 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동성애에 아주 우호적인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교회들이 대단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서명해서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신문에도 내고 모임을 갖자고 합니다. 오늘이네요. 오늘 5시에 모이자고 그러네요. 이런데 하나가 되어집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과거에 우리 지역에 이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합회가 생긴 이유가 이단들을 이거 내부려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연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위해서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취향과 또 자기의 호감도에 따라서 갈릴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유가 또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분열의 원인 중에 하나는 영적인 엘리트 의식입니다. 영적인 엘리트 의식이에요. 바울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의 원조라는 겁니다. 개척 목사입니다. 나는 개척 교인이라는 식입니다. 나름대로의 엘리트 의식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야, 이게 뭐 고린도 교회가 문제냐? 나는 예루살렘이 원조야. 예루살렘이 원조야. 그런 전통적인 나름대로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러면서 엘리트 의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한파, 뭐 아볼로 같은 파는 다른 게 아닙니다. 뛰어난 지적인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말이 수려합니다. 논리가 정확합니다. 얼마나 지적으로 막 짱짱 나가는지. 난 저 사람 엘리트 의식이 그 속에 있습니다. 또 엘리트 의식은 한파는 고고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순수해. 나는 예수밖에 몰라.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경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도 교회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데 또 집에다가 예배처소 만들어 놓고 또 특별하게 손님들 초대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영적으로 엘리트 의식을 갖는 겁니다. 나는 달라. 참 힘들어요. 참 같이 교제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누가 그러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내가 너희들의 목회를 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베푼 적이 있느냐? 그들의 가장 어리석은 일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대신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 첫 번째 분쟁, 두 번째 분쟁, 세 번째 나뉘었다고 그랬는데 단어가 다 달라요. 처음에는 찢긴다고 그랬어요. 찢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싸우는 거예요. 파이트하는 거죠. 두 번째 단어는 파이트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단어는 그래서 완전히 나눠진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은 몸을 찢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뜻, 교회는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번에도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 하나가 되는 모습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년 하면서 늘 감사했어요. 올해도 참가한 아이들을 보면 몇 년 동안 비슷하지요. 올해는 한 등록은 한 90명, 89명 이렇게 하고 또 아이들이 오는 거는 한 85명에서 86명 뭐 이렇게 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들이 오히려 적고 대다수는 다른 교회들이나 아니면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자, 어떤 아이들은 한국 애들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한국 엄마나 아빠가 있고 미국 아빠나 미국 엄마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한국 엄마가 있고 중국 엄마 아빠가 있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영어만 쓰고 어떤 아이들은 한국말만 해요. 어떤 아이들은 영어와 한국말을 잘해요. 어떤 아이들은 영어만 해요. 어떤 아이들은 완전히 코케이전이에요. 어떤 애들은 영어하고 중국말을 해요. 이렇게 다른 애들이에요. 자, 이 다양한 아이들 다 영어로 해야 돼요. 유치부에도 영어가 필요해요.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굳이 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해요. 아니, 목사님, 이거 우리 교회 행사인데, 우리가 헌금해서 예산 잡아서 하는 건데, 우리 애들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행사고, 그 한국교회 행사 아닙니까? 왜 외국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선생님들 그 힘든 영어 하면서 이걸 다 해야 됩니까? 밥 먹을 적에도 우리 애들 그냥 한국식으로 먹이면 쉬운데, 이건 뭐 핫도그 먹였다가 뭐 먹였다가, 이거 복잡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행사, 교회 행사면 교회 다니는 애들 데리고 와야지, 뭐 교회 안 다니는 애들만 데리고 와가지고 그거 그렇게 골치 아프게 힘들게 합니까? 목사님, 아니 교회 애들만 있습니까? 왜 난리법석입니까? 이 교회에 어른들은 없습니까? 아니 예산을 보세요. 어른들을 위해서 이만큼 예산을 씁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분 아무도 없지만 누가 하면 하는 일이 위축이 되겠잖아요.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아무리 교인들은 눈치 안 봐요. 근데 제가 눈치를 제일 많이 보죠. 이렇게 세워놓고 누가 강대상에다 뭘 이런 거를 갖다놔, 아니 좁은 저 로비에 뭐 저거 해놔, 이렇게 하는 분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는 걱정이 되죠. 눈치를 봐야 돼요. 혹시라도 있게 되면 카바를 하든지 변명할 말을 만들어야 되는지, 또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 애쓰는데 눈치로 보여지면 위축이 되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매년 온 성도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와서 잘 됐죠? 전도 아닙니까? 애들이 밥을 뭐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아 애들이니까 그렇죠. 한국교회 외국인들도 와, 아니 우리가 미국에 사는데 미국 애들도 와야죠. 중국 애들이 와요. 아니 이 동네는 다 섞여 사는 동네예요. 아 당연하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해요. 저는 뭐 우리가 뭐 세상에 제일 좋은 교회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참 감사하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침례 준 적 없고 침례를 주어서도 아주 소수에게만 준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세례나 침례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죠.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 정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아름다운 예식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그런 일을 해야 될 그 사람,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그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위축된 말을 합니다. 교회의 명령하시고 교회에 마땅히 해야 될 예식인데,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리에 somehow 자꾸 들어가게 했고 자기 스스로도 그 속에 누군가가 늘렸고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목회자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돼. 나를 그리스도의 자리에 대신 집어넣으려고 하는 옆에서의 부추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하는 거죠. 목사님 최고입니다. 장로님 최고입니다. 집사님 최고입니다. 여전대 회장님 최고입니다. 자꾸 옆에서 부추켜서 그 자리에 자꾸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그러죠. No way. 그럴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현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No way. 그럴 수 없어. 그렇지 않아. 안 돼.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야. 가장 중요한 것 교회가 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복음이 뭡니까?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 죄를 사하려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분을 믿으면 우리 모두 다 죄에서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믿으면 그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침례나 세례가 교회의 업적이 되고 실적이 되어질 가능성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안 돼! 우리의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지문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 좀 믿고는 싶은데 믿지 못하겠다, 아직 마음이 안 온다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아로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고 우리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면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 그리스도로 같이 말하고 그리스도로 같이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같이 뜻을 이루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모두가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는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경찬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 또는 BBN 한국어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 "다시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는 갈수록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결국 온갖 스트레스와 고통은 모조리 나의 몫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얻기 위해서는 환경과 무관하게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항상 편안한 마음과 은혜로 넘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내 마음을 주님의 평강이 다스리도록 내어 맡긴다면 하늘의 평강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당신을 통해서 빛날 줄로 믿습니다.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2: 예, 오늘 본문을 보면은 덜 중요한 것을 찾다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사람이 나오고 또한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을 찾다가 놀라운 삶의 반전을 가져온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들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나발이고 한 사람은 아비가일이죠. 그러나 이들은 부부이죠. 나발이 남편이고 아비가일이 아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부부가 다 같이 한 방향만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다가 서로 다른 삶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3: 예수님의 생명수. 예수님의 생명수 이 시간에는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세영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란 원대한 비전으로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몇 프로나 순종하며 사는가? 여러분,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처음 우리는 50%를 기준으로 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분이 자기가 실제로 해보니까 10점도 안 되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점수로 매긴다면 어쩌면 10점도 안 되는, 아니 뭐 5점? 그러게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결단한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잘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감히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정확히 보면 볼수록 오직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야 우리가 좀 더 절약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는 대로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꿈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 더 좋은 건물을 주실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 이곳에 더 좋은 건물을 세우게 하실지 아십니까? You never know, only He knows.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그 말씀을 드렸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연로하신 은퇴 목사님이 큰 교회를 건축하신 분이신데 저한테, 한 목사 절대로 교회 건축하느라고 무리하지 마. 나는 절대 무리하지 않았어. 그래도 큰 건물을 지시고 교회가 3,000명, 5,000명 이렇게 미국 교회가 됐습니다. 그 말씀을 저는 지금도 새기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과 꿈과 사람의 열성으로만 뭔가를 대단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인 참된 교회에 더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하시면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쏟아 넣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이요, 이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와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좋은 교회들의 예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장 좋은 교회는 성경에서 어느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입니까? 예, 메시아 교회가 아니죠. 예, 어느 교회입니까? 초대교회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태동되었던 그 초대교회, 오직 성령의 100% 붙들렸던 그 최초의 순간에 그 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나오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정말로 성령에 충만하게 붙들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에 붙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내가 교회에 나와 있는 시간이 많다고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지, 그래야 우리의 삶이 그에 붙들릴 때에 온전함을 보일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서문학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교회인데요. 이 교회들의 특징은 뭡니까? 교회가 규모가 크고 건물을 화려하게 줘서 칭찬을 받았던 것이 아니죠. 다 이런 교회들은 규모가 적지만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처음 주셨던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기에 칭찬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칭찬을 받았던 대표적인 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표현이죠. 그러나 표현만 좋게 하려고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아니죠.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함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누가 뭐라고 시키지 않아도 이들이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여기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The work of faith 그랬어요. Work예요. Work, 일입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 더 정확히 말한다면 믿음으로 인한 삶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믿는 바와 행하는 바가 같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만 보아도 과연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라고 했는데요, 그들은 그야말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수고할 것 같고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은 믿음보다는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연약한 성도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수고와 희생은 가슴이 쿵쾅거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생각할 때 가슴이 쿵쾅거리고,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쿵쾅거리고, 그러할 때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메시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교회를 정말로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내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그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주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가버립니다. 이거는 참된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러라고 한 데가 있습니까? 내가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다른 곳으로 보낸다 할지라도 우린 그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소망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사람의 삶은 이미 이 생을 넘어 오직 내 생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4: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도 커서 이제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나 분노나 욕망이나 혹은 가난함이나 실패나 혹은 성공이나 출세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영광과 출세에 대한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학교 생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왜요? 이 땅의 것보다 저 하늘나라의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로 가는 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저 하늘나라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능히 이 땅에서 오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크지 않다면 어떻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날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마음에 떠올라지는 것이 땅의 것들에 대한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목회자라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이것을 이기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밸류가 땅에 있는 것들이 밸류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늘의 것이 더 가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교도 할 수 없이 가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는 그 하늘의 소중한 가치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가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기복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좀 더 넉넉하면은 자녀들도 잘 기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부모님도 잘 섬길 수 있고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염려와 또 욕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거리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거리 경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천성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자꾸 가까운 데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가까운 데 것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붙잡으려고 하는데 결국 잡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오래갑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오래가는 믿음의 사람들 보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는 덜 중요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덜 중요한 우리의 뜻보다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은 덜 중요한 것을 찾다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사람이 나오고 또한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을 찾다가 놀라운 삶의 반전을 가져온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들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나발이고 한 사람은 아비가일이죠. 그러나 이들은 부부이죠. 나발이 남편이고 아비가일이 아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부부가 다 같이 한 방향만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다가 서로 다른 삶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먼저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은 양 3천 마리와 염소 천 마리를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군사들이 그의 목자들이 그 많은 양떼들을 지킬 때 그것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 그날은 축제의 날이고 잔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자기 소년들을 보내서 군사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좀 가져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근데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요구를 거절하죠. 그리고 더불어 다윗을 모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었겠는가. 그런데 모욕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10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 다말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어떻습니까? 지금 나발은 다윗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당시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다윗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세요. 골리앗의 거인장수, 블레셋의 거인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쳐서 넘긴 사람입니다. 그런 소문이 이스라엘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유명한 용사였고요. 그러므로 다윗이 나가서 싸우고 들어오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이지요. 특히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의 사환들이 나발에게 다윗을 말하면서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나발은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모른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알고 있으면서 모른 채 한다는 거죠. 모욕적인 겁니다.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아버지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그 가문까지도 전체적으로 무시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왜요? 왜 나발이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은요, 그에게는 분별력과 지혜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아비가일이 얘기하는데요, 그 말 속에 분명한 정답이 있습니다. 단지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사울의 권력이 더 크고 다윗은 도망다니는 일개의 한 무리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자 그렇게 다윗을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10절 하반절을 보면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발은 다윗을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여 도망하는 종, 다시 말해서 다윗을 자기 주인을 배반하고 배신한 자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까? 절대 아니죠. 이 앞에 24장을 보면요,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서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이잖아요. 왜요? 24장 6절을 보면요, 다윗은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발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나발의 이름의 뜻은 바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인데요, 그의 문제는 이처럼 그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바보였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나발은 어리석게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현재 현상만 보고는 다윗을 자기 주인을 배반한 자로 그렇게만 멸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는 무엇보다도 지식을 많이 알고 경험이 많아서 거기서 좋은 영감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리를 분별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지혜는 진정한 지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더 힘이 많습니까? 군사들도 많고 한 나라의 왕입니다. 다윗은 겨우 600명 데리고 정처 없이 도망다니는 신세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런 다윗을 도와주었다가 탈로가 난다면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이 사울에게 붙잡혀갖고는 온 집안이 다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편을 들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거기서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만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인간의 지혜로 판단하고 행하려 하는 것은 결코 참된 지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이런 나발의 상황이었다면 다윗의 사원들에게 양식을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4: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라고 노력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더 신중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꼭 그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으로 무엇을 하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나 나발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뜻대로 판단하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와 같은 나발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함으로 아주 지혜로운 처신을 하였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 우리 교회도 아비가일 전도회가 있는데요. 도대체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처신을 했길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마치 지혜로운 자의 대명사와 같이 불려지고 있는데요. 아비가일은 나발이 음식을 요청하는 다윗의 사원들 앞에서 이 다윗을 모욕하였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다윗의 소년들이 나발의 목동들을 밤낮으로 지켜줬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는 다윗이 나발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급히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는 다윗을 만나러 낙타를 타고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어떻게 합니까? 23절을 보면 먼저는 그의 태도가 아주 지혜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나발을 해하려 가는 다윗을 만나고는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그 앞에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었다고 했는데요. 이 나귀에서 내렸다는 것은 다윗에 대한 예의와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은 예의와 존경을 넘어선 경의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예. 지금 아비가일은 크나큰 갑부의 아내였지만 그러나 이 도망자 다윗에 대해서는 오히려 포로가 정복자에게 자비를 구할 때 취하는 자세를 서슴지 않고 취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지금 자기 남편이 다윗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잘 분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 다윗을 내 주여, 내 주여, My Lord 라고 하면서 나발의 죄를 자신에게 돌리라 라고까지 말하며 자신을 또한 여종, I'm your servant 그러면서 매우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마음을 돌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 26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첫째 상반절은 지금 자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를 흘려 남을 보복하는 일을 막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이 아비가의 말을 잘 끝까지 보면은요, 주어가 다 하나님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말하는 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의 감정과 혹은 꼼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하려고 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그러므로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다윗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다윗을 붙잡아 죽이려는 사울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당시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마치 저 북한에서 김정은이를 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셋째, 그래서 28절을 보면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28절입니다. 다시 여호와께서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드렸는데 전체를 다 그냥 올려갖고 자, 이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집은 왕권과 왕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비가일의 말은 이제 다윗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든든한 왕위에 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비가일의 말은 그 까닭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그의 일생에 전혀 악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누가 더 정확히 합니까? 다윗이죠. 자, 이 말은 아부일까요? 아닐까요? 아부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렇죠? 살아남기 위한 궁혈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했던 말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를 보면 그렇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에 우리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넷째, 그는 29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읽습니다. 29절. 29절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런 말이 지금 다윗을 설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 아비가일이 쏟아놓는 모든 말들이 다 전부가 이미 다윗이 알고 있었고 또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이에 지금 그의 생명이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다 라는 말과 이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신다는 말도 이미 다 다윗이 경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동안에 그가 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사자나 이 짐승들이나 이런 와일드한 환경 속에서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도 다치지 않게 지켜주셨거든요. 하나도. 그는 나가는 곳마다 100점 100승했습니다. 그렇죠? 또 여기 물매가 나오는데 언제 경험했습니까? 골리앗 던질 때,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싸게, 얼마나 독특한 표현이며 기발한 표현입니까? 성경을 보면 이처럼 독특하고도 기발한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생명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싸게 안에 감싸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싸게. 참 우리 감사한 것은 교통사고가 여러 번 났지만 하나님께서 다 교통사고로 큰 어려움을 당치 않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성실 집사님도 보니까 차가 와서 쳤는데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분들이 이제 깨어나고 한참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건데요. 10m를 날아갔다는 겁니다. 10m 여기서 탁 하고 저만큼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부었었어요. 이렇게 뇌진탕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지켜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다섯째, 그는 결론적으로 30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31절에서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했어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 감정적인 말 한마디가 앞서 말한 모든 아비가엘의 말들을 다윗으로 하여금 다 믿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아비가엘의 말입니까? 이 마지막 말은 아비가엘의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어떤 고백의 증거가 될 수가 있다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는 그러한 다윗에게 자신을 헌신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소서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성경학자들도 모른다고 그렇게 주석가들이 써놓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아비가일의 요구는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임으로써 성취가 되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는 다윗에게 자신의 마음과 삶을 다 바치겠다는 헌신의 뉘앙스로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아비가일의 말에 다윗은 피를 흘리는 복수를 멈추게 되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또 아비가일의 지혜도 칭찬하며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나발은 어떻게 됩니까? 나발을 잘못 불었던 나발은 결국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죠. 왜요? 39절에 나오는 다윗의 해석은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의 악행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지혜가 항상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안목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안목을 갖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겸손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진정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나발과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더 구체적인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그가 누구든 남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소중한 한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은 변변치 않아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위대하게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남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셋째,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베풀기를 항상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움켜잡으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삶에 더 중요하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 수 있고 더 옳은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축복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사야 55장 8절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생각과 뜻대로 살지 마시고 오직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구하여 찾아서 그 뜻과 생각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생명수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한세용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의학자 심슨경에게 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일평생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나는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찰서나 교도소에 간 적이 없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199번째 시간. 일본의 선교사들의 초청은 외교관들을 위한 연회였다. 선교사들을 초청한 것은 선교사들을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하고 있었음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었다. 과연 선교사들이 외교관이었던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가?
1: 일본은 그들에 맞는 해석을 해나갔습니다. 선교사들은 철저히 민간인으로 봐야 하는데 그들은 선교사를 외교관에 준하는 예우를 해줌으로써 선교사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거죠. 바로 연애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그들을 외교관을 위한 연회에 초대를 한 것이었습니다.
0: 그랬다. 철저하게 일본의 대조선 침략의 기초에서 그런 일이 감행이 됐던 것이었다.
2: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우리의 결정이 어떻게 나는가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결론은 하나 아닙니까? 일본에 초대이긴 하지만 그것이 주일에 이루어지는 것이니만큼 우리가 참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한 외교관들을 위해 열리는 연회인데 굳이 우리가 갈 필요도 없고 말입니다.
0: 그렇습니다. 괜히 정치적인 연회에 참석을 했다가 그간 우리가 대안에서 쌓은 선교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그간 주일 성수를 그렇게 외쳤는데 주일을 범하고 연회에 참석을 해 성도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2: 그럼 여러분들의 의견은 이번 연회에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0: 이거예요, 카드요. 우리 목사님들이 외놈들이 만들어 놓은 잔치에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1: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간 우리에게 뭐라 가르쳤습니까? 주일 성수가 믿음의 시작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들을 하신 목사님들이 아 그것도 외놈들이 초대를 하는 연회에 가시겠습니까?
0: 그래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외놈들이 만약 참석을 안 하게 되면 뭔가 수술을 쓴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1: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분들은 목사님들이십니다. 목숨보다 믿음을 더 귀히 여기시는 분들이시라 이겁니다. 이번도 외놈들이 잘못 짚었습니다.

0: 그래, 어떻게 됐나? 선교사들이 온다고 했나?
1: 아, 그게 말입니다.
0: 뭔가? 일이 잘못된 건가?
1: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놈들이 주일이라고 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0: 뭐야? 주일이라고 올 수가 없어?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린가? 주일이라고 올 수가 없다니!
1: 그러게 말입니다. 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통감부에서 초대를 하는 건데 말입니다.
0: 주일을 범하게 하려고 이런 일을 꾸민 것인데 놈들이 주일이라고 오지를 못하면 괜한 일을 벌인 것이 아닌가.
1: 저 그래도 기다려보지요. 이 놈들이 나중에라도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0: 뭐야? 나중에라도 온다고? 이런 바보같이 나중에 오는 것이 무슨 소용이나? 예배를 빼먹고 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예수쟁이들, 남들을 손아귀에 넣을 수 없단 말인가?
2: 선교사들은 일본의 초대에 당당하게 거절했다. 그들이 그간 강조해온 주일 성수를 지키고 민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 선교사들은 당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3: 우리는 붉은 포도주가 자유롭게 흘러나오는 연회에서 선교사가 자신의 포도주 잔을 거절하기를 기대할 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주일날 있는 연회 초대에 거절하기를 기대한다. 선교사의 삶은 이 백성에게 유일한 기독교 해석이다. 우리 수준은 장차 그들의 수준이 될 것이다. 우리의 행동은 장차 그들의 행동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성경이다. 우리는 어떤 선교사들이 이 초청을 받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매우 분명히 그 초청을 거절해 고위부서에서 그것을 느끼게 되기를 바란다.
2: 선교사들은 초대 한국교회의 거울이었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
4: 기독교의 해석이라는 말에서처럼 걸음마 단계의 기독교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선교사들은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주일 성수를 외쳤고 주일 성수로 말미암아 초대 한국교회는 교회의 응집력을 더욱 견고히 할 수가 있었던 거죠.
5: 아유, 역시 우리 목사님들 아니시네. 내래 이럴 줄 알고 있었디.
6: 아니, 걱정하신 건 언제고 잊었다고 합니까?
5: 내래 길선주 장로님을 만나고 와서는 아무 걱정을 안 했지 않았겠어.
7: 길선주 장로님을 만나고 말입니까?
6: 예?
7: 아니, 대체 그분이 뭐라겠는데, 예?
5: 아이, 기다려보라고 하더만 기래. 어깨들 아시는지 가만 지켜보자고 말이야. 내래 그 말을 듣고 염려 놓기로 했디. 아, 이랬더니 어떻게 됐나.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았겠어. 아유, 이거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
6: 내도 혹이나 선교사님들 외놈들의 수에 놀아나 연회에 참석을 하면 어쩌나 했는데 이제는 그저 안심이 됩니다.
7: 아이, 그러면 이젠 아무 문제가 없는 깁니까? 이제는 교회가 조용해지는 거지.
5: 에이그, 이런. 아, 교회를 누가 해코질 하겠나? 자, 이제부터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자오. 응?
7: 예, 예.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수,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19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에 대한 소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만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조금만 위를 향해서 파란 하늘 뒤에 있는 우리의 본향 천국을 바라본다면 어느덧 우리 심령 가운데 참된 평화가 깃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벤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혹시 오늘도 주변의 불신자들 사이에서 신앙을 지키느라고 힘들고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왕따를 당해서 사회 속에서 홀로 외로울 때는 없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되었을 때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적들과 싸웠습니다. 그가 그렇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850명이라고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려 내 길에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9편에서 23편 말씀입니다.
2: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삼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4: 20편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2: 21편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고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서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영영토로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지 아니하리이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불무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대저 저희는 너를 해하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네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4: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2: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기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10편, 19편에서 23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전도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전도일 텐데요. 그래서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명함 크기의 전도 카드를 제작하여 신청하는 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서 라디오 방송 밑에 있는 전도 도구란으로 가셔서 전도 카드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전하는 이 전도 카드 한 장은 그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1장 앞부분 좀 쭉 나누었어요. 그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는 바가 참으로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사로를 잔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계속 되어지는 11장 32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2절 말씀을 보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마리아는 마르다와 함께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더라면 자기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당신께서 가시는 것이 유리하며 더 나은가를 말씀하시게 될 때 이유가 되는 것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이것이 왜 가지 않는 것이 유리했던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육체로 여기에 계시는 한 주님께서는 지역적으로 제안을 받으십니다. 그분께서 만일 당신 마을에 계신다면 우리 마을에는 안 계실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위로자 성령을 보내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오늘날 모든 신자들 중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해 주는지,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다시 한번 부활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제가 있는 곳, 또 여러분이 계신 곳, 또한 같은 시간에 세계 어느 다른 곳에서든지 우리 성령 하나님은 계시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되어지는 33절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로 35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거기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 하니, 그 다음에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가 알고 싶으시다면 이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주님께서는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며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죽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연민을 느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은 자를 위해 하셔야 할 일을 하셨던 것이고요. 또 아파하실 때 아파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이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해 쓰여졌다 해도 여기서 예수께서는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얼마나 아파하셨는가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물으셨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인간적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장례식에서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방법을 볼 수가 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에 동참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통분히 여기십니다. 저는 장례식에서 울어서는 안 되며 용감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 말하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좀 목회자들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분들이 계신 것 이해도 하지만 그 의견에 한편 반대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서운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이 우리 모두도 그와 함께 그와 같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는 겁니다. 36절 37절을 보죠.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유대인들은 여기서 뭐라 그럴까요? 좀 초점을 놓친다고 그래요? 요점을 놓친다고 그럴까요? 뭐 그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울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죽은 자를 위해 울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유대인들이 소경을 고친 사건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들에게 커다란 감동이었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이 11장 마지막 부분까지 제가 한번 38절로부터 쭉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대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비인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하였음이러라. 여러분 이렇게 11장이 마쳐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또 그를 통해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알아듣지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그 유대인들이 믿기는 믿었지만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았고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 것인데 아무쪼록 여러분, 이와 같은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여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신 것을 더욱더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미기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 12장에 이를 때 우리는 한 가정, 즉 베다니의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의 가정을 방문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이 가정을 방문하심으로 공생애를 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정, 즉 그리스도의 가정, 독실한 가정을 강조하십니다. 결혼 것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사랑스러운 장면으로 가게 되는데 예수께서 잔치를 위해 이제 베다니로 오시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루살렘에서는 그분의 죽음을 음모하고 계획하고 있었지만 여기 베다니에서는 그분의 친구들이 주님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늘 바로 거기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분에게 만찬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랑이 넘치는 만찬의 전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즉 죽음에서 살림을 받은 나사로는 그리스도와 친분을 갖고 있었죠.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의미에서 나사로에게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에서부터 살림을, 살아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진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대한 지식도 또 그분과의 어떠한 교제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장면이 있어요. 죽음에서부터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나사로.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고 있는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식사를 제공하며 봉사하는 마르다를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은사입니다. 마르다는 은사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는 세 가지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 예배와 경배, 그리고 봉사입니다. 베다니의 이 가정은 여러분과 저의 교회의 모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는 이 여인 마리아의 헌신과 경배, 그 순전한 애정, 그리고 깊은 애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의 발을 씻겼던 창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마리아에게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리아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두 경우에서 같은 것 하나는 그분의 발을 씻기는데 머리가 사용되었다 하는 겁니다. 향유의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얼마나 즐거운 일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4절로 6절 한번 더 보면은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긴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는 돈꾀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가룟 유다는 그의 본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팀의 회계였었는데요. 그는 가난한 자들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는 몰래 약간의 돈을 훔쳐간 사람입니다. 그는 그가 돈을 다루고 그의 몫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마리아의 돈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시험이 확고한 금전관의 시험은 그가 그의 재정을 다루는 방법을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죠? 그 지갑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의 이 돈 관계를 갖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나 기독교 단체를 시험하는 것은 그 기관이 재정을 다루는 방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주어진 대로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회사는요? 여러분 자신은 말이죠.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전환되어 사용되고 있는가 보면은 우리가 아 건강하다 아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300데나리온이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 한 노동자의 1년 임금이었으니까요. 마리아가 자신이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아주 그 귀한 이 나드 한 건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참 비싼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발 배우게 된다면 우리 역시 그분께 더 드리지 않겠어요? 드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 값비싼 향유를 설화 섞고 상자에 간직해 두었으리라고 봐요. 이것은 인디아에서 온 것인데요. 그것을 만드는 풀들이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의 특산품 중에 특산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가격이 매우 비싸지 않나 싶어요. 왜 그녀가 그것을 샀으며 간직해 두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혹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마도 그녀가 죽을 때 그것을 그녀의 몸에 사용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번안 맥기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제 마리아는 이 모두를 그분께 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애정, 경배와 사랑의 숭고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향유의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고 오늘날도 여전히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도 증거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이러한 주님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받은 나로서 더 아름답게 드리는 것인데, 이 아름답게 드리는 그러한 귀한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하나님 은혜의 경이로움과 진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선포된 말씀의 후반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1: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의 말씀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나 전할 수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잘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은 누구나 전할 수 있고 또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는 참 잘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소개 잘하고 예수님 잘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지혜의 은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식의 은사가 나옵니다. 지식의 은사. 여기 말하는 지식도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요. 성경의 저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성경의 저자들. 성경의 저자들이 어떻게 감히 인간이 알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천지 창조에 대한 그런 말씀을 모세가 기록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영감을 주셨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런 지식을 여기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지식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을 보시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성경의 저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느냐? 어떻게 인간이 감히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지식의 은사예요. 자, 세 번째로 믿음의 은사가 나옵니다. 믿음. 여기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을 때 필요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특별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기본적인 믿음은 다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유독 믿음이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 같은 분이 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만약 당신이 주님이면 주님 나 물 위를 한번 걷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까? 뭐 그렇습니까? 걸었죠. 그러니까 물 위를 걸으려면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물 위를 걷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물 위도 걷습니다. 또 다윗 같은 사람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죠. 이분은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어린 소년으로서 어떻게 여러분 그 대단한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울 생각을 하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골리앗도 때려 눕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순교 여러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도 순교당한 분들이 계시죠.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이제 순교당한 분들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 일본 사람들의 그 고문 속에서도 그걸 갖다가 참아내면서 결국 순교할 수 있었느냐? 예, 특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믿음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가 저는 이런 은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갖고 싶은 은사, 믿음의 은사예요. 저도 믿음 좀 좋았으면 그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여기 말하는 병 고치는 은사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즉각적으로 병을 고치는 은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들 고칠 때 뭐 약사 가지고 그렇게 안 고쳤죠? 말씀 한마디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즉각 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식으로 병자들을 많이 고쳤죠. 그런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는 말 그대로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말합니다. 병 고치는 것도, 병 고치는 은사도 이게 사실은 놀라운 은사인데, 여기 말하는 능력 행하는 것은 이제 병 고치는 것 제외하고 다른 어떤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귀신 쫓아내는 것, 이런 것도 능력 행하는 것에 포함됩니다.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말 한마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눈을 순간적으로 말 한마디로 멀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죠.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 행하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사도들에게 주셨어요. 아무에게나 다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시죠.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 행한 것을 사도의 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특별히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이죠. 왜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신빙성을 더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남들이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예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뜻을 전달하셨느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선지자라 그러죠. 선지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고 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면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계시를 직통 계시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영들 분별하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조금 전에 예언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누가 예언을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군가가 분별을 해주면 참 좋겠지요. 그렇게 하는 은사가 영들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보시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제 예언의 은사가 있었지요. 그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걸 또 사람들 앞에 전달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는 진짜도 있었고 가짜도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예언을 하면 그걸 잘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거짓 교사들, 이단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저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분별을 할 때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이게 기준입니다. 여기에 부합되는 말씀을 하면은 그건 맞는 것이고 여기 말씀하고 이게 틀린 얘기를 하면 그거는 엉터리예요. 가짜입니다. 이단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 방언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어떤 지방이나 나라의 말을 갑자기 하게 된 은사를 방언의 은사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배우지 않은 어느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는 어느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의 언어라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그 언어들이 이 땅에 없는 언어들이 아니었어요. 다 어느 지방의 말이었고 어느 나라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언의 은사를 주셨느냐? 왜 주셨겠어요? 전도하라고.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을 하셨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이게 말이 돼야지 말이. 그래야지 뭐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사도들이 뭐 갑자기 이게 언어가 배워집니까? 학원 다녀서 이게 뭐 갑자기 이게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뭔가 하면 방언의 은사예요.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뭘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성령님께서 방언을 하게 하시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예수님이더라고 이제 그런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표적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 같으면 결국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전도하라고 주신 거죠. 전도하라고. 그게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도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즉 사도시대 때 있다가 지금은 사라진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중간부터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표적들도 나오고 기사들도 나오고 또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중에는 이제 방언의 은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의 제일 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제 이 문법적으로 잘 보면 이게 과거형이잖아요. 하셨느니라 과거형이죠. 히브리서는 고린도 전서보다도 한 10년 뒤에 기록된 책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과거형을 썼을까요? 이미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표적과 능력들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들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니까 이렇게 과거형으로 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굳이 방언을 하고 싶다 하셔요. 괜찮아요. 하시는데 성경적인 방언을 하세요. 진짜 어느 나라 언어를 하시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 갑자기 여러분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갑자기 러시아 말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인정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예외적으로 만약에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 뭐 사실 국한되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시고자 하면 다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선교지에 갔는데 갑자기 언어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예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방언의 은사 진짜 허락해 주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거 추구하고 그런 거에 목매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방언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 못 받았다거나 천국 못 간다든가 제가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할려면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질서상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가 나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막 방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방언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가 통역을 해줘야겠죠. 그것이 방언 통역하는 은사입니다. 근데 방언의 은사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하고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차이가 뭔가 하면 방언을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제 방언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방언을 자기가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 받고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알았다고 생각되십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는 그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뱉은 거죠. 그런데 그게 어느 나라 언어였어요. 그래서 방언에 은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3절을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방언을 하는 사람이라면 통역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 좀 해라. 너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언어를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말은 하더라도 너희가 못 알아듣지 않느냐.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든지 공부를 하든지 통역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 뜻이에요. 근데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런데 방언을 또 하지는 못해요. 기본적인 말은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는 그런 방언, 그거는 못해요. 근데 알아는 들어요. 근데 방언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근데 자기는 또 이해는 못해. 말은 하면서. 이게 방언의 은사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는 알아는 들어요. 그리고 알아들으니까 말도 조금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내용은 주시지, 메시지는 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두 은사의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성령의 은사 아홉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외에도 더 많습니다. 사도행전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몇 가지 더 나오고, 또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에도 또 더 나옵니다. 또 사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은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데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셔야지 가질 수 있는 게 성령의 은사예요. 11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11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누가 나눠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눠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사람에게 이 은사가 필요하면 이 은사 주시고 저 사람에게 저 은사 필요하면 저 은사 주시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대단히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 때문에 참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성령 받은 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방언을 연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방언은 성령 받은 절대적인 표도 아니고 또 기도나 연습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맞죠? 성령님이 주시는 사람이 방언 은사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거는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냐? 그거는 여러분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 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 못한 분들 계시면 여러분도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시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분들은 육적으로 사지 마시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똑같은 이 복음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어떤 철학자는 내가 오늘 진리를 깨달으면 내일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즉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증거이겠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청취자들이 오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개 국어로 1971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고 너희도 준비했는데 연보 미리 준비해라. 이 연보의 원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분으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해주셨듯이 고린도 교회 너희 부요하냐? 그럼 너희가 연보를 해서 가난한 교회 좀 도우라. 교회 안에서라면 좀 부요한 사람이 재산 뭉텅내가지고 가난한 사람 좀 살게 해라. 집 두 채 있는 사람은 한 채 팔아가지고 집 없는 사람 한 채 줘봐라. 그게 뭐예요? 균등케 하는 거예요. 균등케 하는 거예요. 오늘 구제 연보합니다. 1년에 두 번. 우리 생색만 내는 거죠. 생색만 내는 거죠. 균등케 될까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차별이 없는 나라 후반부 말씀입니다.
0: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차별이 없는 나라. 하나님께서 같게 했다. 공평케 해버린 거예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르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 어떤 사람이 해요? 부자들이 해죠. 부자들이 한 달에 20만 원씩 쓰면서 뭐라 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왜? 너희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 돈도 능력이야. 사기치는 것도 능력이라고 그래. 그냥 화가 난 거 젊은데 화가 난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 이 갑질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갑질하는 거야.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에요? 어떤 주인이에요? 선한 주인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힘없고 약하고 가난하고 일할 데도 없는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어서 품삯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동등하게 사람 살게 해주는 이 놀라운 자비를 나타내는 주인임을 말하는 것이 천국 비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주인 봤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이런 사장님 봤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을 할 것이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주인의 선하심이 나타나니까 그 주인의 선하심을 인간들은 뭐라고 해버려요?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노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있다는 거죠. 나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시간 일한 사람부터 12시간 일한 사람 전부 다 분노한 거예요. 왜 분노해요? 주의 선하심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런 나라라면요. 여러분들이 천국이 이런 나라라면 천국에서 열심히 일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교회에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한 이유가 뭐예요? 나 일한 만큼 내 노동력만큼 세상에서 복 받고 싶었고 하늘나라 상 크게 받고 싶었잖아요. 그런 사람 천국 못 가죠? 그건 주인의 선하심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이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17년 임상실험을 해본 결과가 또 마찬가지예요. 진짜 전에 열심히 하던 사람들, 예? 전에 열심히 하던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1월 달에 등록하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시키거든요. 11월 달에 등록하면 내년에 일을 시킵니다. 아 그것도 강제로 안 시킵니다. 자원하여 시키긴 하는데 1년 동안 쉬어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옛날에는 불안했어요. 왜? 열심히 안 하면? 세상에 복도 못 받고 천국에 상도 없어질까 봐 구원이 의심 안 했겠죠. 구원은 은혜로 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니까 막 불안했는데 자꾸만 복음을 듣다 보면 복음도 세뇌됩니다.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성령의 역사로 믿어들이니까 복음도 세뇌돼가지고 그럼 열심히 할 필요 없네. 민우야 맞지? 중학생이 그렇게 말했대. 이제 고등학생인데 중학생이 처음 왔을 때 목사님 그럼 나 열심히 할 필요 없네. 나 오늘 교회 안 갈래요? 쉴래요? 아 열심히 간 사람이나 늦게 간 사람은 똑같은데 말하고 내가 열심히 갑니까? 미라스 여기까지 오는데 잠도 좀 자야 되고 근데 못 오겠으면 교수도 많이 했어 오늘. 맞지 민우야? 네.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니까 목사가 이 천국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는 거예요. 목사가 믿음이 없는 거죠. 자기 교회를 생각한 거죠. 교회 이래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그거 걱정하니까 이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럼 천국 못 가잖아요. 천국 못 가라앉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에서 정말 순교까지 한 자나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예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강도하고 평생 복음에서 순교한 사람과 천국 가서 상이 똑같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헌신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고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열심으로 천국 쳐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 천국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쳐들어갈 수 있는 천국은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가짜였다 이 말입니다. 가짜였어요. 나 20년 동안 30년 이 교회 다니면서 헌신 충성했는데 날 장로로 안 뽑아주고 말이지 권사로 안 세워주고 말이지 이런 마음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온데간데 없어요 이 땅에.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안 나오니까 목사들이 이런 복음을 안 전하려고 해요. 막 구원은 어쩔 수 없이 은혜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열심을 끌어내기서 상과 복음을 가지고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는데 아예 노골적으로 큰 믿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너가 그래가 구원 못 받는다 갈빈 엉터리다 예정도 엉터리다 하고 더 열심을 끌어내잖아요. 이단 소리 듣더라도 나는 거기 가서 헌신 충성 보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발로 짓밟는 것이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들의 줄서기, 자기 행위, 자기 계산하기 이런 것들로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도대체 아브라함과 다윗이 무엇을 받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로 받았다고요? 행위로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없는데 행위로 받은 게 없어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마누라를 두 번이나 팔아먹을 인간이 뭘 행위가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느니라. 그러니까 한 시간 일한 사람은 뭐로 여겨세요? 은혜로 여겨세요. 근데 12시간 일한 사람도 사실은 처음에 뭐로 시작했어요? 은혜로. 일할 것이 없는데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일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자기 행위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한 시간 일한 사람 보고 성질됐잖아요. 주인의 선하심을 보고.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기지 않은 거 보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이게 여러분들이 사기로 생각한다면 거래로 생각한다면 은혜 못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청소를 했습니다. 내가 식당 봉사를 했습니다. 나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은혜로 생각 안 한다면 그건 뭐예요? 행위고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죠.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일하기 하지 마세요. 왜 억지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말이에요. 밥 하는 게 힘들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밥 안 먹으면 되잖아요. 도시락 사올 수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연말 되면 항상 제가 이런 부분 한 번씩 얘기를 하잖아요. 안 해도 돼요. 교사 안 해도 되고 장례 안 해도 돼요. 뭘 그걸 억지로 해요 그걸. 정말로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면 은혜가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뭐 이렇게 지원을 받겠습니다만은 은혜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 안 하면요. 교회 해체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 넓은 게 없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넓은 게 없어진다고 하는 교회 하나도 손해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 자기로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거든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백이 있어야죠. 그 믿음이 있어야죠. 안 그러면 교회는요. 자꾸만 사람 중심으로 사람 비위 맞춰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말했고 다윗이 말한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어도 함과 같으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오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영심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자는 그들의 행위가 아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한 곳만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아, 고린도 후서. 예, 예,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이런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은 연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아까 선한 주인, 선한 주인, 포도원의 선한 주인은 어떻게 하세요? 한 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으로. 이것은 주인이 선해서 많은 만 줘도 충분한데 안 줘도 할 말, 안 불러도 할 말이 없는데 주인이 선함으로 놀고 있는 자들에게 할 일 없는 자들에게 이건 천국이 포도원이 천국으로 보세요. 생명으로 보세요. 그러면 생명을 얻지 못하고 놀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불러내셨잖아요. 그러면 12시간 일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생명 안에 들어와서 일했기 때문에 생명 안에 들어와서 일했기 때문에 평생을 헌신 충성 봉사하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어때요? 그게 뭐에 들어왔기 때문에? 은혜의 나라에 생명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는요 뭐 투스타 쓰리스타가 와가지고 주일학교 신발 정리해 준대요. 일부러 보이기 위해서 했을지는 모르지만 괜찮죠. 세상에 원스타만 돼도요 군에 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쓰리스타 포스타가 주일학교 신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천국이 그런 모습이라고 시의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선하심으로 정말 은혜를 입었다면 정말 그게 생명을 받았다면 은혜를 입었다면 1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을 해도 아니 평생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수고하고 헌신할지라도 생명에 참여된 그 자체가 뭐예요? 기쁨이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하는지 정말 은혜로 하는지 복음적으로 하는지는 검사해보면 돼요. 내 안에 진짜 감사가 있는가? 아니면 경쟁, 시기, 질투 또는 지 자랑이 나오는가? 그거 검사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연보가 뭐냐는 거죠. 연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된 거예요. 뭐에 부요해져요? 믿음에 부여해져요. 생명에 부여해져요. 예수님이 부여하신 분이 가난해졌단 말이에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난해져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셨어요. 이게 연보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 품꾼 비유예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세상이에요? 평균 계대는 차별이 없는 나라.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1시간 일하는 사람이랑 같이 받는 나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부사 좀 부유한 도시예요.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의 흉년이 들을 때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8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죠. 놀랍잖아요? 환란에 많은 시련을 당해요. 여러분 환란 많은 시련 오면 돈 저축해두려고 해요. 막 남에게 나눠주려 해요. 저축해두려고 하겠죠. 극심한 가난에 와요. 남 나눠주려 해요. 저축해두려 해요. 저축해두려. 그런데 극심한 가난이 있어요. 많은 환란과 시련이 있는데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고 너희도 준비했는데 연보 미리 준비해라. 이 연보의 원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분으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해주셨듯이 고린도께 너희 부요하냐? 그럼 너희가 연보를 해서 가난한 교회 좀 도우라. 교회 안에서라면 좀 부요한 사람이 재산 뭉텅내가지고 가난한 사람 좀 살게 해라. 집 두 채 있는 사람은 한 채 팔아가지고 집 없는 사람 한 채 줘봐라. 그게 뭐예요? 균등케 하는 거예요. 균등케 하는 거예요. 오늘 구제 연보합니다. 1년에 두 번. 우리 생색만 내는 거죠. 생색만 내는 거죠. 균등케 될까요? 저도 청년 때 이런 어떤 공동체를 꿈꾼 적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죄를 알고 나니까 보면 인간의 죄를 그거 포기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에 부탁할 뿐이죠.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뿐이죠. 그걸 만약 법으로 만들어내면 그건 또 다른 율법주의 사회가 되거든요. 그러나 성경 분명합니다. 연보의 정신이 그런 거예요. 균등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나누어주심을 우리가 부요케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뭘 나누어주셨어요? 오늘 선상실화합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라고 뭐 예수님의 살과 피 조금 필요하고 가난하다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많이 필요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피가 안 필요하고 좀 죄인이라고 피가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윤수 목사님이 그 재금판은 좀 독특하잖아요. 재금판은 뭐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 모인 그래서 새로 재건한 교회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자기 교단의 프라이드가 많아요. 제일 프라이드가 강한 게 이제 재금파 그다음에 고신 그다음에 합동 뭐 이럴 건데 그러니까 이 재금파에서 그렇게 자랑해서 하니까 이분이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랬대요. 우리 재금파 교단은 예수님의 피가 한 방울만 필요하고 다른 교단은 예수님의 피가 바가지로 필요합니까? 이래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는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의 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의로운 자나 의로운 자 없어요. 의로운 자나 죄인이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동일하게 죄사함이 주어지고 동일하게 주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뭐가 차별이 있습니까 여기에.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게 예수를 살과 피를 먹고 하면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년에 계신다. 이런 종과 자유 이때는 주인과 종은요 노예예요. 차별이 없대요. 세상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주인하고 저 노예하고 차별 없이 같이 밥 먹고 겸상하면서 니네 형제로 얘기하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 양반이나 그 종은 어떻게 할까요? 국가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놈이라고 그들을 둘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감히 개, 돼지들이 주인의 상에 올라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차별이 있는 나라예요. 이 세상이 왜 지옥이에요?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가장 행복한 국민들이 방글라데시라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왜 거기 그 사람들이 가난한데 행복할까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다섯 사람이 일해서 자기 열 명 식구 받아갈 만큼 받아가고 한 명 일했지만 노동력이 없어서 열 명 받을 만큼 먹고 살 만큼 받아가는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제도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시연을 해봐봤어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이게 은혜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눌 때에 우리는 뭐예요? 차별이 없음을 알아야 돼요. 차별이 없음을.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 아니면 나는 지옥과에 맞다는 인생입니다. 갓난 애기도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면 나는 죽어 맞다는 이게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와 학습받은 사람은 성찬식에 참석 못하게 해요. 그거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의령성산에 성산교회 제 동기목사가 있는데 그 추수감사전을 성찬식 했는가 봐요. 그래서 동네 할머니들 몇 분이 처음 왔대요. 처음 왔는데 저끼리만 떡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이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 이거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이 사람이 차별하고 막 무붓대요. 떡도 무붓고 막 포도주도 마시붓대요. 어째 먹는 거를 뭐 드셔도 돼요. 그러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모르고 먹을까 싶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뭐가 없어져요? 차별이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한 몸. 이 차별이 없어지는데 나는 오래돼서 먹어야 되고 너는 처음 와서 못 먹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살과 피로 나눠 차별이 없는 그 나라. 한번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이미지 한번 해보세요.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차별이 없는 나라. 차별이 없는 나라. 하루 한 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12시간 일하는 사람, 동등하게 생명이 주어지고 동등하게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그 차별이 없는 나라는 오직 주인의 선하심과 주인의 부유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오늘 성자절을 향해서 우리 안에, 오늘 구세인부를 하면서 우리 안에 그 나라를 요만큼이라도 좀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진짜 차별 없는 그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차별이 없는 나라, 예수님께서 선하시기에 자신의 살과피를 차별 없이 나누어 주셔서 그 살과피를 먹는 자는 한 몸이 되었기에 결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성찬식 속에서 다시 맛보게 하시고, 그래야 더욱 완전한, 그 완전한 차별이 없는 그 나라, 그 은혜와 용서와 주인의 선하심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전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또 내가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들을 청산한 다음에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께 새 생명을 주시고 과거의 못된 습관들이나 죄들까지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첫걸음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수많은 청취자를 확보하고 있는 BBM 방송은 마음만 먹는다면 보다 경제적으로 쉬운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매시간 프로그램 전후로 광고 시간대를 판매한다거나 설교 프로그램 방송 대가로 한 영리를 추구한다거나 성경대학이나 대화방 사역을 유료화한다면 물질적으로 보다 더 체험을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BBM 방송은 순수한 복음이 보다 많은 청취자들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더 전해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일체의 영리 행위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 선교의 진정한 주인공은 저희가 아닌 청취자 여러분이라는 마음으로 100% 청취자 후원에 의한 방송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여러분의 선교의 마음을 담은 작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으로 선교의 열정을 담아 후원금을 보내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 BBN 방송을 통해서 다치고 상한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BBN 방송과 함께 선교사에게 동역자가 되고 싶은 분들께서는 저희 BBN 방송국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에 관한 다양한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0: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조경길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광장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영생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수고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영생침례교회 조경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인생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나만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은 나만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옆에서 뭐 지식적으로나 또한 경험적으로 누군가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이 세상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연계선상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뭐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과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확신에 찬 기대. 네, 확신에 찬 기대. 우리가 확신에 찬 기대에서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나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 네,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여러분 또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은 굳건하게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것은 아 나는 내 인생에 확신이 있어. 나는 내 삶에 확신이 있어. 나는 나에게 확신이 있어. 내 하는 일에 확신이 있어. 확신이라는 것은 마치 믿음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행하고 또 내가 이것을 믿고 행할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있었어. 내가 믿음으로 행하기 전에는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어.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다 보니까 그 열매가 점점 쌓여져 가네. 마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마치 큰 산을 이루는 것처럼 점점 쌓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0: 거예요. 믿음으로 점점 행동하고 그 행동의 결과를 내가 경험할 때 그것을 우리는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에게 소망이 있다, 나에게 비전이 있고 나에게 소망이 있다 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1: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하시옵소서. 하나님으로는 그들을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0: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은 27절은 17절과 26절 사이의 결론 부분이죠. 그래서 17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자신의 삶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근데 그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어려서부터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육도 아주 잘 받았어요. 예의도 잘 지키고 또 자신의 삶의 윤리적인 그러한 모습도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부자라는 소리를 들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는 이러한 소리를 들어요. 아, 저 사람은 부자다. 근데 부자일 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참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참 본이 돼. 내가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걸 보지 못했어. 그리고 저 사람은 실언하지 않아. 저 사람은 말한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롤모델로 삼는 거예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부유하면 좋겠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덕망이 있고 어떠한 인격이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예수께서 18절, 19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뭘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내가 그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한마디로 이 사람의 삶은 부족함이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배우기도 잘 배웠어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어요. 또한 효자예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삶에 확신을 갖지 못한 것이 있는데 영생의 문제였어요. 아, 죽음 이후의 문제였어요. 내 삶의 구원의 문제였어요. 거기에 따라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확신이 늘 자신의 삶에 이 불안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점점 나이는 먹어가고 있어요. 점점 늙어가고 있어요. 내가 부유해요. 내가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 없어요. 나는 사회적으로 덕망도 있어요. 나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해요.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답답한 거예요. 무엇이요?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 부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진 건 많지? 너 그 재물 다 팔아. 그리고 나를 쫓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부자지? 너 가진 건 많지? 너 통장에 뭐 10억 있지? 너 한 20억 있지? 한 100억 있지? 너 그거 다 팔아서 그거 다 찾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영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은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과 위배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질문이 이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럼 너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행위이잖아요. 네가 다 팔면, 네가 다 나눠주면 너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네가 부자로 살든, 네가 가난한 자로 살든, 네가 재물이 많고 적음은 구원받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부자로 사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부자로 사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한국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오해를 해요. 부자는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죄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이 부자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영생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을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만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노력을 이렇게 하면, 내 재산이 100억이 있는데 내가 100억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야, 너 헌금 100억 했으니까 너에게 영생을 주겠지. 너에게 영생을 준다. 야, 너 헌금 1000억 했으니까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 이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데 너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과연 네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보여주겠다.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 봐라. 네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물었지. 그러면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줄게. 너 재산 다 팔아봐. 그러니까 부자가 근심하고 돌아가니라. 왜요? 그는 그의 재산 하나도 다 팔지 못해요. 내 의지적인 결단 하나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너를 가로막고 있는 너의 영생의 문제에, 너의 구원의 문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 그건 너의 재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부자로 죽는 것은 죄가 됩니다. 부자로 사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부자로 죽는 것은 죄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자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 재산을 다 팔아? 그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예수님의 의도를,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갖다가 가끔씩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주 과관이에요. 마치 부자는 지옥에 못 간다. 재물을 팔지 않으면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식의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씀하고 그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따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죄책감에 살아갈까요? 얼마나 많은 불안감에 살아갈까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게 죄라니. 그럼 나는 구원 못 받았네? 내가 부자로 사는 것이 죄라니. 그럼 나는 구원 받지 못하였네? 말씀을 얼마나 왜곡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잘못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너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 넌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지? 넌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지? 아니,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 네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해. 그건 구원의 영역이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구원의 역사가 너에게 임하는 거야. 왜? 그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100억을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그것은 네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부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자이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삶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 넘치게 넘치게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부자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삶의 영역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또한 모든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형 에서로부터 도망친 자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홈리스, 거루지와 같은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는데 그 삼촌의 라반의 집에서 몇십 년을 일을 하죠. 눈치 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제 야곱이 그가 잘 되기 시작해요. 그 삼촌한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 삼촌, 내가 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내가 이제 처자식도 생기고 내가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양육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혹시 가축들 중에서 유목민이니까 가축들 중에서 못나고 점 있고 병든 것 있으면 그것들만 나에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오는 것마다 점이 있는 거야. 나오는 것마다 비실비실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러 가죠. 근데 야곱이 전과자잖아요. 자기 형한테 큰 죄를 졌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약은 사람인 줄 아세요? 근데 형을 딱 만나러 가는데 뭘 보냅니까? 맨 앞에 누굴 보냅니까? 종들을 보내죠. 그 다음에 가축들을 보내죠. 그 다음에 자기 새끼들을 보내지요. 자기는 어디 있습니까? 다 가운데 있어요. 앞 형이 자기가 보낸 선물들을 기뻐 받으면 좋겠지만 형이 분노가 있어서 내 종들을 다 치고 내가 선물하는 모든 재물들도 받지 않고 다 죽여버리면 자기 식솔들도 다 죽여버리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재물을 자기가 벌어온 모든 재물을 다 형에게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자기가 주는 자기가 벌어온 모든 재물을 자 형이 가지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시고 형이 가지십시오. 그래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야곱은 알았어요. 복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복이 자신의 노력이 아닌 것을 그가 알았어요. 양이 새끼를 많이 낳고 내가 농사를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때를 치면 한 때를 죽이면 나는 도망가겠다. 내 재물 내가 100억 내 재물 200억 먼저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내가 100억을 다 잃어버려도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또 구할 수 있는 걸 그는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구하면 하나님 또 주실 수 있는 분.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또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그가 알았어요. 여러분 그는 그의 인생에 진정으로 너무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에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로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확신에 찬 기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자. 네, 믿음으로 살아가자. 믿음으로 살아가자. 믿음이라는 것이 참 말하기는 쉽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그것을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29절과 3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해석을 해요. 내 형제나 자매나 이런 가족을 버린 자는, 아, 내가 가족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는데 얼마나 축복하시는가? 100배나 축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버린다, 내가 가족을 버린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족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현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100배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어떤 교회, 제가 한번 저 태릉 쪽으로 이렇게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한 이 시골에 무슨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백배교회야, 백배. 백배 복을 받아라. 그래서 백배 장로교회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좀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왜? 말씀을 풀어주질 않으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고지 그대로 전하니까 해석의 작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너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원입니다. 왜?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기 때문에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현실의 삶도 잘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현실의 삶도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지 못한 내가 가족들과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주위에는 나만 예수님 믿고 내 주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럴 때 점점 분리가 되어져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것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내가 배운 경험으로, 내가 가진 경제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런데 나와 함께 믿음을 갖지 아니한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가족과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 분리되어질 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가족과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내 안에서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말할 수 있고 나의 믿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데, 그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 가족은 5명밖에 안 돼요. 내 가족은 4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성하시는 가족들을 보니까 100명도 넘어요. 200명도 넘어요. 이들은 같이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자고, 이들은 나와 함께 기도하는 자고, 이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 참 귀하고 소중한데 여러분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명절 때마다 만나는 가족들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가족스러웠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정말 더 위하고 챙기는 사람들은 매일 보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가 가족보다 더 귀한 관계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보다 더 귀한 관계. 누구 하나가 문제가 생기고 누구 한 분이 어려운 일이 당하고 힘든 일들을 당할 때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누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목사님이 부르짖잖아요. 성도들이 부르짖잖아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가 기도해줘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내 믿지 않는 자녀들, 내 믿지 않는 부모들 누가 기도해줍니까? 누가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까? 바로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현실의 세계에 있어서 그런 복을 누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한 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영생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까? 의심을 할 수가 없다.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내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아주 고귀한 사람들이 있었죠. 귀족들이 있었죠. 우리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노블레스 오블리지라고 말해요. 어느 날 군사들이 쳐들어와요. 한 성을 둘러싸요. 그리고 나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죽입니다. 그때 귀족들이 일어나죠. 귀족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모든 재산을 다 내어주지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을 지키면서 그들이 죽게 되죠. 그게 고귀한 부자들이에요. 가치를 아는 부자들이에요. 내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과 믿음과 물질의 축복을 해주셨다면 여러분 절대로 부자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모든 영향력을 다해서 가난한 자, 복음을 듣지 못한 자, 물질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물 선교를 한다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십시일반 열심을 다해서 선교 헌금을 하셨어요. 참 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매달 선교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또 특별히 선교 헌금을 더 하게 된 거죠. 부담이 되죠. 사람도 몇 명 없는데 부담이 되죠. 힘들죠. 저라고 부담 안 되겠습니까? 힘들죠. 근데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면 생각이 나요. 자꾸 기도하면 가서 도우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 계속 하세요. 그래서 2주 전에 300만 원을 보냈어요. 2주 전에 300만 원을 보내고 이제 작업이 끝나면 9월 초인가 9월 중순인가 이제 그 사진들을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 제가 아직 그거를 밴드에 올리질 않았어요. 또 그때 가서 이제 그 우물 선교를 하면서 또 그 마을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모습에 제가 그곳에 가서 또 같이 기공식에 참석하려고 그래요.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참 잘하시는 거예요. 참 훌륭하신 일 하는 거예요. 이 일에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들, 선교 헌금들 정말 귀하게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여러분 혹시 그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다 아시죠? 삼풍백화점? 그 삼풍백화점 대표로 있던 사람이 이한상 선교사예요. 그 삼풍백화점 무너져서 감옥살이 했죠. 감옥살이 하면서 정말 거기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거기서 주님을 만났는데 한 저희가 경원친교에 가서 그 이한상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진정으로 러시아에 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러시아 사람들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위로해 주는 사역을 해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합니까? 내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내 상처가 너무, 자신이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니까 그 큰 상처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서도 선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몽골에 있는 여병모 선교사님, 저희 경원친교회 목사님들 두 분이 지금 몽골 울란바토르 거기 가가지고 그 몽골 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는지 제가 까먹었는데 그거를 사람 살 인건비가 없어서 사람을 살 인건비가 없어서 목사님들이 자재를 가지고 여기서 실어가지고 가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나도 가야 되는데, 나도 가서 좀 도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선교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에서 정말 큰 부자도 나와야 돼요. 부자 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룩한 부자, 믿음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세요. 우리 청년들 그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물질은 악하게 사용하면 악함의 도구가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면 하나님의 선함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의 조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 지금까지 말씀의 광장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영생침례교회 조경길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거나 신앙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영생침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곡가 하이든은 오랜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천지창조를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연주회를 바로 앞두고 그만 병이 들어서 지휘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천지창조는 다른 지휘자에 의해서 연주가 되었는데요. 하이든은 그저 연주회장 한쪽에서 지켜봐야 할 따름이었습니다. 그 장엄한 연주와 선율이 너무나도 감동 깊어서 청중들은 곡이 끝난 후에 일제히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이때 지휘자는 모두 앉으십시오. 이 귀한 곡을 작곡하신 분은 바로 하이든 선생님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청중들은 하이든을 향해서 다시 열렬한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곡을 작곡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0: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제437화 토머스 이야기 후편.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안녕하세요. 사람들에게 시련과 위험을 견디게 해주는 힘은 무엇이며 또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가 그 이유를 말해줄 것입니다. 그는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고 냉정한 거절을 겪는 상황 속에서 세계의 반을 여행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기 때문이었죠.
1: 제가 극동지역으로 떠나기 전 사람들은 그 선택은 평범한 음식을 먹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었죠. 우리는 우리가 만난 부족민들과 똑같이 땅에서 캔 생뿌리를 먹었고 그들이 대접하는 음식은 무엇이든 다 먹었습니다. 심지어 쥐와 뱀, 원숭이 고기까지도요. 우리는 또한 평범하게 쉴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땅바닥에 짚을 깐 뒤 그 위에서 잠을 잤고 태풍이 불 때는 벽장 속에 들어가서 자기도 했습니다. 또 풍토병이나 간염에 걸려서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적도 있었죠. 더불어 우리는 평범한 로맨스를 누릴 권리마저 포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범한 보상을 누릴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었죠.
2: 탐, 선교회에서 편지가 왔어요.
1: 우리 아기들 사진을 잘 받았대요?
2: 네. 세상에, 말도 안 돼.
1: 아, 왜 그래요?
2: 이것 좀 읽어보세요. 우리가 선교사역 자격에 미달된대요.
1: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는데.
2: 탐, 우리 보고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오지 말래요.
0: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16살 때부터 그를 자유케 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평생을 드리기로 헌신했습니다. 그의 간증의 결론이 될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의 꿈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에 관해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 해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토머스 그로맨의 실화입니다.
3: 저는 봄베이와 싱가포르를 경유해 1957년에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제가 공부한 열대병뿐만 아니라 장티푸스 열, 영양실조, 기생충병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병을 치료하며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가끔 먼 지역의 마을에 갈 때는 종종 다른 선교사들과 동행하기도 했지요.
1: 저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냉담하게 맞이하는 것 같은데요.
4: 민들어 원주민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1: 스코틀랜드 사람들 중 일부도 그래요.
4: 탐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자랐다고 들었어요.
1: 전 어린이 피신 작전 아이들 중에 하나였어요.
4: 아니, 그게 뭔가요?
1: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특별열차에 태워져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벗어났던 아이들이에요.
4: 아, 네. 가족들을 남겨두고 떠나서 많이 힘드셨죠?
1: 당시 우리 대부분은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없게 될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었죠. 저희 어머니와 새아버지 그리고 남동생은 강제 수용소에서 모두 돌아가셨어요.
4: 너무 비극적인 일이네요. 그렇다면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유대인이겠군요.
1: 네, 전 주님께 제 생명을 비쳤어요. 제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도 그 때문이고요.
4: 아, 그런데 혹시 결혼하셨나요? 탐 선교사님?
1: 아니요.
4: 그렇다면 사목감을 어서 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부족민들 중에서 소심한 사람들이 많아서 남자보다는 여자 선교사를 더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1: 아, 그렇군요. 명심할게요.
3: 언어 연수 두 번째 과정을 완수했을 때 제게 주어진 시험은 필리핀 어린이 소그룹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때부터 우리는 정기적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투리와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비틀너츠를 씹는 풍습이었죠. 비틀너츠란 담배와 너트 그리고 라임즙을 섞은 중독성 혼합물질이었습니다. 얼마 후 한 크리스천 부족민이 그가 사는 지역에 와서 가르칠 선교사를 요청했고 선교회에선 제게 그 임무를 맡겼죠.
5: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토머스. 저희는 온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요.
1: 팔레이 형제님이 마을 전체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니 정말 기쁜데요. 그런데 형제님은 빛을 넣지를 쉽지 않으시는군요.
5: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때 전 하루 종일 빛을 넣지를 쉽지 않았어요. 그때 완전히 끊을 수 있겠다는 것을 알았죠.
1: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5: 아멘. 저랑 함께 더 많은 마을로 가주실 수 있나요?
1: 물론이죠. 저희는 격주로 다른 마을을 가볼 계획인데 우선 코무날 마을에 같이 좀 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거든요.
5: 어디로들 간 건가요?
1: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마을이 텅 비어있더라고요. 분명히 성경 교사가 필요하다고 부탁했는데 전 이해가 안 돼요.
5: 그 사람들 두려워서 그래요.
1: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님의 진리를 가르치기 원하세요.
3: 발레이와 저는 많은 마을을 방문하며 성경 공부와 기도, 찬양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캐롤린을 만났는데 그녀는 제가 필리핀에 온 후에 도착했던 선교사였지요. 우린 친구가 됐고 이후 그녀에게 청혼을 했지만 그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전 핑계거리를 만들어 그녀가 사역하는 곳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2: 안녕 탐, 태풍에서 무사히 살아나셨네요.
1: 태풍 때문에 거대한 바나나 나무가 집 위로 쓰러졌어요. 하지만 다행히 의료 장비 대부분을 무사히 구해냈죠.
2: 다행이네요. 나머지 사역은 어떻게 진행돼가요?
1: 잘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캐롤린, 전에 내가 했던 청혼에 대해 좀 더 생각해봤어요?
2: 탐, 난 단지 지금은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3: 한 번은 제가 고열을 동반하여 아프기 시작했고 다른 선교사가 저를 배와 버스, 3륜 자전거에 태워 시내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말라리아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진단 결과 간염도 나왔지요. 그래서 얼마 후 저는 잉글랜드로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6: 첫 휴가구나. 그렇지. 돌아온 걸 환영한다, 탐.
1: 저도 고향에 다시 돌아와서 정말 기뻐요, 지미 아저씨.
6: 네가 아팠다는 소식 들었어.
1: 병원에서 간염 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해냈는데 지금은 점차 건강해지고 있어요.
6: 그곳에서의 사역에 대해 모두 말해주겠니? 어때, 그 사람들은 영어를 좀 하나?
1: 저희 지역 사람 대부분은 타갈로그어로 말하는데 한 가지 상징은 늘 똑같은 방식으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카마롱 마을에서 어떤 형제에게 그들의 알파벳으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 봤더니 그가 모든 나무마다 알파벳 글자를 새겨놓은 거 있죠?
6: 아주 진취적인 학생이구나.
1: 네. 그에게 일주일 걸려서 읽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갔더니 그 형제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있더라고요.
6: 완전히 새싹 부흥사네.
1: 그게 바로 제 목표예요. 그들 스스로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6: 그런데 말이야, 너 사목감은 못 구했니?
1: 지금 노력 중이에요. 자매 이름은 캐롤린인데요. 하지만 그 자매는 전혀 결혼을 서두르지 않아요.
6: 내가 진지하게 말하는 건데, 탐, 그 자매에게 선물을 보내렴. 뭔가 자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3: 그래서 저는 캐롤린에게 켈틱 십자가를 보냈고 그녀는 우리의 관계에 대해 기도한 뒤 마침내 청혼을 받아들인다는 답장을 보내주었습니다. 얼마 후 우리는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올렸지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우리는 결핵에서 피부 감염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 마을, 저 마을을 여행했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간단한 응급처치법을 훈련시켰고 소녀들에게는 주일학교 교사로 설 수 있도록 훈련시켰죠. 그쯤 우리는 가는 곳마다 똑같은 질문을 들었습니다.
5: 아이가 있나요?
3: 아니요.
5: 왜 아이가 없어요?
2: 하나님께서 아직 저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5: 혹시 아이를 갖지 않도록 약을 드시고 있어요?
2: 아니요. 제가 그 누구보다도 아이를 갖기 원하는 걸요.
3: 모든 검사마다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휴가를 지내러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는 모든 서류 양식을 작성했고 10주 후 두 명의 사랑스러운 아기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과 딸이었죠. 우리는 두 명을 입양하기로 결심했지만 선교회에서는 단 한 명만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선교회에서 저희를 사역에서 제명한 때였습니다. 선교회에서 제명당한 사건은 너무도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미래는 황폐하고 냉혹했죠. 그리고 제가 가진 영국 여권으로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캐롤린이 개인 병원에서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2: 안녕 여보, 우리 아기들은 잘 있어요?
7: 지금 낮잠 자고 있어요.
2: 나 취직했어요.
7: 정말 잘 됐어요.
2: 근데 당신 의사가 예비 입사시험 때 뭘 발견했는지 알면 깜짝 놀랄걸요?
7: 뭔데요?
2: 나 임신이래요, 탐.
7: 뭐? 임신이라고요?
2: 네.
7: 예전 병원에선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었잖아요.
2: 그들이 오진을 했던 거예요.
3: 예전에 필리핀에서 성경을 가르쳐왔기 때문에 저는 성경 공부를 더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덴버로 이사해 저는 1년 반 동안 신학대학원에 다녔습니다. 우리 첫 아들 댄은 그곳에서 태어났죠. 그 후 저는 지원서를 냈고 한 미국 선교회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무렵쯤 캐롤린은 우리 둘째 아들 폴을 임신 중이었죠. 저는 산타크루즈 병원에서 자벽 간호사로 시간제 근무를 하면서 동시에 여러 지역을 오가며 선교사역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한 번은 한 선교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 몸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죠.
2: 어떻게 된 거예요, 탐?
7: 아까 오는데 머리 뒤쪽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머리를 거의 돌릴 수가 없었어요. 여기 도착했을 쯤엔 도움 없이는 걸을 수도 없더라고요.
2: 의사들이 곧 원인을 찾아낼 거예요. 우린 주님만 의지하면 돼요.
6: 그로맨 씨.
7: 네, 선생님.
6: 손의 위축성 보행 곤란입니다. 근육 운동 협조가 부족해지는 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죠.
7: 치료법이 있나요?
6: 환자분의 경우는 매우 심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매우 더딜 거예요. 물리치료가 약간 도움이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상태가 영구적일 것 같습니다.
7: 저희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실 수 있어요.
3: 그해 말에 우리는 장애인 복지 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회복되기까지는 3년 이상이 걸렸죠. 몸을 움직이는 동작도 너무나 힘겨워서 저는 쟁반조차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또 똑바로 걸을 수도 없어서 캐롤린이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제 몸은 점차 나아졌고 예전에 받은 간호 자격이 미국에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호사 면허를 다시 받기 위해 전문 학교에서 수강을 했죠. 그리고 1974년에는 한 지역의 성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뒤 저는 몇 년 동안 척수 부상 환자들을 위한 재활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네 명의 아이들이 모두 어른이 된 후 우리 부부는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은 지난 25년 세월 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었죠. 우리는 옛 친구 팔레이를 만났답니다.
8: 어서 와요, 탐. 다시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3: 못 본 지 너무 오래됐죠, 팔레이.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8: 이번 주에 우리 바라스에서 성경 컨퍼런스를 열어요. 많은 부족들이 올 겁니다. 선교사님도 오세요.
3: 저희도 가보고 싶어요.
8: 이젠 여기도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주님께서 지금 추수할 곡식들을 거두고 계십니다.
3: 감동입니다, 팔레이.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공산당들에 대해 주의를 주던데요.
8: 그들도 꼭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겁니다.
3: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0: 우리가 필리핀에서 다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요. 저는 프라하에 계신 이모님께 두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1: 무슨 내용이에요, 탐?
0: 공산주의가 붕괴됐을 때 브루노에 있던 외할머니의 옛날 집이 가족들에게 다시 돌려졌는데 친척들은 내가 동의하면 그 집을 팔고 싶대요.
1: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0: 우선은 그곳에 다시 가보고 싶군요. 프랑크푸르트행 비행기표를 알아봅시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우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사촌이 저희를 마중 나와주었죠. 그들은 저희를 외할머니의 옛집으로 데려다 주었고 또 옛날에 제가 어머니와 새아버지 그리고 남동생과 함께 살던 집에도 데려다 주었습니다.
1: 아, 그래도 여긴 당신 외할머니 집보단 더 낫네요. 내가 직접 다 수리하고 싶은데 손댈 곳이 너무 많아요.
0: 이 허리까지 자란 잡초들을 봐요. 뒤뜰에도 젖소들이 80마리나 됐던 게 기억나는데 이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만약 필리핀에 헌신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선교사 자격으로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이젠 공산주의가 붕괴됐으니 모든 것이 가능해요.

0: 우리는 미국 집으로 돌아간 후 성서대학에서 가르치고 섬기기 위해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993년은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되던 해였답니다.
1: 당신이 이번 달에 은퇴를 한다니 정말 좋네요.
0: 이젠 주님의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1: 난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태국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흥분돼요, 여보.
0: 나도 그래요, 여보. 아니, 아니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네.
1: 왜 그래요?
0: 체코슬로바키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어요. 이젠 슬로바키아와 체코 공화국으로 분리됐대요.
1: 당신 그곳에 다시 가봐야 돼요. 아마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0: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필리핀으로 부르셨습니다, 캐롤린.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에서 연락선을 타고 가던 중 제 몸이 갑자기 심하게 떨리더니 다리가 붓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전 갑판에 등을 대고 누운 채 의식이 드나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캐롤린은 도착하자마자 절 병원으로 옮겼고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캐롤린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1: 모기장을 사왔어요.
0: 정말 빨리 다녀왔군요.
1: 3륜 택시를 탔거든요.
0: 계속해서 이상한 그림들이 보여요. 회전하는 롤 같기도 하고. 주님께 그 그림들이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구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1: 열 때문에 그래요, 여보. 마음을 편히 갖고 기다려봐요. 근데 지갑이 어딨지? 여보, 3륜 택시 안에 지갑을 놓고 내렸나 봐요. 우리 여권과 여행자 수표가 모두 들어있는데 그걸 꼭 찾아야 돼요.
0: 하지만 아내는 지갑을 다시 찾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여권은 되돌려 받았죠. 한 달 정도를 쉬면서 전 회복이 됐지만 다시 댕기열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필리핀 사역의 문을 닫으신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주님은 체코 공화국에서 또 다른 문 하나를 여셨습니다. 저는 1993년에 교사의 자격으로 그곳에 갔고 맨 먼저 슬로바키아에서 언어 연수를 받았습니다. 새해 휴가 때 전 스코틀랜드에 사시는 지미 아저씨를 뵈러 갔습니다.
2: 그래, 네 조국은 마음에 드니?
0: 네, 익숙해지고 있어요.
2: 언어 공부는 잘 되고?
0: 예. 그리고 이젠 왜 체코 사람들이 외국어 배우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해가 돼요. 나치 지하에서 그들은 강제로 독일어를 배워야 했대요. 공산주의 지하에선 강제로 러시아어를 배워야 했고요. 그들은 모국어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겁니다.
2: 그래, 교회는 어떠니?
0: 소수의 용감한 체코인들이 공산 지하에서 비밀리에 성경 공부를 해왔대요. 그런데 한 번은 어느 집회에서 자기들은 미국인 부흥사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2: 그래서 그들에게 네가 미국인이 아니라고 말했니? 넌 체코 사람이야.
0: 물론이죠. 아마도 저 이중 국적을 갖게 될지도 몰라요. 1999년에 전 이중 국적을 신청했고 체코 정부에서는 제 출생 증명서를 찾기 시작했죠. 2001년 1월에 전 제가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체코 국적도 영구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받지 않아도 교직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어린이 피신 작전에 관한 몇 편의 영화들이 제작됐고 전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어린이들을 구조하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영화의 엔딩 자막에 제 이름도 올랐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알아봤답니다.
1: 그래서 그들이 당신 어머니의 유언장을 발견하게 된 거군요.
0: 그래요. 어머니는 내가 목사나 선교사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부탁하셨대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1: 이 모든 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주님께서 당신을 고향으로 다시 부르신 거예요.
0: 그래요. 난 목에 번호표를 두른 채 이 나라를 떠났어요. 그게 어떤 심정인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오갈 데 없는 나를 받아주었고 예수님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죠. 난 이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그 감격은 무엇에도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3: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저희와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시고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희생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대적했던 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제가 주님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연 현경수, 이명숙, 유재상, 정운석, 홍승표, 이상헌, 이미향,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의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제438화 토머스 이야기 후편을 들려드렸습니다.

0: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7일 창조는 상징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7일 한주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창조를 완성하시고 7일째에 쉬심으로 인간들이 따를 모형을 세우셨습니다. 만약 성경의 설명이 단지 신화에 불과하거나 혹은 창세기 1장의 날들이 상징적인 숫자라고 한다면 어째서 인간들의 삶의 기본틀이 7일 한 주에 묶여져 있는 것일까? 히브리 단어 세바스는 일곱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충만한, 완전함을 뜻하는 어근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단어가 세바스라는 단어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영어를 포함하는 여러 언어들의 일곱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도 고대로부터 7일 한 주를 사용해 왔습니다. 음력 첫 달의 일곱째 날은 아직도 중국인들에게 인류의 생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인도, 이집트, 로마 및 그리스에서 7일 한 주가 표준이었습니다. 예외는 몇 개 안 되는 적은 숫자였습니다. 과학적으로 살펴보아도 우리 가장 기본적인 생물학적 사이클 중의 하나가 7일 한 주에 묶여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를 쉬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측정가는 한 장애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실험적 시도로 이 내장된 사이클을 6일이나 8일 주기로 바꾸어 보려 했지만 모두가 실패로 그쳤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언제부터 7일 한 주가 시작됐는지 모른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7일 한 주의 시작은 성경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립된 이 7일 한 주는 창세기 1장의 날들이 꾸며진 것이 아니며 상징적인 숫자들도 아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북남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 수백 개 지역 방송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8개 언어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BBN 본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상담을 원하시면 웹사이트에 상담 문의란을 이용하시거나 전화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어로 상담을 원하시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아침 8시 30분부터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한국말로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저희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며 또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당신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에 어떤 식으로 화해를 하십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화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분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59장 2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당신이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를 원하신다면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구원의 길을 알기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거듭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남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개심의 차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영적인 근본부터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마음으로 믿고 거기서부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가치관의 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단순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에까지 이르는 진정한 구원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BBN 방송과 또 저희의 다양한 사역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이메일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희 BBN 방송에 문의할 때에 개인 이메일로 보내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BBN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방송 홈페이지 상담 문의를 클릭하시면 메일 보내기라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그곳에서 필요한 내용을 기입하신 후에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 개인 메일을 사용하지 않고도 저희 BBN 방송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간증 또는 궁금한 내용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요. 어떠한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0: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3: 조용히 해.
4: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한번 따라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여러분 태어날 때에 옷 입고 태어나요? 빨가벗고 태어나요?
5: 빨가벗고요.
4: 어? 어떻게 알았어요?
5: 사진 봐.
4: 아, 사진 봤어요.
5: 바바리맨?
4: 예, 태어날 때는요, 사람은 정말 옷을 안 입고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중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도 사람은요 옷을 안 입고 빨거벗은 채로 만들었어요. 어른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빨가벗겨져 있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었대요. 안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빨가벗고 있으면 부끄럽겠죠. 그런데 처음에요 아담과 하와는 빨가벗었는데 안 부끄러웠어요. 왜 안 부끄러웠을까요?
6: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어서 눈이 멀게 되어 자신이 옷을 안 입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4: 예, 좋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부끄러운 줄 몰랐던 것은 그걸 선악과 따먹은 건 얘기 잘했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부끄러운 줄 몰랐죠. 네. 예, 그런데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어두워진 게 아니고. 그렇죠. 먹은 이유는 뱀. 그게 사탄이에요.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웠어요. 또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무서웠던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도 안 무서웠어요. 남자와 여자끼리 뻘거벗고 있어도 안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무섭고 부끄러워서 나무 밑에 숨었어요. 그리고 나무 잎으로,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운 데를 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이 희생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죄로 대신 희생, 소가요? 돼지일까요? 잘 몰라요. 성경은 안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양인 것 같아요. 양이의 가죽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양가죽으로 입은 옷들을 사람들 지금도 만들어 입어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가려줬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무슨 옷을 입었냐 하면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말이 뭐냐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에 나와요.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사실은 원수된 상태로 태어나요. 모두가 아담의 죄지은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했다는 말은 구별되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해서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게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옷을 입는 것과 같이 말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지난주 보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예,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준혁아 잘 듣고 있어? 준혁이가 교회 온 지 전에도 왔는데 가끔 왔는데 지난주에 목사님 무슨 설교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너무 잘 들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씀 들었대요. 그럼 위에는 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마치 우리가 옷을 입듯이 예수님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입는다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한번 보세요. 12절에 첫째, 긍휼이에요. 긍휼이 뭐냐라고 하면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불쌍히 여겨죠. 여러분 아기가요 배가 고파서 막 울고 있으면요. 엄마는 먹지 않아도 아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게 너무 똑똑해서 참 설교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럼 엄마가 죽잖아요. 나중에 이래요. 엄마가 죽을지라도 자식을 살리는 마음을 긍휼이라 그래요. 이걸 불쌍히 여긴다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자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냐?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또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거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하셨고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했어요. 임금인데 우리를 막 명령하고 우리를 막 압박하는 임금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낮아져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런 임금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너희는 다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신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옷 입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불만이 있으면 용서하라. 여러분 지금 불만이 있어요 저에게? 그런데 왜 불만 있는 사람처럼 잘 안 봐요? 불만이 있으면 서로 용서하라. 어떻게 용서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십자에서 자기 살과 피를 찢어 주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용서의 옷도 입는 거예요. 옷이 많죠?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 또는 용서의 옷. 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와 나와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을 옷 입는 거예요. 또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런 옷을 다 입었어요. 그 다음에 옛날의 옷들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허리띠 이런 게 아니라 끈으로 묶는 거거든요. 옷을 다 입었는데 허리띠를 안 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가지도 못하겠죠.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큰 겉옷을 입으면 그때 띠를 딱 묶어야 돼요. 그래서 옷을 입었는데 마지막 옷이 뭐냐라고 하면 사랑의 옷이에요. 사랑의 띠. 그래서 사랑으로 옷을 딱 단장을 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옷 입는다는 말이 이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늘 기도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정말 나에게도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옷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뭘 구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그 다음에 용서, 사랑, 이런 것들로 옷 입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요 화가 나죠? 불만이 나오고 싸움이 일어나.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뻘거벗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욕심이 많아요. 나는 용서 잘 못해요. 화가 나면요, 씩씩거리고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그래요. 이런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혀져서, 예수님을 옷 입혀져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 알고, 성경을 읽으면서 아, 우리는 정말로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뻘거벗은 사람이구나.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옷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을 옷 입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보면요, 자기가 잘난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 성경을 보면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우리 안에 다툼이 있고 원망하고 용서 안 하고 삐져가지고 아직까지도 있고 이런 마음들이 가득한 것이 아, 이게 죄를 지어서 이렇구나. 나는 예수님을 옷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 정말 나의 옷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 옷 입으면 우리 안에 평강, 샬롬, 안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말은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이잖아요. 자기 몸은 서로 안 싸워요. 오른손이 왼손 보고 막 이렇게 안 때린단 말이에요. 왜? 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은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평강으로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6절. 자,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옷 입으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와요. 성경을 보면 나는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네. 나는 정말 땅의 것만 생각한 사람이네. 나는 불만이 많은 사람이구나. 야, 이런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없구나. 예수님, 나에게 옷이 되어주세요. 이걸 알려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거하면 내가 죄인인 줄도 알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옷 입어야 된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골로새서까지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 하면서 좀 이렇게 양이 많지만 4장을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2016년까지 골로새를 다 마치고 2017년에는요, 창세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그거 어떻게 다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차례로 읽어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3년 동안 한번 다 읽어보기를 하는 거죠. 3년... 이 두꺼운 책을 3년 동안 읽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혼자 하기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생님하고 여러분 엄마 아빠하고 또는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 오시면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3년 동안 다 한번 읽는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가운데 말이 험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욕을 한다든지 또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는지 목사님이 궁금한데요.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곧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 진실된 말, 그리고 사랑하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어떤 말을 해도 사랑으로 해야 도움이 됩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사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미국의 43대 대통령 조지 부시의 비서실장이었던 앤드류 카트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어느 한 인터뷰에서 백악관에서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직원들의 사무실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대통령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통령을 기쁘게 하거나 그분의 환심을 살려고 일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답니다. 그보다는 대통령이 직무를 그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분이 말했어요. 아마도 그 직무란 미국을 통치하는 것을 말하겠죠. 우리는 해야 할 너무도 많은 역할과 아주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주 권면한 것처럼 연합해서 서로를 세워주기보다는 서로의 환심을 사는 데 더 쉽게 빠져들곤 한다는 거죠. 바울은 입에서 사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15절과 16절에서는 바울이 사람의 환심을 사려는 우리의 성향을 배제하고 이 모든 은사는 온 몸이 함께 자라고 또 사랑으로 그 몸을 세워가도록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든지 또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어떻게 여러분의 말을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C

우리는 발달된 매체를 통해서 거의 하루에 한개 이상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인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커다란 비극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또한 있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도 만약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원한다면 저희 웹사이트로 방문하셔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0: 1년 365일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요 또 구원받은 성도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이사야 43장 21절은 기록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함이라.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영광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흔들리지 않고 바른 목적을 향해 바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나 시선이 하나님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더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이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이태리 화가 중에 15세기를 대표하는 이태리 화가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42세 되던 해에 밀라노에 로드비치 공이 와서 예수님의 최후 만찬에 대한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다빈치는 혼신임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열두 제자를 6명씩 좌우로 배치를 하고 퍼펙트한 스매출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는 은잔이 들려져 있는 기가 막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그는 먼저 자기 친구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감탄을 했습니다. 너무 잘 그린 그림이라고. 특별히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은잔이 가장 아름답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빈치가 그 자리에서 그림의 X자를 긋고 실패작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친구가 깜짝 놀라서 아니 이처럼 아름답게 그린 그림을 왜 폐기 처분하느냐고 물었을 때 다빈치의 답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하도록 그렸어야 했는데 은잔에 맞추어졌기 때문이다. 아무리 잘 그린 그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영광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실패작이라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어도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다고 하는 인식, 아마 이와 같은 인식이 그분을 위대한 화가가 되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예수님 자신인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들고 계신 은잔인가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보다는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은잔에 더 관심을 쏟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은잔, 성공의 은잔, 자기 자랑의 은잔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달려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집중하게 되면 우리 삶의 중심추가 흔들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삶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을 향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내 인생 목적을 걸고 그분에게 모든 시선을 집중해서 그분 한 분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 삶도 아름답게 전개가 될 수 있고 남기는 열매도 아름답고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서를 다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피날레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상 연극이나 음악에서 맨 마지막 장을 의미하는 용어이죠. 예, 근데 여러 악장이 있는 악곡의 마지막 악장을 피날레라고 부릅니다. 혹은 연극이나 뮤지컬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최후의 막을 피날레라고 이야기하죠. 보편적으로 피날레는 가장 멋지고 화려하게 잘 장식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둘째 아이 덕분에 라이언킹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걔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부부의 티켓을 끊고 자기 언니의 티켓까지 구입을 해서 그 뮤지컬을 보게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구좌에서 뺀 돈을 가지고 본인이 생색을 낸 케이스였습니다만은 그래도 덕분에 그 아름다운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무대 장치가 기가 막히고 노래가 웅장하고 아프리카 밀림을 연상시키는 의상과 함께 라이온이 나오고 기린이 나오고 얼룩말이 뛰어다니고 하이에나가 나오고 정말 그렇게 잘 만들어진 뮤지컬을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뮤지컬의 백미는 마지막 피날레였습니다. 서클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노래를 그들이 다 나와서 부르고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한 사람씩 무대 위로 나와서 인사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뮤지컬에 출연한 사람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면 박수를 보내죠. 그런데 누구에게 가장 큰 박수가 갈까요? 당연히 주인공을 맡은 심바에게 가장 큰 박수가 가고 그에게 모든 스팟라이트가 비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주역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끌어가는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게 모든 각광이 집중되게 되고 박수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동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서를 다 적은 후에 그 마지막 피날레를 무엇으로 장식하고 있느냐? 27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송으로 그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의 노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를 우리는 흔히 영광송이라고 부릅니다. 송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광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닥살러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것은 영어라기보다는 헬라말에서 온 것이죠. 독사라고 하는 것이 헬라말로 글로리, 영광이란 뜻입니다. 그 뒤에다가 로고스를 붙이면 닥살러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위대한 찬송시를 뜻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나 유대교에서는 유월절이나 초막절을 맞이하게 되면 이 영광송을 지어서 기도 형태로 낭송을 합니다.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마리아가 불렀던 찬가가 있죠. Magnificat of Mary라고 하는 유명한 찬가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것이 아주 전형적인 닥살러지,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송이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보게 되면 보좌 옆에서 천사와 24장들과 생물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송이 나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영광송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영광송이 있다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그것도 닥살러지로 주기도문이 끝이 납니다. 대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영어성경 보시면 For thin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이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전형적인 닥살러지인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복음서 가장 위대한 작품인 로마서를 총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한 분에게 이 존귀한 영광송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 사도 바울이 소개했던 하나님 구속 역사 드라마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을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복음의 진행을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복음의 결론을 누가 지을까요? 하나님께서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한 분에게 모든 스팟라이트가 비춰져야 되고 하나님 한 분에게 모든 박수가 올려드려야 되고 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이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로마서라는 진짜 위대한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내리고 싶었던 결론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결론이기도 하고 복음서의 피날레이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삶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올려드려야 될 우리 삶의 마지막 가장 찬란한 피날레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송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되고 그것이 열매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영광송이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복음과 연관시켜서 세 가지 차원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두 번째로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25절 26절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에 대한 자세한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이 마지막 두 구절에서 복음 전체를 총 랩업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가운데에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려면 복음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복음의 기원을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은 복음이 언제부터 준비되었는지 그 시점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게 되었다.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때가 됨에 나타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복음은 언제부터 플랜된 것일까요? 영세 전부터.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long ages past, 오랜 시간 전에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세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그 아이오니오스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대부분에서는 eternal 혹은 영원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개인 생각은 우리말 번역이 더 정확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영세 전부터.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영원 전부터 준비하시고 그 플랜을 세웠다가 때가 됨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홈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시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창세전,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creation,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역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플랜을 세웠다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시간적 구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창조 전, 창조 후라고 하는 시간적 구별은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별이 필요가 없어요. 시간 자체를 초월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창세 전이라고 하는 시점을 밝혔을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시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걸 밝히기 위한 것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선택했고 절대적 사랑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기원이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시작자가 아닙니다. 위대한 성경학자나 신학자가 복음의 시작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의 취잡자.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준비하셨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사건이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을 빌려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사건,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속에는 우리보다 먼저 시작하신 절대적 하나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바른 삶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을 공부하지만 말이죠, 개인적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체험되어질 때까지는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제 개인의 케이스가 그랬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도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교회 나가고 하여튼 교회 일이라고 하는 일은 안 해본 게 없어요. 주보 만드는 것도 시작해서 성가대도 않고 다 해봤었어요.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1971년도에 우리 대전에서 모이는 집회에 갔다가 김용호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제가 평소에도 들었던 말씀이고 알고 있는 말씀이긴 했는데 그날 밤 그 말씀이 내 가슴속에 파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저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의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이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이 바른 삶을 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헤이티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 중에 스탠포드 켈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사역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힘도 들고 지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탈진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분이 사역을 하다가 사역이 너무 힘이 들어서 포기하려고 하는 시점까지 갔대.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 헌금을 정리하던 중에 어떤 분이 13달러를 헌금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13불 그게 뭐 큰 돈이냐 그럴지 모르지만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이게 엄청난 돈이었대. 한 사람의 몇 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그런 돈입니다. 과연 누가 이와 같은 그금을 헌금을 했을까 추세를 해보았더니 뜻밖에도 가난한 농부 한 분이 이 헌금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농부를 오시게 하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큰 돈을 드리게 되느냐 그랬더니 그 농부가 하는 말이 그래도 하나님의 헌금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헌금 기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독자 예수를 바치기까지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바친 하나님의 헌금에 비교한다면 내가 드린 것 아무것도라는 그 고백을 하고 그 사랑에 대해 감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대요. 이 농부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왜 나에게는 식었단 말이냐, 그래서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사랑을 붙잡는 가운데에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되고 이 사랑이 나를 감동시킬 때 바른 삶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신 목적이 과연 뭔가, 26절을 계속 읽어보시면은 이 복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 주어지게 되었고 무엇을 위해 주어지게 되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 계속 읽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과정은 영원하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주어진 것이 복음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의 플랜은 영원전에 세우신 플랜이지만 하나님이 때가 찼을 때에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되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된 것은 신약 성경이 되었죠.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해 가고 있는 핵심 주제가 뭐냐 물은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때가 찼을 때 역사 속에 주님이 오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예언한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뭘까요? 모든 민족입니다. All nations. 단순하게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선택된 특정한 민족만이 아니라 All nations.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inclusive합니다. 배타적이지 않아요. 복음 앞에는 민족적인 계층이나 구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모든 자들을 품는 inclusive한 하나님의 메시지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extensive합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확장되어져 가는 네이처를 가졌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번져가야 되고 펼쳐져 가야 되고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복음이 펼쳐져 가야 될까요?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주의 영광을 보는 그날까지. 여기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목적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목적을 바로 알고 이 복음의 성격을 바로 알고 이 복음 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먹고 마시라고 세운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 증거라고 세웠어요. 선교하라고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다른 사역은 다 하면서도 이 복음에 대한 것이 식어간다면, 이 복음이 무관심하게 흘러가게 된다면 어떤 형태의 교회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으로 돌아가서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듣는 이 사역을 위해 동참하고 함께 동력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6장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지난번에 1절에서 16절까지를 소개하면서 그게 26명의 명단이 나열됐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6명은 대체적으로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로마 교회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안부를 전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26명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막연하게 로마 성도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직접 간접으로 바울의 선교를 돕고 지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26명의 명단은 somehow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인발브 되었던 인물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 또 한 그룹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제가 카운트 해봤더니 8명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과 함께 이 편지를 쓸 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문안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몇 사람만 좀 소개해드리자면 첫째로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 알게 되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로 삼았던 자가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장차 에베소 교회 후임자가 되기도 하죠. 우리 기독교상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드디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털시우스 영어로. 이 드디오 사람은 로마서라는 이 책을 직접 썼던 사람이에요.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대필자를 세웠어요. 이게 고대 사회에서 흔히 하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편지를 기록했던 사람. 그래서 22절 보시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 로마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드디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3절에 보게 되면 가요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요를 소개할 때 앞에 많은 수식이 있어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요, 옛날 번역 우리 개역 한글에 보게 되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마음에 와닿게 번역을 했어요. 온 교회의 식주인인 가요라고 했어요. 식주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밥 먹여주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밥 먹여주는 사람 참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식사하실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침묵 봉사부장님 꼭 기억하시고, 일찍 와서 북 섬기고 김밥 만드시는 분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밥 먹여주는 사람. 아마도 이 가요라는 사람은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그 지역을 방문하는 나그네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면서 잘 섬겼던 분 같아요. 선교사가 오시면 반드시 자기가 직접 나서서 선교사님의 밥을 제공해 드리고 식사를 제공해 드리고 또 삶을 도와드렸던. 그래서 이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 식주인. 여러분 이와 같이 각자 맡고 있는 역할은 다르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큰 역할을 맡았든 작은 역할을 맡았든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 위에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의 배역을 맡은 출연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할이 크다고 해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고 역할이 작다고 해서 필요 없는 인물이 아니라 이들은 다 필요한 인물이고 이들이 함께 동력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복음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만 복음을 위해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복음 위에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일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복음 위에 드려진 삶만큼 값지고 영광되고 영원히 남을 가치가 없습니다.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분이 로마서에 주석을 하면서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 주석을 끝내는 마지막 장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할 날이 온다. Someday people will sum up your life in one sentence. 언젠가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을 one sentence로 요약하는 날이 온다. 그때에 그 one sentence가 무엇이기를 원하는가? What will that sentence be? 이것이 윌리엄 바클리가 던졌던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을 때에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평가한다면, one sentence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묘사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묘지에 사람들이 어떤 문자를 세워주기를 원하세요? 먹고 사고 죽었다, 이런 걸 원하세요? 아니면은 조지 버나드 쇼가 자기 묘비에 적었던 것처럼 우물쭈물하다 내일을 줄 알았다. 해밍웨이는 이렇게 적었대요. 모처럼 찾아오셨는데 못 일어나 미안하오. 그게 해밍웨이 묘지에 적혀진 묘비라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자기가 죽으면은 로그 아웃이라고 적어달라고 했다는, 제가 볼 땐 조크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의 저의 삶 가운데에 인생이 다 끝났을 때 내 인생을 한 센텐스로 요약한다면 무엇하다 살다 갔다고 적어야 될까? 자, 하나님 나라 위에 부름받고 복음 위에 살다 갔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요약이 되고 삶의 내용이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송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복음의 기원이 되는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교리나 아니면은 논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려야지 여러분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 복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 이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견고하게 한다는 말의 뜻은 make you strong, make you stand firm. 강한 자가 되게 하고 견고하게 일어서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면 아무리 깨어진 인생이라도,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복음을 받기만 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마침내 강한 인생으로 stand firm, 강한 견고한 인생으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복음 안에는 바로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자체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취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중보기도 축제 때 소개해드렸던 예화이긴 합니다만은 한국의 감리교 사모님 한 분이 월간 목회라고 하는 잡지에 실었던 간증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죠. 물론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21살 때 중매장의 소개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과거에는 얼굴도 보지 않고 보통 결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결혼식장에 나갔는데 신랑이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시집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 생각하고 시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도 신랑이 나타나질 않아요. 사흘째가 되던 날 신랑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몰골이 된 상태에서 피를 토함이 나타나서 폐결핵 말기의 환자였습니다. 그래도 미안했는지 신랑이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은 자기 집안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 되어서 총각으로 죽으면 귀신으로 떠돌아다닌다고 해서 이 몰골인 것을 알면서도 당신과 결혼하게 되었노라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통곡을 하며 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모님이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그 통곡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병들었다고 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집을 떠나지 않고 이제부터 당신을 위해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 이 사람을 마흔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지 한 달이 됐을 때 각혈이 멈추었어요. 두 달이 지났을 때 미움을 먹기 시작했어요. 3개월째가 되니까 일어나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온 시댁 식구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흔까지만 살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님이 되셔서 은퇴할 때까지 사역을 하시고 아드님도 목회자가 되셔서 감리교단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파워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변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질병이 떠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저주의 끈이 풀려지게 되고 하나님 사이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개념적인 차원에서 멈추기 때문에 복음을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삶의 앞날에 축복의 아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www.bbnchat.org로 초대합니다. 다시 한번요. www.bbnchat.org로 초대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 성경 선생님 또는 상담자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요.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www.bbnchat.org로 들어가셔서 한번 상담자들과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BBN 챗으로 모십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혜건 강사의 화요일 오전 성경 강의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1: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너무너무 인간의 관점에서 튼튼할 때, 가이사의 통치권이 너무너무 튼튼할 때, 이제 영은 무궁토록 로마의 세계가 지배할 것 같은 그 안정감 드는 그때, 전례 없는 평화를 누리는 그때, 예수님이 등장해서 로마의 체제가 폭력과 인간의 주권에 대한 박탈과 사탄적인 악과 고난의 지배임을 드러낸 겁니다. 예수님이 옥타비아누스 때 태어난 겁니다. 옥타비아누스, 세계에서 가장 세계를 온전히 통치한 인간 통치 기술의 절정에 도달한 그 시기에 이제 지중해를 깨끗하게 정돈하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평정해서 로마의 평화가 의심없이 받아들여진 바로 그때 예수님과 바울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너무나 무근거적이고 이 통치의 근세가 너무 조약하고 악하며 우상 숭배적이라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이런 분별력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본 유대인들의 영적 각성, 예언자적 영적 각성에서만 이런 분별력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샬롬과 공평과 정의로 사자와 어린 양을 같은 시온산에서 나 뒹굴리게면서 친교하면서 한데 불뜯게 만드는 하나님의 통치의 그 이상을 일찍이 감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통치가

근데 로마의 통치가 문제가 된 이유는 그리스도인 유대인의 이 예언자적 환상, 하나님의 통치가 세계 만민에게 가져올 그 이상적인 통치의 열매, 그 관점에서 볼 때 세계 최강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 이거 엉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자적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무근거성,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야포니카, 팍스 지나카, 이런 중국 평화, 일본 평화, 미국 평화, 이런 세계 통치의 무근거성, 세계 통치의 그 폭력성과 조악성, 이런 거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떤 양상을 갖는가를 아는 사람한테만 포착되는 문제의식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사도행전 17장 6절 7절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드는 사람, 이것이 그 당시 얼마나 무시무시한 도발적인 공세였는 걸 알아야 된다면, 가이사의 명령, 로마 제국의 통치의 그 절대성,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신성 불가침 구역에 있는 그 통치 질서를 막 세차게 뒤엎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임금 예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너무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세요. 이 세상에 가장 최강의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죠? 로마 제국의 그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의 국가 형벌권, 형사소추권, 이것이 감옥 아닙니까? 감옥? 감옥이 뭐예요? 국가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가들은 감옥은 국가는 사회 계약의 결과가 아니라 경찰과 감옥의 폭력적 통치기구 때문에 국가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미셸 푸코 같은 사람은 감옥의 역사에서 감옥이야말로 국가 권력의 기본이다, 감옥 문이 흔들리면 국가가 끝난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의 감옥을 누가 마음대로 넘나들었어요? 로마 제국의 국가 형벌권, 소추권, 그것이 감옥인데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밤중에 찬송하다가요, 감옥 문이 어떻게 됐어요? 함부로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막 찬송하면 감옥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안 열려요. 그렇지만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대부분 안 열리는데 가끔 열리는데 아주 희귀하게 열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찬양하는데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주권이 흔들려서 로마 제국의 국가 형벌권이, 소추권이 끝났어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로마 제국의 감옥 문을 열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뭐입니까? 로마 제국보다 큰 나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여기서 16장 31절 너무 중요합니다. 형제 어찌할꼬, 로마 국가 공무원, 말단 공무원, 로마의 국가 형벌권을 집행하는 그 관리가, 형제 어찌할꼬,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로마 시민에게, 로마 시민권 자체가 구원이라도요, 로마 시민권이 지상적 의미에서 구원이에요. 그 구원받은 팍스 로마나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 로마의 관리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라,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로마 시민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힌 예수님과 바울 같은 사람의 기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미국 사람 보고 미국에서 돈 많이 번 미국 교포들 중에서 그런 아주 교만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은 다 독재 치하에서 엉망인데 우리는 70대 초에 다 이민 와가지고 엄청 좋은 집에 살고, 야만적인 그 대한민국에 비해서 우리는 뉴저지의 그 허드슨강 보면서 말이야 살면서 차 포드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코스타에 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0: 사람들은 미국에 사는 것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모욕입니다. 한때 미국 시민권은 구원의 표상, 지금도 준 구원의 표상입니다. 미국 시민권은요. 그만큼 미국이란 국가에 소속되면 그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라는 그 시민권이 캐나다 시민권보다 불리합니다. 그래서 중동을 여행할 때 미국 사람들이 입고 있는 티셔츠는 I am Canadian입니다. 그래서 중동을 여행하는 모든 미국 사람들이 사야 할 필수품은 캐나다 사람임을 입증하는 티셔츠를 10장 사갈까. 그래서 그 옷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나는 테러 대상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다릅니다. 캐나다는 영국과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킹 조지와 전쟁하지. 캐나다 사람들 뭡니까? 우리는 영연방이다. 우리는 영국과 전쟁하지 않고 때가 되면 우리는 독립한다. 그러나 버지니아주의 그 제임스 메디슨, 워싱턴, 그런 토마스 제퍼슨 전쟁주의자입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전쟁하기 싫은 사람들을 간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전쟁하기 싫은 사람이 가나안에서 캐나다를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캐나다가 되기 너무 멀다. 산에 가서 감자 먹고 살자. 웨스트 버지니아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가 반전, 그 다음에 또 캐나다까지 가려다가 하는 춥다. 그만 가자. 로드 아일랜드입니다. 이 미국의 역사에서 로드 아일랜드, 웨스트 버지니아, 캐나다는 전부 다 앤 로얄리스트, 그러니까 왕정 충성파들, 그러니까 전쟁 없이 영국과 분리되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드 아일랜드에서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온 사람들 almost heaven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존경심을 보여야 됩니다. 버지니아주, 뉴저지주, 뉴욕주 아주 전투적인 호전적인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엄청난 박스 로마나를 구가하고 가이사의 통치권이 자명하게 받아들인 그런 시대에 로마 제국의 총독에게 처형받은 예수가 세계 만민에게 받아들여지고 영접되들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 정신이 얼빠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주장이거든요. 거룩하게 체계적으로 얼빠지는 정신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령 충만은 거룩하고 체계적으로 정신이 탈구 현상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의 기초를 허물어뜨리는 최대 변혁적 사고를 지속적으로 할 때 우리는 그걸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집단 성령, 집단 정신 얼빠짐입니다. 그래야만 로마 제국이 주는 이런, 그래서 데살로니카 교회,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는 엄청, 데살로니카가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게 146년에 포에니 전쟁이 끝났을 때 로마 제국에게, 로마 제국 편을 들어서 로마 제국에게 충성을 받아서 황제의 특혜를 받는 로마 시민권의 혜택을 많이 받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는 황제 숭배가 매우 심했습니다. 황제 숭배가 심했기 때문에 다른 임금 가이사를 전하는 사람 왔다라고 해야만이 대중들이 선동됩니다. 그래서 일베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 일베입니다. 일베. 왜냐하면 로마 제국 그 가이사의 명을 어기는 사람이 왔다. 로마의 풍속을 해치는 사람이 왔다 하니까 불량한 사람 와서 해당장 야손과 초대 대사랑 교인들을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로마 제국의 폭력적 통치. 그 로마 제국의 폭력적 군사 숭배, 힘 숭배, 무력 숭배가 세계를 안정시킨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침묵시키면서 평화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평화의 특징은 타자를 비주체화시킨 겁니다. 이건 좀 유식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계처럼 만들고 인격적 주체성을 말살함으로써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타자를 침묵시키는, 타자를 침묵시켜서 인격성을 훼손시켜가면서 얻는 평화가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가 뭡니까? 내게 순종을 강압합니다. 뭘로? 내 권력과 힘으로 내 부하에게 복종을 강압하는 것이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는 한 번도 착한 사람이 되라고 로마의 신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제 6권, 7권, 8권, 하나님의 도성은 모두 22권으로 되는데 6권, 7권, 8권이라는 책이 로마의 신들 중에 로마가 섬겼던 20주 신들의 성격 분석을 합니다. 근데 로마의 신들은 특징이 우리의 인간성의 개선과 윤리적 도덕적 성숙에 관심이 없습니다. 로마의 신들의 특징은 로마의 국가 통치 체제의 공고함을 도와주는 신이지 절대로 개인의 영성적 성장을 어떤 로마 신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6건, 7건, 8건 하나님의 도성 6건, 7건, 8건이 성 오고스틴께서 426년에 완성한 책입니다. 성 오고스틴은 아프리카 히포의 감독으로서 354년에 태어나시고 430년에 돌아가신 분으로서 중세와 고대의 교량 역할하는 교부로서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분을 한 번도 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 중에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1권부터 11권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중에서. 그중에서 6권, 7권, 8권은 로마의 다신교 우상숭배, 이 오늘날 데살로니카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바카스 신의 그 바카스 신숭배가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을 가졌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신들은 로마 시민들의 성품을 착하게 만들어서 로마 시민들이 서로 형제자매들 우애와 연합으로서 로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로마의 신들의 특징은 국가의 충성함으로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게 만들므로서 로마를 튼튼하게 만드는 신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로마의 신들은 우상임이 밝혀지니까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제13, 14교구에 살았습니다. 영동포구 금천구에 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 근데 로마의 서초, 강남 이쪽은 전부 다 로마의 강남인데 이 지역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밤마다 철야 기도를 하는데 로마 13구, 14구, 금천구, 시흥구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집단으로 초래합니다. 그것이 AD 98년부터 시작되는 AD 98년부터 260년까지 엄청난 박해를 경험하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보니까 이 로마의 통치체제가 너무나 악마적이고 우상숭배되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신 성령을 경험하고 윤리적으로 고상해지고 의로워지고 착해지니까 로마의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존재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우상숭배의 축제에는 가지 못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점점 무신론자,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라고 했습니다. 왜? 형상을 놓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무신론자, 형상 없는 신숭배자, 무신론자, 불경건자, 이것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의 이름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로마 제국의 최강의 통치체제마저도 무건가하며 비영속적이며 인간성을 억압하고 아까 고난으로 통치한다는 걸 알고 복종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저항성을 심어주니까 성령이 임하자마자 로마 제국의 이런 세속적인 악마 숭배적인 통치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자마자 로마 제국의 그런 평화가 로마 제국의 그런 구원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로마 황제의 통치권, 다시 말해 이 세계의 가이사급 지배자들의 통치 혜택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됩니다. 이 세계의 가이사급 통치 혜택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의 가이사급 가이사 이 로마 황제 줄리우스 시저급 통치 혜택을 받고 있는 게 뭡니까?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전파 소작인으로서 매달 6만 원에서 7만 원을 냅니다. SK에 내거나 LG에 내거나 냅니다. 우린 전파 소작인입니다. 전파를 하나님이 무료로 주셨는데 이 세 회사가 독점해서 우리에게 봉이 긴살처럼 이렇게 전화 한 번 할 때마다 30원씩 물려가지고 우리가 핸드폰이 없으면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 통치 가이사급 이동통신회사에 우리는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메일을 쓸 때 구글이나 이런 검색을 할 때 우리가 문명의 혜택에서 지식사회에서 유통의 소통에 참여하는 순간 우리는 그런 엄청난 많은 개인정보를 우리의 존재의 일부의 비밀스러운 걸 다 훼손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가능하면은 이런 로마 황제급 세계 지배자들의 운명에 그것들의 무근거한 통치력에 우리가 경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강한 독립성과 하나님 나라의 지향성을 과시할 만한 대항공동체, 대조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은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받을 때요, 큰 확신과 능력과 성령으로,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세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최초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프로세스가 이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주권이 바뀌는 것 같은, 나라가 신분이 바뀌는 것 같은 이런 극적인 전환이 없을 때 우리는 세속에 대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의 통치권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표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큰 능력, 확신,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다시 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 사도 바울은 루스트라에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시작했어요. 이방 선교를 시작하죠.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이게 이고니온, 루스트라, 데베 쭉 가면서 이제 이방 선교를 하는데, 루스트라에서 이방 선교를 시작하자마자,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자마자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이거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고치는 것은 그리스 신들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 신들이 제일 약점이, 치명적 약점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은 그리스의 신들 숫자는 매우 멀티플합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20명의 주신 국가, 프리미어 리그를 만들어줬습니다. 신들의 프리미어 리그. 그 신들의 프리미어 리그를 만들어줬는데, 문제는 프리미어 리그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실력이 많은 신들이 또 밑에 챌린지 그룹 신들이 많아가지고 막 싸움을 합니다. 근데 프리미어 리그의 신들 20마리 신들에게 이 로마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안전뱅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이 치료의 신들이 적어도 3명의 신들이 있습니다. 의술의 신, 치료의 신. 히포크라테스가 선사할 때 그 의술의 신에 가서 저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의술의 신들은 고치지를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근데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엄청 능력이 많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직접 제우스가 나타나서 아엠 제우스 하면서 사람 안전뱅이를 고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고쳤다는 능력은, 전설은 많지만 올림푸스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트라에 가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고치는 거와 똑같이 고쳤습니다. 그러자마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왔다, 절을 했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신인가를 알려면 그리스 로마 신화, 이윤기 로마 신화 1권부터 6권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제우스란 말할 때 적어도 감정적으로 전율합니다. 그리스 사람에게 제우스는 엄청난 걸 가리킵니다. 그렇게 허접하지 같지는 않습니다. 제우스가 매우 음란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리스에 가보면 나라 전체가 다 신전입니다. 지금 그리스가 지금 이번에 디폴트 됐죠? 오늘 좀 디폴트 됐을 거예요 아마. 그리스란 나라가 어메이징 할 만큼 신전이 많습니다. 파르테논, 그 파르테논 뭐예요? 파르테노스, 처녀 신전이라 합니다. 헬레네, 아테네. 이렇게 많은 대리석 신전을 세워놓고 나라가 온통 신에게 바쳐진 국가 그 자체였는데 지금도 그리스는 뭐예요? 부서진 신전의 폐허로 관광 수입을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숭배를 허접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진지하게 몇십 년에 걸쳐서 신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 그리스는 진지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진짜 믿은 겁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능력이 많다는 말은 오랫동안 믿었는데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얼굴이 아마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얼굴이 못났다는 말이 교부들의 그릇이 교부 및 속사도 교부 정원의 바울 외모에 대해서 매우 약간 불편한 그런 진실이 있습니다. 눈이 이렇게 눈이 튀어나왔다는 말도 있고 머리가 벗겨졌다는 말이 있고 항상 눈이 좀 좋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참 많이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면 근데 바나바는 매우 아마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그러니까 바나바를 보고 치우스 그 다음에 바나바 밑에 키가 좀 적은 바울을 보고 헤르메스 여러분 헤르메스라는 이 신을 여러분 또 알아야 되는데 헤르메스는 요새 해석학이란 말이 허머노이틱스죠. 허머노이틱스 하면 해석학입니다. 이거는 토플 수준 넘는 단어예요. 이거는 헤르메스가 Interpreter of Zeus. 제우스의 통역자가 헤르메스이기 때문에 헤르메스가 하는 역할, 그러니까 고대 문서를 오늘날 현대 독자에게 뜻을 해석하는 기술을 해석학 이렇게 말합니다. 그 헤르메스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말을 하고 바나바는 다니면서 폼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 와 헤르메스와 제우스가 나타났다. 이 말 드디어 제우스가 능력을 발휘했다. 그 전설상에 그 믿음 속에 있던 그 제우스가 나타났다면서 바로 옷을 벗고 우퉁 벗으면서 막 꽃다발을 갖다 주면서 하와이의 그 막 그 하와이의 마오리족들이 막 이렇게 막 그 꽃다발 갖다 주면서 막 우리한테 하듯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놀라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사람이다. 바울이 바로 이방인들 앞에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바울이 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은 자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면 되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새 안식일에 가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을 때 예수가 바로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일종의 논정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이 엄청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드라마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바로 제우스가 할 만한 일을 함으로써 즉 제우스 신이 해야 할 그 일을 바로 함으로써 그들이 알고 있는 신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아마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핸드폰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필수품이 되고 말았는데요. 어디를 외출할 때에 여러분들은 아마 핸드폰을 꼭 챙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보다도 기도가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는 하지 않는지 이에 대해서 재미난 글을 제가 찾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핸드폰보다 기도가 더 좋은 이유. 핸드폰은 잘해봐야 한 달 200분 통화료가 무료지만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통화료가 무료입니다. 핸드폰은 거리나 장소에 따라서 통화가 안 될 수 있지만 기도는 어디서나 통화가 가능합니다. 핸드폰은 비행기나 공공장소에서 통화가 제한되지만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허용됩니다. 핸드폰은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지만 기도는 한 번에 많은 사람이 통화할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의 사용 내역이 통신 회사에 남지만 기도의 사용 내역은 하늘나라 금향로에 담겨서 보관이 됩니다. 핸드폰의 침묵은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기도할 때의 침묵은 주님께서 다 알아서 접수해 주십니다. 핸드폰의 업그레이드는 사람 내 시선을 끌지만 기도의 업그레이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핸드폰은 받는 사람이 부재중일 때 통화가 불가능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시다가 즉시 받아주십니다. 조금 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공감하지 않습니까? 내 손에 잡기 쉬운 핸드폰보다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전합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김경찬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목사님께서는 현재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시며 하나님의 소원이며 한 영혼의 구원의 비전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라며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 제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우리말에 끼리끼리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끼리끼리가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도 많지만 사실 끼리끼리 우리가 삽니다.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게 되고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의 본능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좋은 것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오다 보니까 우리 동네 지역으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동호회입니다. 교회에 오지 않고 자전거 타러 다니는 것이 좀 못마땅했지만 자전거 동호회입니다. 그것이 좋아서 그분들은 옷을 다 맞춰 입고 자전거 타면서 아주 신나게 자연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즐거움을 또 만끽하고 있습니다. 끼리끼리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동호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조기 축구 동호회, 뭐 만나지 못하면 뭐 죽을 것 같아요. 부인들은 한쪽으로는 좋아하고 한쪽으로는 싫어합니다. 맨날 축구하러 나가서 뭘 하는지 몰라요. 축구 끝나면 또 들어와야지. 들어오지 않아요. 또 뭐 한 잔 먹고 뭐 하고 또 많습니다. 또 낚시 동호회 있죠. 산악 동호회 있죠. 무슨 동호회가 그렇게 많은지. 거기에 또 속하지 않으면 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속하게 됩니다. 요즘 한창 인기 있는 동호회 중에 하나가 험지 생존 산악 트레이킹? 뭐 이래서 산악으로 뭐 삼천리 반도를 뭐 돈대나 뭐 그러면서 동고동락을 합니다. 고생도 같이 합니다. 어떤 동호회는 동호회를 하고 나서 그 뒤에 뒤풀이도 하고 계속 카톡하고 뭐 밴드하고 다 합니다. 근데 어떤 동호회는 그거 하고 나서 딱 끊어요. 더 이상 만나지 않습니다. 그 만났으면 됐지. 뭘 또 만나자 그러냐. 그렇게 하는 동호회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동호회가 되어서 함께 형제 자매로 또 한 가족으로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여러 사회 계층 중에 가장 기본이 가정 아닙니까? 그 가정에서도 부부가 이제 제1단인데 부부도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살아갈 때는 그 가정이 행복하고 조용합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뜻으로 살아가면 가정에 불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달라도 내가 하는 말투하고 달라도 저 입사람하고 저하고 말투가 다릅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말해? 마음을 알아도 말투가 다르면 그 말투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상대방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저 마누라는 평생 못 고쳐. 부인들이 남편들 보고 저 인간은 평생 저렇게 살아야 돼. 불쌍해. 누가 데리고 사니?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뭐 이러면서 살면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에 행복지수가 조금씩 높아지는 것입니다. 불편한 사람끼리 같이 지낸 것처럼 고역이 없습니다. 나하고 말씨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른 사람이 만나면 너 왜 그러니? 난 저런 거 싫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처럼 고역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뭐 같이 밥 먹고 살고 이 땅에 같이 호흡하고 살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우리끼리 잘 살자, 편안하게 살자. 이게 참 좋은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죠.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을 틀리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판단을 하잖아요. 비판을 하잖아요. 때로는 조롱도 합니다. 아, 제발아, 제발아 하면서 조롱도 합니다. 상대방이 이 땅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또 때로는 정죄합니다. 정죄합니다. 다르다라는 것을 틀리다고 얘기하면서 정죄까지 다는 것은 내가 혹은 상대가 범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신실하고 착하고 인격이 훈련하고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죄 지을 일이 없는 사람 같은데 다른 사람 때문에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다면 이처럼 억울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착한 사람이 다들 좋은 사람 같은데 다 훌륭한 사람 같은데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처럼 참 기분 나쁜 거 없습니다. 정치인들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우리가 뭐 국민의 대표로 뽑아서 나간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뽑았겠습니까? 다 훌륭해서 뽑았겠죠. 다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가정에는 참 존경받는 아버지요 어머니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사상과 신념과 또 편이 갈려지게 됩니다. 여당이 되고 야당이 됩니다. 정치적인 신념도 있겠고 또 나름대로의 추구하는 것도 다르겠지만 그렇게 갈리게 되면서 서로 비판합니다. 서로 손가락질합니다. 심지어 상대를 틀렸다고 잘못했다고 몰아세우기도 하고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다가 상대를 죄인으로 몰아가서 심지어 감옥에까지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몇 년 지난 다음에 감옥에 갔던 사람이 다시 나와서 이제 또 득세를 하면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을 범죄자로 또 만들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나는 가해자고 나는 정의의 사도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나머지 마음의 불편함 또 어색함 이런 것 고스란히 백성들의 목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잘 뽑는 것도 중요하고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교회 생활 아주 특별하고 축복인 것이 많습니다. 아주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는 예수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할 일이 없습니다. 다 다른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는 예수를 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문제가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에 이 문제가 일어난 교회 얘기를 합니다. 분쟁의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보는 이 분쟁의 문제도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도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일어난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문제가 될 필요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죠.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얘기 나오는 모든 사실이 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분열의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 모양새가 다릅니다.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베드로가 전한 그리스도, 그리고 또 게바는 베드로죠. 그 다음에 아볼로가 전한 그리스도 다 똑같이 그리스도를 정의했습니다. 근데 전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니까. 바울과 게바와 또 아볼론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다르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취향에 따라서 나는 이 사람이 좋다, 나는 저 사람이 좋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취향이 다른 것, 호감이 다른 것, 이거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좋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의 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의 삶의 내용이나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이 남다릅니다. 그리고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경향이 바울에게는 컨택츠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식의 표현입니다. 그에게는 컨택츠가 있습니다. 그의 삶에 아주 특별한 반전이 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멋있는 얘기들이, 다이나믹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호감을 갖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또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지고 있는 것이 언변으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의 특별한 지식과 그의 언변에 사람들이 매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매료될 수 있습니다. 매료된다라는 것, 그 사람이 좋아 보인다라는 것, 틀리지 않습니다. 야, 나는 그 사람의 얘기가 좋더라? 나쁘지 않습니다. 틀린 것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원조입니다. 원조. 원조 막국수집 끝이 원조입니다. 원조 예루살렘의 원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원조가 그 멀리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야, 이거야말로 진짜다.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야, 이것이 진짜, 이것이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베드로를 좋아할 수 있지요. 예,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그럽니다. 순수하다는 거죠. 나는 사람만 안 속해 있다. 나는 순수하다. 나는 고상하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나는 누가에게 안 속했다. 나는 사람 안 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취향의 문제, 호감의 문제 얼마든지 용납이 되는데 이것이 분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본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겉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분열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들이 가서 전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자기로 인해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듣게 된다면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죠. 아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즉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취향과 호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바울을 놓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게바를 놓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아볼로를 놓았어요. 사람을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리에 사람을 놓았어요. 그러니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의 입장에서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바울이 그 소식을 아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의 취향, 듣는 사람들의 편견, 치우침이 분열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 인간의 역사는 사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편가름의 역사입니다. 편가름의 얘기가 문제가 만들어놓은 원인이 되었고 과정이 되었고 결과가 되었습니다. 편가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지연, 학연, 뭐 혈연, 뭐 동네에 따라서 또 뭐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가 좋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가 더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서양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가 좋다고 합니다. 소론도 있고 노론도 있고 뭐 자기 나름대로의 좋은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 피해와 손해는 고스란히 민초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지도자를 잘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네 편, 내 편, 이렇게 갈라지는 가장 작은 단위는 아마 부부관계일 겁니다. 부부의 작은 규모부터 국가에 이르는 대형 부모의 일까지 이렇게 편이 갈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편견으로 보입니다. 집단 편견의식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집단이 만들어지고 흑백, 극단 논리가 그들 가운데 팽배하면서 공격이나 혹은 희생양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옳고 내 주장이 확실한데 저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바보야. 저 사람들은 가르쳐야 돼. 저 사람들은 내게 배워야 돼. 교만하게 되죠. 혹은 이게 안 되면 저 사람들은 없어져야 돼. 저 사람들은 멸망해야 돼. 이러면서 파괴적인 집단이 되든가 아니면 파멸 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위험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입니다. 목회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들을 단호하게 다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권위를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아닌 권고로,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요, 분쟁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분쟁, 분쟁, 그리고 나뉘어졌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쟁이라는 단어가 여기 보면 스키스마타라는 이 헬라어를 분쟁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tear, 찢는다 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찢는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분쟁으로 찢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찢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좋아한다, 누구를 따라간다, 이거 나쁜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를 찢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You better stop! 멈춰라! 서로 다르고 표현이 다를 수도 있고 다른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보이는 그 행위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됐지. 왜 또 찢느냐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된 성도들이 마구 찢겨져 나가는 거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당장 멈춰라 이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법도 쉽습니다.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유나이티드, 같이 합하라 그래요. 온전히 합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수단과 방법이 나누어지는 거 아닙니다.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나이티 된다라는 말이 또 이렇게 되어 있는 말입니다. 카테르티스 메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knit together 이렇게 번역을 또 했습니다. 우리 옷을 니트 옷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털옷을 니트 옷이라고 그랬죠. 손 뜨개질해서 만드는 니트 옷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니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찢겨진 것을 다시 이렇게 꿰매라. 다시 꿰매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꿰매야 된다. 당장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니트라는 번역을 보면서 당장의 뜨개질을 생각을 하고 그런 털옷을 생각을 하면 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니까 세상적으로 하면 찢겨지기 쉽고 뚫려지기 빵빵과 뚫려지기 굉장히 쉽구나. 영어식으로 하면 vulnerable한 것이 바로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총을 듭니까? 무기를 듭니까? 지적인 싸움을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찔리면 그냥 찔리고 흩어지면 그냥 흩어집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vulnerable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주석가였던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목사님은 이것을 여기 니텐다라는 말이 본래는 의향용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향용어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이게 찢겨졌다라는 그 표현을 뼈가 탈골이 되어지고 골절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몸이 찢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뼈가 부서져. 그리고 뼈가 부러져. 그리고 골절이 돼. 그러면 당연하게 몸이 찢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쟁은, 분열이라는 것은 디스유니언이다. 디스유니언이다. 찢겨져 나가는 것이다. 흩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연적인 것이다. 이건 교회의 내추럴 모습이 아니다. 언내추럴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치유되어야 된다.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그렇게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살점이 찢겨나가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뼈가 부러지고 골절 사고가 나고 살점이 찢겨나가겠는데 이게 얼마나 아프고 처참하게 근데 앞으로 들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고쳐져야 됩니다. 빨리 이머전시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그리스도의 교회에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이 왕성한 곳이어야 돼요.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먼 나라 고린도까지 가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 교회를 목회를 한 바울, 아볼로 같은 사람이나 게바 같은 사람이나 그 먼 데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자기들의 이름 때문에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머리가 돌 일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의 호감을 갖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몸된 주님의 교회에 골절 사고가 일어나고 탈골이 일어나고 부서지고 찢겨진다고 하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빨리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치료의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같은 말 해라. 그리고 같은 생각 가져라. 같은 뜻을 가져라. 그리스도를 가져라. 이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 여름 성경학교를 했고, 우리 이재민 장로님은 저기 내시빌, 우리 남침내교회 본부가 있는 내시빌에 가서 이규직티브 커뮤니티에 처음 이사로, 한국 사람으로서는 우리 침내교회 150년 역사에 최초로 한국 사람으로 그 모임에 들어간 겁니다. 미국에 4,800만 침내교회, 아니, 4만 6천 개의 침례교회, 그 다음에 1억 6천만의 침례교인입니다. 근데 침례교회는 개교회입니다. 다 따로 하는 겁니다. 그 따로 하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이 이지그지브 코미디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세상에 어떤 일보다 최고로 복잡한 일을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재민 장로님이 이제 혼나게 생겼습니다. 거기 가서 이룰 수도 없는 일인데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는 거니까. 자, 우리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릅니다. 근데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자매도 다르고 쌍둥이들도 다릅니다. 겉모양만 다른 것이 아니라 애들 키워보면 어려서부터 달라요. 몸 뒤집는 것도 다르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도 다르고 우는 것도 달라요. 화장실 가는 것도 달라요. 한 뱃속에서 나온 애들도 다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인정해야지. 교회가 다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 다 그리스도로 섬기지만 교회마다 달라요.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는 침례교회만 해도 수백 개가 됩니다.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만 큰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침례교회 간판 달고 있는 그야말로 교단이 다른 한 교회밖에 없는 교단 수백 개입니다. 한국엔 장로교회가 수백 개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침례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다른 교단을 주신 것을 주님을 송축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단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다른 모양을 갖기도 하고 예배도 다르고 또 설교 방법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민교회는 훨씬 더 다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단과 이 교파의 방법이 아니라 각 목사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또 교회가 달라요. 장로교회인데 순복음식으로 하는 교회도 있고 목사님이 그런 열파예요. 근데 순복음교회인데 장로교회식으로 해요. 목사님이 굉장히 캄해요. 목사님에 따라도 달라요. 또 구성원에 따라도 달라요. 우리 교회는 아멘을 하라고 그러면 억지로 아멘을 시켜야 아멘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아멘 하면 다 쳐다봅니다. 근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 목사님이 뭐 말도 시작하기 전에 아멘! 박수도요. 이렇게 박수 치는 게 어떤 게 탁 칩니다. 이러면서 박수 칩니다. 남자들이 그러면 또 괜찮은데 아주 예쁜 아름다운 아주 정말 예쁜 그런 그 여자 성도님이 또 보통 때는 아 집사님 아 성도님 이러는데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완전 다 죽게로 이래요. 어떤 분들은 감당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다 감당 안 되는 분들이 우리도 있습니다. 나하고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같이 교회를 섬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그게 정상입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창조적입니다. 여러분, 교단이든 교회든 근본적인 기독교의 교리, 근본적인 윤리의 문제 달라도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요, 우리 북가주에 있는 교회들이 수백 교회가 되죠. 교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하나가 되자고 합니다. 하나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가주, 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동성애에 아주 우호적인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교회들이 대단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서명해서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신문에도 내고 모임을 갖자고 합니다. 오늘이네요. 오늘 5시에 모이자고 그러네요. 이런데 하나가 되어집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과거에 우리 지역에 이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합회가 생긴 이유가 이단들을 이거 내부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연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위해서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취향과 또 자기의 호감도에 따라서 갈릴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유가 또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분열의 원인 중에 하나는 영적인 엘리트 의식입니다. 영적인 엘리트 의식이에요. 바울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의 원조라는 겁니다. 개척 목사입니다. 나는 개척 교인이라는 식입니다. 나름대로의 엘리트 의식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야, 이게 뭐 고린도 교회가 문제냐? 나는 예루살렘이 원조야. 예루살렘이 원조야. 그런 전통적인 나름대로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러면서 엘리트 의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한파, 뭐 아볼로 같은 파는 다른 게 아닙니다. 뛰어난 지적인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말이 수려합니다. 논리가 정확합니다. 얼마나 지적으로 막 짱짱 나가는지. 난 저 사람 엘리트 의식이 그 속에 있습니다. 또 엘리트 의식은 한파는 고고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순수해. 나는 예수밖에 몰라.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경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도 교회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데 또 집에다가 예배처소 만들어 놓고 또 특별하게 손님들 초대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영적으로 엘리트 의식을 갖는 겁니다. 나는 달라. 참 힘들어요. 참 같이 교제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누가 그러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내가 너희들의 목회를 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베푼 적이 있느냐? 그들의 가장 어리석은 일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대신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 첫 번째 분쟁, 두 번째 분쟁, 세 번째는 나뉘었다고 그랬는데 단어가 다 달라요. 처음에는 찢긴다고 그랬어요. 찢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싸우는 거예요. 파이트하는 거죠. 두 번째 단어는 파이트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단어는 그래서 완전히 나눠진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은 몸을 찢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기는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뜻, 교회는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번에도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 하나가 되는 모습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년 하면서 늘 감사했어요. 올해도 참가한 아이들을 보면 몇 년 동안 비슷하지요. 올해는 한 등록은 한 90명, 89명 이렇게 하고 또 아이들이 오는 거는 한 85명에서 86명 뭐 이렇게 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애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애들이 오히려 적고 대다수는 다른 교회들이나 아니면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자, 어떤 아이들은 한국 애들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한국 엄마나 아빠가 있고 미국 아빠나 미국 엄마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한국 엄마가 있고 중국 엄마 아빠가 있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영어만 쓰고 어떤 아이들은 한국말만 해요. 어떤 아이들은 영어와 한국말을 잘해요. 어떤 아이들은 영어만 해요. 어떤 아이들은 완전히 코케이전이에요. 어떤 애들은 영어하고 중국말을 해요. 이렇게 다른 애들이에요. 자, 이 다양한 아이들 다 영어로 해야 돼요. 유치부에도 영어가 필요해요.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굳이 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해요. 아니, 목사님, 이거 우리 교회 행사인데 우리가 헌금해서 예산 잡아서 하는 건데 우리 애들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행사고 그 한국 교회 행사 아닙니까? 왜 외국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선생님들 그 힘든 영어 하면서 이걸 다 해야 됩니까? 밥 먹일 적에도 우리 애들 그냥 한국식으로 먹이면 쉬운데 이건 뭐 핫도그 먹였다가 뭐 먹였다가 이거 복잡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행사, 교회 행사면 교회에 다니는 애들 데리고 와야지 뭐 교회 안 다니는 애들만 데리고 와가지고 그거 그렇게 골치 아프게 힘들게 합니까? 목사님, 아니 교회 애들만 있습니까? 왜 난리법석입니까? 이 교회에 어른들은 없습니까? 아니 예산을 보세요. 어른들을 위해서 이만큼 예산을 씁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분 아무도 없지만 누가 하면 하는 일이 위축이 되겠잖아요.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아무리 교인들은 눈치 안 봐요. 근데 제가 눈치를 제일 많이 보죠. 이렇게 세워놓고 누가 강대상에다 뭘 이런 거를 갖다놔. 아니 좁은 저 로비에 뭐 저거 해놔. 이렇게 하는 분 우리 교인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는 걱정이 되죠. 눈치를 봐야 돼요.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 카바를 하든지 변명할 말을 만들어야 되는지 또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 애쓰는데 눈치로 보여지면 위축이 되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매년 온 성도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와서 잘 됐죠? 전도 아닙니까? 애들이 밥을 뭐 이렇게 먹고 저렇게 하면, 애들이니까 그렇죠. 한국교회 외국인들도 와. 아니, 우리가 미국에 사는데 미국 애들도 와야죠. 중국 애들이 와요. 아니, 이 동네는 다 섞여 사는 동네예요. 당연하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해요. 저는 우리가 세상에 제일 좋은 교회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참 감사하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침례 준 적 없고 침례를 주었어도 아주 소수에게만 준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세례나 침례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죠.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 정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아름다운 예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그런 일을 해야 될 그 사람,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그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위축된 말을 합니다. 교회의 명령하시고 교회에 마땅히 해야 될 예식인데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리에 somehow 자꾸 들어가게 했고 자기 스스로도 그 속에 누군가가 늘렸고 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목회자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돼. 나를 그리스도의 자리에 대신 집어넣으려고 하는 옆에서의 부추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하는 거죠. 목사님 최고입니다. 장로님 최고입니다. 집사님 최고입니다. 여전대 회장님 최고입니다. 자꾸 옆에서 부추켜서 그 자리에 자꾸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그러죠. No way. 그럴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현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No way. 그럴 수 없어. 그렇지 않아. 안 돼.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야. 가장 중요한 것 교회가 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복음이 뭡니까?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 죄를 사하려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분을 믿으면 우리 모두 다 죄에서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믿으면 그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침례나 세례가 교회의 업적이 되고 실적이 되어질 가능성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안 돼! 우리의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주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 좀 믿고는 싶은데 믿지 못하겠다, 아직 마음이 안 온다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아로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고 우리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면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 그리스도로 같이 말하고 그리스도로 같이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같이 뜻을 이루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모두가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지금까지는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경찬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 또는 BBN 한국어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명함 사이즈의 BBN 전독 카드를 주문하시면 BBN 방송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전도의 도구로 바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BBN 앞으로 오는 메일의 간증들을 보면 우연히 보게 된 ITL 카드를 통해서 저희 방송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의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기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기억하신다면 지금 저희 BBN 방송 홈페이지에서 전도독으로 들어가셔서 ITL 카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팩에 10장이 들어있는 ITL 카드는 모두 무료입니다. 원하시는 팩만큼 신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1: 예, 오늘 본문을 보면은 덜 중요한 것을 찾다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사람이 나오고 또한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을 찾다가 놀라운 삶의 반전을 가져온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들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나발이고 한 사람은 아비가일이죠. 그러나 이들은 부부이죠. 나발이 남편이고 아비가일이 아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부부가 다 같이 한 방향만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다가 서로 다른 삶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2: 예수님의 생명수. 예수님의 생명수 이 시간에는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세영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란 원대한 비전으로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몇 프로나 순종하며 사는가? 여러분,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처음 우리는 50%를 기준으로 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분이 자기가 실제로 해보니까 10점도 안 되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점수로 매긴다면 어쩌면 10점도 안 되는, 아니 뭐 5점? 그러게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결단한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잘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감히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정확히 보면 볼수록 오직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야 우리가 좀 더 절약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는 대로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꿈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 더 좋은 건물을 주실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 이곳에 더 좋은 건물을 세우게 하실지 아십니까? You never know, only He knows.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그 말씀을 드렸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연로하신 은퇴 목사님이 큰 교회를 건축하신 분이신데 저한테, 한 목사 절대로 교회 건축하느라고 무리하지 마. 나는 절대 무리하지 않았어. 그래도 큰 건물을 지시고 교회가 3,000명, 5,000명 이렇게 미국 교회가 됐습니다. 그 말씀을 저는 지금도 새기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과 꿈과 사람의 열성으로만 뭔가를 대단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인 참된 교회에 더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하시면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쏟아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이요 이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와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좋은 교회들의 예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장 좋은 교회는 성경에서 어느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입니까? 예, 메시아 교회가 아니죠. 네. 어느 교회입니까? 초대교회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태동되었던 그 초대교회, 오직 성령에 100% 붙들렸던 그 최초의 순간에 그 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나오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정말로 성령에 충만하게 붙들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에 붙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내가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시간이 많다고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지 그래야 우리의 삶이 그에 붙들릴 때에 온전함을 보일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서문학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교회인데요. 이 교회들의 특징은 뭡니까? 교회가 규모가 크고 건물을 화려하게 져서 칭찬을 받았던 것이 아니죠. 다 이런 교회들은 규모가 적지만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처음 주셨던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기에 칭찬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칭찬을 받았던 대표적인 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표현이죠. 그러나 표현만 좋게 하려고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아니죠.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함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누가 뭐라고 시키지 않아도 이들이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여기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the work of faith 그랬어요. work예요. work 일입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 더 정확히 말한다면 믿음으로 인한 삶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믿는 바와 행하는 바가 같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만 보아도 과연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라고 했는데요. 그들은 그야말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수고할 것 같고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은 믿음보다는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연약한 성도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수고와 희생은 가슴이 쿵쾅거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생각할 때 가슴이 쿵쾅거리고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쿵쾅거리고 그럴 때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메시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교회를 정말로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내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그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주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가버립니다. 이거는 참된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러라고 한 데가 있습니까? 내가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다른 곳으로 보낸다 할지라도 우린 그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소망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사람의 삶은 이미 이 생을 넘어 오직 내 생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도 커서 이제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나 분노나 욕망이나 혹은 가난함이나 실패나 혹은 성공이나 출세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영광과 출세에 대한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학교생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왜요? 이 땅의 것보다 저 하늘나라의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로 가는 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저 하늘나라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능히 이 땅에서 오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크지 않다면 어떻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날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마음에 떠올라지는 것이 땅의 것들에 대한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목회자라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이것을 이기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게 이 밸류가 땅에 있는 것들이 밸류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늘의 것이 더 가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교도 할 수 없이 가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는 그 하늘나라의 소중한 가치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가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좀 더 넉넉하면은 자녀들도 잘 기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부모님도 잘 섬길 수 있고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염려와 또 욕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거리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거리 경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천성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자꾸 가까운 데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가까운 데 것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붙잡으려고 하는데 결국 잡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오래갑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오래가는 믿음의 사람들 보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는 덜 중요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덜 중요한 우리의 뜻보다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은 덜 중요한 것을 찾다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사람이 나오고 또한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을 찾다가 놀라운 삶의 반전을 가져온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들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나발이고 한 사람은 아비가일이죠. 그러나 이들은 부부이죠. 나발이 남편이고 아비가일이 아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부부가 다 같이 한 방향만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다가 서로 다른 삶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먼저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은 양 3천 마리와 염소 천 마리를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군사들이 그의 목자들이 그 많은 양떼들을 지킬 때 그것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 그날은 축제의 날이고 잔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자기 소년들을 보내서 군사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좀 가져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요구를 거절하죠. 그리고 더불어 다윗을 모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었겠는가. 그런데 모욕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10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말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어떻습니까? 지금 나발은 다윗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당시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다윗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세요. 골리앗의 거인 장수,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쳐서 넘긴 사람입니다. 그런 소문이 이스라엘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유명한 용사였고요. 그러므로 다윗이 나가서 싸우고 들어오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이죠. 특히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의 사환들이 나발에게 다윗을 말하면서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나발은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모른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알고 있으면서 모른 채 한다는 거죠. 모욕적인 겁니다.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아버지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그 가문까지도 전체적으로 무시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왜요? 왜 나발이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은요, 그에게는 분별력과 지혜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아비가일이 얘기하는데요, 그 말 속에 분명한 정답이 있습니다. 단지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사울의 권력이 더 크고 다윗은 도망다니는 일개의 한 무리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자 그렇게 다윗을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10절 하반절을 보면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발은 다윗을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여 도망하는 종, 다시 말해서 다윗을 자기 주인을 배반하고 배신한 자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까? 절대 아니죠. 이 앞에 24장을 보면요,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서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이잖아요. 왜요? 24장 6절을 보면요, 다윗은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발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나발의 이름의 뜻은 바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인데요, 그의 문제는 이처럼 그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바보였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나발은 어리석게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현재 현상만 보고는 다윗을 자기 주인을 배반한 자로 그렇게만 멸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는 무엇보다도 지식을 많이 알고 경험이 많아서 거기서 좋은 영감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리를 분별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지혜는 진정한 지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더 힘이 많습니까? 군사들도 많고 한나라의 왕입니다. 다윗은 겨우 600명 데리고 정처 없이 도망다니는 신세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런 다윗을 도와주었다가 탈로가 난다면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이 사울에게 붙잡혀갖고는 온 집안이 다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편을 들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거기서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만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인간의 지혜로 판단하고 행하려 하는 것은 결코 참된 지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이런 나발의 상황이었다면 다윗의 사원들에게 양식을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라고 노력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더 신중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꼭 그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으로 무엇을 하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나 나발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뜻대로 판단하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와 같은 나발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별함으로 아주 지혜로운 처신을 하였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 우리 교회도 아비가일 전도회가 있는데요. 도대체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처신을 했길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마치 지혜로운 자의 대명사와 같이 불려지고 있는데요. 아비가일은 나발이 음식을 요청하는 다윗의 사원들 앞에서 이 다윗을 모욕하였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다윗의 소년들이 나발의 목동들을 밤낮으로 지켜줬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는 다윗이 나발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급히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는 다윗을 만나러 낙타를 타고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어떻게 합니까? 23절을 보면 먼저는 그의 태도가 아주 지혜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나발을 해하려 가는 다윗을 만나고는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그 앞에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었다고 했는데요. 이 나귀에서 내렸다는 것은 다윗에 대한 예의와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은 예의와 존경을 넘어선 경의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예. 지금 아비가일은 크나큰 갑부의 아내였지만 그러나 이 도망자 다윗에 대해서는 오히려 포로가 정복자에게 자비를 구할 때 취하는 자세를 서슴지 않고 취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지금 자기 남편이 다윗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잘 분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 다윗을 내 주여, 내 주여, My Lord 라고 하면서 나발의 죄를 자신에게 돌리라 라고까지 말하며 자신을 또한 여종, I'm your servant 그러면서 매우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마음을 돌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 26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호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첫째 상반절은 지금 자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를 흘려 남을 보복하는 일을 막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이 아비가의 말을 잘 끝까지 보면은요, 주어가 다 하나님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말하는 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의 감정과 혹은 꼼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하려고 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그러므로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다윗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다윗을 붙잡아 죽이려는 사울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당시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마치 저 북한에서 김정은이를 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셋째, 그래서 28절을 보면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28절입니다. 다시 여호와께서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드렸는데 전체를 다 그냥 올려갖고 자, 이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집은 왕권과 왕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비가일의 말은 이제 다윗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든든한 왕위에 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비가일의 말은 그 까닭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그의 일생에 전혀 악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누가 더 정확해 합니까? 다윗이죠. 자, 이 말은 아부일까요? 아닐까요? 아부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렇죠? 살아남기 위한 궁혈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했던 말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를 보면 그렇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에 우리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넷째, 그는 29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읽습니다. 29절. 29절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런 말이 지금 다윗을 설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 아비가일이 쏟아놓는 모든 말들이 다 전부가 이미 다윗이 알고 있었고 또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이에 지금 그의 생명이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다 라는 말과 이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신다는 말도 이미 다 다윗이 경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동안에 그가 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사자나 이 짐승들이나 이런 와일드한 환경 속에서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도 다치지 않게 지켜주셨거든요. 하나도. 그는 나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했습니다. 그렇죠? 또 여기 물매가 나오는데 언제 경험했습니까? 골리앗 던질 때.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싸게. 얼마나 독특한 표현이며 기발한 표현입니까? 성경을 보면 이처럼 독특하고도 기발한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생명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싸게 안에 감싸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싸게. 참 우리 감사한 것은 교통사고가 여러 번 났지만 하나님께서 다 교통사고로 큰 어려움을 당치 않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성실 집사님도 보니까 차가 와서 쳤는데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분들이 이제 깨어나고 한참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건데요. 10m를 날아갔다는 겁니다. 10m 여기서 탁 해갖고 저만큼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부었었어요. 이렇게 뇌진탕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지켜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다섯째, 그는 결론적으로 30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31절에서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해서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 감정적인 말 한마디가 앞서 말한 모든 아비가엘의 말들을 다윗으로 하여금 다 믿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아비가엘의 말입니까? 이 마지막 말은 아비가엘의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어떤 고백의 증거가 될 수가 있다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는 그러한 다윗에게 자신을 헌신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소서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성경학자들도 모른다고 그렇게 주석가들이 써놓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아비가일의 요구는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임으로써 성취가 되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는 다윗에게 자신의 마음과 삶을 다 바치겠다는 헌신의 뉘앙스로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아비가일의 말에 다윗은 피를 흘리는 복수를 멈추게 되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또 아비가일의 지혜도 칭찬하며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나발은 어떻게 됩니까? 나발을 잘못 불었던 나발은 결국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죠. 왜요? 39절에 나오는 다윗의 해석은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의 악행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지혜가 항상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안목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안목을 갖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겸손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진정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나발과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더 구체적인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그가 누구든 남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소중한 한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은 변변치 않아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위대하게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남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셋째,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베풀기를 항상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움켜잡으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삶에 더 중요하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 수 있고 더 옳은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축복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사야 55장 8절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생각과 뜻대로 살지 마시고 오직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구하여 찾아서 그 뜻과 생각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생명수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한세영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섯 분의 경성함이 그사로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다섯 분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의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고통, 질병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를 통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

어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마음 한구석에 천덕꾸러기 마냥 쿡 쳐박혀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에 대한 부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환상적인 영화를 본 경험이나 기막히게 만나는 저녁을 먹은 경험, 또는 너무나 감동적인 뮤지컬을 보고 일어선 그 느낌들, 이런 느낌들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살아있는 전도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이 예수님을 얼마나 실감나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0: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00번째 시간. 선교사들의 성수주일은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그들의 선배 목사로부터 배운 말을 실천했고 그대로 한국교회에 가르치고 있었다.
1: 선교사들은 일본 통감부에서 주최를 하는 연회 참석 그 자체를 죄로 여겼습니다. 주일 성수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본인들은 성수주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순이었죠. 그 어떤 것과도 주일 성수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0: 그들이 그렇게 주일 성수를 강조하며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립과 청지기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2: 많은 성도들이 이번 일에 걱정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눈엔 외놈들의 술수가 보이는데 혹이나 우리 순진하신 목사님들이 그 올무에 걸려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3: 그러셨군요. 사실 저희들도 성도님들이 그러시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2: 이렇게 외놈들 술수에 노란하지 않으셔서 감사드립니다.
3: 그게 왜 저희들에게 감사할 겁니까? 그건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릴 일이죠. 이제 조선의 모든 교회는 어떤 일에도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지키며 굳건히 서야 합니다.
2: 그래야 하가디요.
3: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2: 네비우스요?
1: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네비우스 선교사를 통해 시작된 교회 자립 운동을 말합니다. 1890년부터 중국 산둥성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한 네비우스 부부는 가난한 중국 선교를 위해 중국에서 해야 할 일은 자립이라고 주장을 하며 모든 선교지 정책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자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시작이었습니다.
2: 중국에서 그런 선교를 하신 목사님이 계셨구만 기래요.
3: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 뭡니까?
3: 그건 바로 자립입니다.
2: 자립이요? 지금도 자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이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디 선교사님들의 교회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디요.
3: 지금보다 더 굳건히 교회가 스스로 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가 자립이 안 될 때 교회는 흔들리고 시험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4: 자립이라뇨? 지금도 자립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2: 조직과 재정이 자립이 안 되면 교회는 흔들리고 만다고 합니다.
4: 조직이라면 지금도 장로님께서 조사로 있으시니까니 됐고 재정이라면?
2: 성도들의 더 많은 헌신이 요구되는 부분이디요.
4: 가난으로 찌든 사람들을 어떻게 더 힘을 내라고 할 수가 있디요?
2: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립이고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합니다.
4: 뭐라고요?
2: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요. 중국 산동성의 선교사 한 분이 바로 그런 정책으로 자립하는 교회의 모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4: 중국에서요? 그렇게 자립을 해야 한다고 하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2: 문제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잘 따라와 주어야 할 텐데

0: 자자, 뭐였네?
1: 아이고, 또 무슨 일입니까? 아직도 외놈들이 그저 우리 목사님들을 못 잡아먹어서 난립니까?
0: 그거야 아니라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봤네.
1: 교회가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유요?
2: 와예, 생각해봐야 하는 깁니까?
0: 아, 내래 말이야. 가만 생각해보니까니 그거이 다 주일 성수를 통해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서 그렇게 된 거이다 이거야.
1: 아, 그건 그렇지요.
0: 만약 우리가 교회당에서 이런 거 저런 것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아 이번 일에 오케이 했겠어. 응? 아마 안 봐도 알겠디.
2: 하모 하모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가고 주일날 장애도 안 가고 하니까네 목사님들이 우리가 무서워 외놈들이 초대를 한 연회에도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거이 다 우리 교회가 든든해졌다는 겨라 이 말이야.
2: 언제나 안 든든했는겨. 이래 우리들이 지키고 서 있는데 얘.
0: 아이 그런 거야 아니라.
1: 그저 날래 말씀해 보시라요.
0: 이제 우리 교회는 예전에 선교사들이 움직이는 교회를 넘어 장대현 교회 성도들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다 이 말이야.
1: 그 말을 듣고 보니까니 기록만 기래요.
0: 길에서 하는 말인데 이젠 더 큰 시험이 올 거라 이 말이디. 그럼 그 시험을 선교사들이 해결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해결을 해야 한다 이 말이야.
2: 우리들이 말입니까?
0: 와, 못 다갔네?
2: 아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예, 권사님. 이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0: 이제 더 굳건히 서야 한다 이 말이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네. 반석위에 세우는 집이라고 말이야. 니브라오들, 이제 우리가 그 시초가 돼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니 단단히 준비를 하라오.
3: 이것이 바로 교회 자립의 동기부여가 된다. 성도들은 그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스스로 자립을 택했던 것이다. 주일 성수와 자립은 이런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0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마약 중독으로 수년간 고통을 당하고 있는 33세의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남미에 살고 있는 그는 지난 10년 동안 라디오 주파수 730 AM 방송을 청취했는데요. 최근에 BBN 방송이 그 주파수를 이용하여 말씀과 찬양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방송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영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 그가 거주하는 지역에 BBN 방송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BBN 사역자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오늘도 BBN 방송은 마약 중독자뿐만 아니라 삶의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신다면 영혼 구령의 열매는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BBN 사역의 물질 동력자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후원에 관한 궁금한 질문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저는 이 시간 BBN 한국어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기도와 결심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평생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무서울 것 없이 부패한 교회와 싸웠던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의 일생을 지배했던 모토였으며 평생의 기도였었습니다. 이 결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으며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결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지금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을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24편에서 28편 말씀입니다.
4: 24편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2: 25편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4: 26편.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표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의 손에 악득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2: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지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기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4: 28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시옵소서.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하셨던 말씀은 시편 24편에서 28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 한국어 방송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서 엄선한 찬양만을 보내드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감정을 전달하는 언어이며 어떤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감정과 사상을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들이 보내드리는 음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 원칙 때문에 때로는 청취자들의 기호를 외면하고 시대 흐름을 따르지 못한다는 비판을 들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찬양하도록 청취자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이 사역을 계속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사명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성장해가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2장 앞부분을 좀 나누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베다니를 방문하게 되고 베다니에 방문했을 때 나사로와 함께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되는데 특별히 마리아가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주님의 발에 붓고 그 씻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들과 나누었더랬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을 여러분들과 보도록 하겠는데 12장 7절 8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좀 나누었는데 그렇게 하자 이 가룟 유다가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지 왜 그렇게 하느냐. 사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기보다도 그런 헌금이 들어오면 슬쩍슬쩍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죠. 7절 8절 읽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한 그 일을 통하여 당신의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그녀가 그분의 죽음을 예비했음을 나타내고 계시죠. 마리아는 주님께서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실 것임을 시사했고 그 때가 되기 전에 마리아는 우리 주님께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사건이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녀가 했던 이 일의 놀라운 향기는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녀와 가룟 유다 사이의 대조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빛과 어두움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어려움에도 어두움이 있고 마리아는 지금 빛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한 가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지만 그분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있으시며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당신의 말씀에 어찌 보면 모순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항상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봉사는 그분 발 앞에 앉는 것으로 대치되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흡수하시기 전에는 너무 늦은 때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나는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고 말하는 분들을 뵙게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 강의 애청자 여러분 지금 주님에 대해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그분 발 앞에 앉은 것과 대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배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봅니다. 12장 9절로 11절을 보겠어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제 예수를 이 나사로 때문에 믿게 되니까 나사로까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으로 몰려오는 것은 호기심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를 그 길에서 제거하기를 원했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한 것보다는 나사로를 보기 위한 호기심으로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기 묘사된 믿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처음 올라가셨을 때 보였던 믿음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셨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호기심에 근거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데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요한이 영혼에서부터 오신 이분을 어떻게 세계의 연역에 연계시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때는 유월절 절기였고 무리들이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 유월절이 좀 약간 오기 전이었어요. 그 실제적으로는 마태의 기록에서 태어나신 예수는 그분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른 박사들에 의해 발견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 공생의 마지막에 우리 주님은 다시 유대인의 왕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드러나시게 됩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물론 거부되었지만 그분 자신을 그들의 왕과 통치자로서 공적으로 나타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사람들 가운데 쓰셔서 그들을 가르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사역은 끝났던 것이죠. 이것은 이제 예언의 성취를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나라에 당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승리의 입성이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는 조용히 공생애 동안에 양 문을 통해 오셨, 모든 공생애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무리들로부터 물러나시려는 경향이 있으셨어요. 이제 공생애가 끝난 때에 주님께서는 여태까지 해오셨던 것 중 가장 공적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드러내게 되시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기록된 바라고 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말을 타고 들어가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 입성 이야기를 뭐 다른 복음서와 달리 상당히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으나 이것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이루고 있는 말씀인 것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끔 기록은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나타내십니다. 그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라도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갈채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에게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당신의 그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랬어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이 수년 후에 알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예수께서 그날에 하셨던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야고보와 베드로, 안드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분의 죽음에 참여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야 이해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을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여기서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로 적재된 한 상황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분의 표적 때문에 열광을 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사로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심습니다. 예루살렘은 절기 때문에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처음에 십자가로 가지 않고도 왕위를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직접 왕의 자리로 가셨다면, 오늘날 통치자시라면 여러분과 저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의 자리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비록 이것이 그분의 죽음 전에 잠깐 동안의 승리였다 해도 이것은 그분의 입성이 아니었습니다. 장래에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그때 진정한 승리의 입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20절로 2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오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성전에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여자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뜰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헬라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빌립은 헬라어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며 헬라어 말을 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러한 이유로 아마 그들이 빌립에게 가서 그런 말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빌립은 겸손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으므로 그는 안드레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들이 함께 헬라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게 되는데 23절로 24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은 매우 중요한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는 지극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뭡니까?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려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헬라인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분을 요구하는 어느 누구에게든 오기를 거부하지 아니하셨어요. 헬라인들은 그들이 그분에 대해서 아마도 그분의 표적, 특별히 죽음에서부터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듣기 위해서 아마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지도 몰라요. 이제 그분께서는 헬라인들의 주의를 십자가로 이끌고 가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때입니까? 영혼으로부터 나오셔서 영생으로 향하는 갈릴리의 때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간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가 이런 것을 부탁할 때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때가 온 것입니다. 그 때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개념은 로마 대중들이 지니고 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불명예와 치욕과 부끄러움의 도구 십자가였지만 교수형의 형틀이었고 올가미였고 사용용, 만약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기의자나 가스실과 같은 것이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순종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승리였습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 사울이 사흘이 되던 날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영광과 존귀로 왕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이것이 그분께서 영화롭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셨을 때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영화로우셨습니다. 자비와 용서와 관대함은 그 십자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하늘의 미래에 대해서 물리적인 유추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원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비록 하늘의 밀은 땅에 떨어져 죽지만 그것은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어 추수를 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순환 과정을 말씀하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밀알은 죽어야 됐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복음서를 읽고 또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였으므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인물로서 예수는 봅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기까지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긴 보지만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구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이르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볼 때까지는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뵈러 왔던 또 그러니까 그 나사로를 보러 왔고 뭐 이런 그 헬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요? 살리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함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좀 대조적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보존하리라. 만일 여러분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혹은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그것은 땅에 떨어져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밀알의 죽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거죠. 26절 한 절만 더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분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가는 길 위에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분이 계신 곳, 또 그분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부활의 생명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2: 오늘의 말씀. BBN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주제별로 선별하여 여러분께 방송해드리고 있는 오늘의 말씀. 이 시간에는 강원도 홍천 육군 2230-1 부대 소속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형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현재 민간 군 선교 교육자로서 국군 장병들의 구원과 은혜를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했습니다. 이것은 모순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행하시는 바를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사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이었습니다. 이때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곁에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그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드러내려고 하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고자 하신 데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타락한 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이 기록되어졌습니다. 본래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길을 계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 성경 기록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구약은 이러한 사실들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약을 믿는다는 그들이 구약에서 계시된 분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계율에만 매여 있었고 영생의 길에 대해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이 자신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바로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해 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자신이 심판하는 권세도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시면서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죄가 될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한 죄도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스스로가 선과 악의 재판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행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그러한 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기며 그러한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와 동일했습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요단 강가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어떠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 여기에서 열매를 맺고 라는 말씀은 헬라어 원어에서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단 한 번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단 한 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되풀이할 수 없고 되풀이하여 요구될 수도 없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자꾸 이 회개의 열매를 되풀이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열매는 단 한 번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바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맺게 되는 것이고 두 번 되풀이하여 맺게 되는 열매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그 열매를 행위의 열매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교회 강단에서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심지어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입니다. 또 어떤 설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를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르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들이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르게 되는 곳은 은혜의 심판대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단 한 번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는 은혜의 심판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설교가 그것을 마치 지옥에 보내는 형벌의 심판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한 심판대는 불신자들이 이르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불신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러면 신자가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는 불신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신자가 지옥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수십 년 동안 복음을 들어왔어도 내 행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거짓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성경이 거짓 복음입니까? 성경은 분명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즉시 구원은 완성됩니다. 다만 성화의 과정은 일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의 심성이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여 복음 그 자체를 거짓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까? 그 성도가 믿음으로 얻은 그 구원 자체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발언은 마치 성경이 거짓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잘못된 설교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설교들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설교를 해야지 어떠한 인간적인 당위성을 가지고 설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가 천국에 갈 수 없듯 성도는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성도가 구원을 위해 맺어야 하는 열매는 오직 한 번으로 족합니다. 믿는 그 순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부정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의 죄는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섬긴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거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을 고발하는 것은 그들이 믿었던 구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모세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모세 율법이 예언하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모세에 의해 정죄를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율법에 순종한 자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입니다. 이러한 열매 맺음의 이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열매는 우리의 행위로 맺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증거하는 최종 계시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외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사는 가운데 행하는 훈련으로서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움과 소망을 가지고 이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이 자녀됨의 권세는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사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2: 지금까지 오늘의 말씀 강원도 홍천 6군 2230-1 부대 소속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형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010-6294-4363 010-6294-4363 혹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가족 초대력이며 동력하기를 원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을 지금 여러분들은 청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개인의 신앙 고백이나 또 간증, 복음 전거 사역에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혹 저희들에게 연락을 하셨는데도 답변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 ITL 카드를 신청하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번거롭지만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귀한 이메일이 간혹 스팸 메일로 분류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 보내주시는 이메일도 소중하게 여기며 기다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성난 군중에 이끌려 재판을 받으러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헤롯에게로 끌려다니시며 가진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형시킬 죄목을 찾았지만 사형에 마땅한 죄를 지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난 군중 심리로 폭동을 두려워하는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가진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0: 사랑은 표현될 때에 힘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어느 날 가난한 집을 심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2실링 6펜스 뿐이었는데요. 그가 찾아간 집에는 갓난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내가 가진 돈이 3실링 6펜스라면 이 가난한 여인에게 1실링을 기쁘게 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엄마에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에는 자비롭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마음속에는 이 위선자라고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다고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는 아기 엄마에게 자기가 갖고 있던 돈 전부를 꺼내주었습니다. 단칸방으로 걸어오던 그의 발걸음은 빈 주머니만큼이나 가벼웠는데요. 놀랍게도 다음 날 아침 굶을 수밖에 없는 그에게 10실링짜리 금화 하나가 우편으로 우송되어서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 성경의 진술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고 너희도 준비했는데 연보 미리 준비해라. 이 연보의 원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분으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해주셨듯이 고린도 교회 너희 부요하냐? 그럼 너희가 연보를 해서 가난한 교회 좀 도우라. 교회 안에서라면 좀 부요한 사람이

0: 세상 몽텅 내가지고 가난한 사람 좀 살게 해라. 집 두 채 있는 사람은 한 채 팔아가지고 집 없는 사람 한 채 줘봐라. 그게 뭐예요? 균등케 하는 거예요. 균등케 하는 거예요. 오늘 구제 연보합니다. 1년에 두 번. 우리 생색만 내는 거죠. 생색만 내는 거죠. 균등케 될까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차별이 없는 나라 후반부 말씀입니다.
0: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이르되 나종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차별이 없는 나라. 하나님께서 같게 했다. 공평케 해버린 거예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르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 어떤 사람이 해요? 부자들이 해죠. 부자들이 한 달에 2천만 원씩 쓰면서 뭐라 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왜? 너희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 돈도 능력이야. 사기치는 것도 능력이라고 그래. 그냥 화가 난 거야. 젊은이들 화가 난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 이게 갑질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갑질하는 거야.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에요? 어떤 주인이에요? 선한 주인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힘없고 약하고 가난하고 일할 데도 없는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어서 품삯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동등하게 사람 살게 해주는 이 놀라운 자비를 나타내는 주인임을 말하는 것이 천국 비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주인 봤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이런 사장님 봤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을 할 것이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주인의 선하심이 나타나니까 그 주인의 선하심을 인간들은 뭐라고 해버려요? 악하다 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노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있다는 거죠. 나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시간 일한 사람부터 12시간 일한 사람 전부 다 분노한 거예요. 왜 분노해요? 주의 선하심 때문에.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런 나라라면요. 여러분들이 천국이 이런 나라라면 천국에서 열심히 일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교회에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한 이유가 뭐예요? 나 일한 만큼 내 노동력만큼 세상에서 복 받고 싶었고 하늘나라 상 크게 받고 싶었잖아요. 그런 사람 천국 못 가죠? 그건 주인의 선하심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이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17년 임상실험을 해본 결과가 또 마찬가지예요. 진짜 전에 열심히 하던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1월달에 등록하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시키거든요. 11월달에 등록하면 내년에 일을 시킵니다. 아 그것도 강제로 안 시킵니다. 자원하여 시키기는 하는데 1년 동안 쉬어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옛날에는 불안했어요. 왜? 열심히 안 하면? 세상에 복도 못 받고 천국에 상도 없어질까 봐 구원이야 의심 안 하겠죠. 구원은 은혜로 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니까 막 불안했는데 자꾸만 복음을 듣다 보면 복음도 세뇌됩니다.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성령의 역사로 믿어들이니까 복음도 세뇌돼가지고 그럼 열심히 할 필요 없네. 민우야 맞지? 중학생이 그렇게 말했대. 이제 고등학생인데 중학생이 처음 왔을 때 목사님 그럼 나 열심히 할 필요 없네. 나 오늘 교회 안 갈래요? 쉴래요? 아 열심히 간 사람이랑 늦게 간 사람은 똑같은데 말라고 내가 열심히 갑니까? 미라스 여기까지 오는데 잠도 좀 자야 되고 근데 못 오겠으면 교수도 많이 했어 오늘. 맞지 민우야? 네.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니까 목사가 이 천국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는 거예요. 목사가 믿음이 없는 거죠. 자기 교회를 생각한 거죠. 교회 이래가 마음은 어떻게 될까? 그거 걱정하니까 이 복음 못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럼 천국 못 가잖아요. 천국 뭐 가라앉는 거예요. 복음 못 전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정말 순교까지 한 자나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예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강도하고 평생 복음에서 순교한 사람하고 천국 가서 상이 똑같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헌신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주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고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열심으로 천국 쳐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 천국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쳐들어갈 수 있는 천국은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가짜였다 이 말입니다. 가짜였어요. 나 20년 동안 30년 이 교회 다니면서 헌신 충성했는데 날 장로로 안 뽑아주고 말이지. 건사로 안 세워주고 말이지. 이런 마음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온데간데 없어요, 이 땅에.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안 나오니까 목사들이 이런 복음을 안 전하려고 해요. 막 구원은 어쩔 수 없이 은혜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열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상과 복음을 가지고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는데 아예 노골적으로 큰비동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너가 그래가 구원 못 받는다. 갈비는 엉터리다. 예정도 엉터리다 하고 더 열심을 끌어내잖아요. 이단 소리 듣더라도 나는 거기 가서 헌신 충성 보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발로 짓밟는 것이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들의 줄서기, 자기 행위, 자기 계산하기 이런 것들로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도대체 아브라함과 다윗이 무엇을 받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로 받았다고요? 행위로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없는데 행위로 받은 게 없어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마누라를 두 분이나 팔아먹을 인간이 뭘 행위가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느니라. 그러나 한 시간 일한 사람은 뭐로 여겨세요? 은혜로 여겨세요. 근데 12시간 일한 사람도 사실은 처음에 뭐로 시작했어요? 은혜로. 일할 것이 없는데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일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자기 행위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한 시간 일한 사람 보고 성질됐잖아요. 주인의 선하심을 보고.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이게 여러분들이 사기로 생각한다면 거래로 생각한다면 은혜 못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청소를 했습니다. 내가 식당 봉사를 했습니다. 나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은혜로 생각 안 한다면 그건 뭐예요? 행위고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죠.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왜 억지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말이에요. 밥 하는 게 힘들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밥 안 먹으면 되잖아요. 도시락 사올 수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연말 되면 항상 제가 이런 부분 한 번씩 얘기를 하잖아요. 안 해도 돼요. 교사 안 해도 되고 찬양 안 해도 돼요. 뭘 그걸 억지로 해요 그걸. 정말로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면 은혜가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뭐 이렇게 지원을 받겠습니다만은 은혜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 안 하면요. 교회 해체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 넓은 게 없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넓은 게 없어진다고 하나님 교회 하나도 손해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 자기로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거든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백이 있어야죠. 그 믿음이 있어야죠. 안 그러면 교회는요. 자꾸만 사람 중심으로 사람 비위 맞춰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기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시는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말했고 다시 말한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어도 함과 같으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오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김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자는 그들의 행위가 아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한 곳만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아, 고린도 후서. 예, 예,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이런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은 연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아까 선한 주인, 선한 주인, 포도원의 선한 주인은 어떻게 하세요? 한 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으로. 이것은 주인이 선해서 만 원만 줘도 충분한데 안 줘도 할 말, 안 불러도 할 말이 없는데 주인이 선함으로 놀고 있는 자들에게 할 일 없는 자들에게 이건 천국이 포도원이 천국으로 보세요. 생명으로 보세요. 그러면 생명을 얻지 못하고 놀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불러내셨잖아요. 그러면 12시간 일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생명 안에 들어와서 일했기 때문에 생명 안에 들어와서 일했기 때문에 평생을 헌신 충성 봉사하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어때요? 그게 뭐에 들어왔기 때문에? 은혜의 나라에 생명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는요 뭐 투스타 쓰리스타가 와가지고 주일학교 신발 정리해준대요. 일부러 보이기 위해서 했을지는 모르지만 괜찮죠. 세상에 원스타만 돼도요 군에 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서리스타 포스타가 주일학교 신발 한번 정리해보세요. 천국이 그런 모습이라고 시의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선하심으로 정말 은혜를 입었다면 정말 그게 생명을 받았다면 은혜를 입었다면 1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을 해도 아니 평생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수고하고 헌신할지라도 생명에 참여된 그 자체가 뭐예요? 기쁨이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하는지 정말 은혜로 하는지 복음적으로 하는지는 검사해 보면 돼요. 내 안에 진짜 감사가 있는가? 아니면 경쟁, 시기, 질투 또는 지자랑이 나오는가? 그거 검사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연보가 뭐냐는 거죠. 연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된 거예요. 뭐에 부요해져요? 믿음에 부여해져요. 생명에 부여해져요. 예수님이 부여하신 분이 가난해졌단 말이에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난해져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요케 하셨어요. 이게 연보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 품꾼 비유예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세상이에요? 평균계되는 차별이 없는 나라. 12시간 일하는 사람이랑 1시간 일하는 사람이랑 같이 받는 나라. 그래서 고린도교회는 부자 좀 부유한 도시예요.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의 흉년이 들을 때 고린도교회가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8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죠. 놀랍잖아요? 환란에 많은 시련을 당해요. 여러분 환란 많은 시련 오면 돈 저축해두려고 해요. 막 남에게 나눠주려 해요. 저축해두려고 했죠. 극심한 가난에 와요. 남 나눠주려 해요. 저축해두려 해요. 저축해두려. 그런데 극심한 가난이 있어요. 많은 환란과 시련이 있는데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고 너희도 준비했는데 연보 미리 준비해라. 이 연보의 원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분으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해주셨듯이 고린도께 너희 부요하냐? 그럼 너희가 연보를 해서 가난한 교회 좀 도우라. 교회 안에서라면 좀 부요한 사람이 재산 뭉텅내가지고 가난한 사람 좀 살게 해라. 집 두 채 있는 사람은 한 채 팔아가지고 집 없는 사람 한 채 줘봐라. 그게 뭐예요? 균등케 하는 거예요. 균등케 하는 거예요. 오늘 구제 연보합니다. 1년에 두 번. 우리 생색만 내는 거죠. 생색만 내는 거죠. 균등케 될까요? 저도 청년 때 이런 어떤 공동체를 꿈꾼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알고 나니까 보면 인간의 죄를 다 포기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에 부탁할 뿐이죠.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뿐이죠. 그걸 만약 법으로 만들어내면 그건 또 다른 율법주의 사회가 되거든요. 그러나 성경 분명합니다. 연보의 정신이 그런 거예요. 균등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나누어주심을 우리가 부요케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뭘 나누어주셨어요? 오늘 선상실을 합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라고 뭐 예수님의 살과 피 조금 필요하고 가난하다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많이 필요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피가 안 필요하고 좀 죄인이라고 피가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윤수 목사님이 그 재금판은 좀 독특하잖아요. 재금판은 뭐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 모인 그래서 새로 재건한 교회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자기 교단의 프라이드가 많아요. 제일 프라이드가 강한 게 이제 재건파 그다음에 고신 그다음에 합동 뭐 이럴 건데 그러니까 이 재건파에서 그렇게 자랑해서 하니까 이분이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랬대요. 우리 재건파 교단은 예수님의 피가 한 방울만 필요하고 다른 교단은 예수님의 피가 바가지로 필요합니까? 이래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는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의 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의로운 자나 의로운 자 없어요. 의로운 자나 죄인이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동일하게 죄사함이 주어지고 동일하게 주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뭐가 차별이 있습니까 여기에.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게 예수를 살과 피를 먹고 하면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인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안에 계신다. 이런 종과 자유 이때는 주인과 종은요 노예예요. 차별이 없대요. 세상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주인하고 저 노예하고 차별 없이 같이 밥 먹고 겸상하면서 니네 형제로 얘기하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 양반이나 그 종은 어떻게 할까요? 국가의 근간을 허물어 뜨리는 놈이라고 그들을 둘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감히 개 돼지들이 주인의 상에 올라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차별이 있는 나라예요. 이 세상이 왜 지옥이에요?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가장 행복한 국민들이 방글라데시라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왜 거기 그 사람들이 가난한데 행복할까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다섯 사람이 일해서 자기 열 명 식구 받아갈 만큼 받아가고 한 명 일했지만 노동력이 없어서 열 명 받을 만 먹고 살 만큼 받아가는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제도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시연을 해봤어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이게 은혜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눌 때에 우리는 뭐예요? 차별이 없음을 알아야 돼요. 차별이 없음을.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 아니면 나는 지옥과에 맞다는 인생입니다. 갓난 애기도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면 나는 죽어 맞다면 이게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와 학습받은 사람은 성찬식에 참석 못하게 해요. 그거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의령성산에 성산교회 제 동기목사가 있는데 그 추수감사절을 성찬식 했는가 봐요. 그래서 동네 할머니들 몇 분이 처음 왔대요. 처음 왔는데 저끼리만 떡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이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 이거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이 사람이 차별하고 막 무부대요. 떡도 못 부리고 막 포도주도 못 마시 못해요. 어째 먹는 거를 뭐 드셔도 돼요. 그러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모르고 먹을까 싶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뭐가 없어져요? 차별이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한 몸, 이 차별이 없어지는데 나는 오래돼서 먹어야 되고 너는 처음 와서 못 먹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살과 피로 나눈 차별이 없는 그 나라. 한번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이미지는 한번 해보세요.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차별이 없는 나라. 차별이 없는 하루 한 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12시간 일하는 사람 동등하게 생명이 주어지고 동등하게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그 차별이 없는 나라는 오직 주인의 선하심과 주인의 부유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오늘 성찬식을 향해서 우리 안에 오늘 구세인부를 하면서 우리 안에 그 나라를 요만큼이라도 좀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진짜 차별 없는 그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차별이 없는 나라, 예수님께서 선하시기에 자신의 살과 피를 차별 없이 나누어 주셔서 그 살과 피를 먹는 자는 한 몸이 되었기에 결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성찬식 속에서 다시 맛보게 하시고 그래야 더욱 완전한 그 완전한 차별이 없는 그 나라, 그 은혜와 용서와 주인의 선하심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안타까워했지만 반가운 이야기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 소녀는 2주 전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소녀를 일찍 데려갔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소녀는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0: 예수님을 여러분이 삶의 구주로 모시는 것만으로 신앙의 여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구원받은 기초 위에서 지속적으로 영적 성숙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자라나야 합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성경대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는 성경대학은 미국의 복음적인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의 강의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지금 등록하시면 바로 원하시는 과목을 택하여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1: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설대용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강장 시간입니다. 설 목사님께서는 현재 샬롯체일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복음화하는 선교적 공동체인 샬롯체일 장로교회 설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세월을 아끼라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아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던 것처럼

0: 7월 13일 주일에 예배가 마쳐지고 저희가 공동예를 하게 되는데요. 안건이 성전부지 에르스버그에 있는 저희 교회에 땅을 매각하는 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공동의회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아마 오래전에 아마 10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오래전에 이 성전부지 매각과 관련돼서 이미 공동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의견을 엿듣고 함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제가 공동의회를 하게 됩니다. 성전부지 매각이라고 하지만은 실은 이것은 이제 교회 건축과 관련된 그러한 공동의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두 주 정도 이와 관련된 뭐 주제 설교를 할까 하라도 고민해 봤는데 그러지 말고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 건축에 대해서 뭐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이걸 뭐 또다시 뭐 인위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보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2주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성전부지를 구입한 지가 아마 2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넘은 것 같은데 바뀐 게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가격이 올랐어요. 살 때 아마 한 몇십만 불 했는데 지금은 아주 큰 그 금액으로 교회 부지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오퍼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성전 부지의 가격은 올라갔지만은 가격만 올라갔지 저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실 일이죠. 20년 가까이 됐지만 아무 일도 저희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격만 올라간 거예요. 저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건축하자 그런 얘기도 했었지만은 사실 다음 세대 무슨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갔는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땅 가격만 올라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음을 위해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오는 다음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 건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한 20 동안 마음을 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떤 결정이 떨어지든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 몫을 감당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래 우리가 한번 이 일에 마음을 모아보자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7월 13일 주일에 그날 오셔서 그냥 감정 따라 느낌 따라 투표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투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박군재 권사님 어려운 발걸음 하셨어요. 사실 쉽지 않은 발걸음인데 오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특별히 아까 이제 아드님이랑 또 큰 따님이 오셨는데 여기 집 아드님 안 와 계시죠? 저 밖에 계실 건데 뭐 이런 말 해도 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네, 한국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치시는 교사하셨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이번에 이제 우리 어머니 뵈러 이렇게 미국에 오게 되셨는데 그런 소원이 있어요. 한 달 정도 여기 있게 되시는데 처음에는 같이 왔다가 문만 밟고 갔다가 뜰만 밟고 갔다가 한 달 후에는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권사님의 기도 제목인지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이 또 우리 권사님 통해서 또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효정 집사님도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80도 이상 그 다음에 40도 아래일 때는 외출을 자제하라 하셔서 아마 한동안 예배 나오기 어려우시겠다고 이제 전화가 오셨는데 또 우리 이혁보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픈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 김용국 장로님도 또 아무래도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다 하시면서 어제 통화를 했는데 아픈 분들이 많은 것은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또 기적들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던 이 예배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새삼스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고침받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저희 교회에 이제 여름성경학교가 있어서 교회가 북적북적했어요. 정말 한 주간 북적북적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일에 힘을 모아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아마 저희 식사하실 때 또 수박도 여러분 드실 수 있고 아이스크림도 풍성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또 도네이션 해주셔서 어느 때보다도 또 풍성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박수 할까요? 네.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아침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러 이제 아이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이제 반갑게 맞아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뭐 제가 여기 나와서 뭐 댄스를 하고 춤을 추고 뭐 노래를 인도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반갑게 기쁘게 맞이하게 위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두 가지를 준비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비눗방울을 준비해요. 하나는 비눗방울, 또 하나는 음악이 나오는 스피커를 딱 준비를 해요. 아이들이 비눗방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비눗방울. 비눗방울을 이렇게 만드는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기기가 있는데 아이들이 비눗방울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교회로 딱 이제 주차장에서 내려서 교회로 오는데 이 비눗방울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색이 달라져요. 화색이 돌고 막 뛰어와서 이 비눗방울 앞에서 한참 동안을 뛰놉니다. 비눗방울 앞에서 막 뛰노는 아이들을 보면 준비한 자로서는 너무너무 흐뭇하죠. 또 하나는 교회 들어오는 현관문에다가 제가 현관문에다가 이제 스피커를 갖다 놔요. 스피커를 갖다 놓고 아이들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매번 새롭게 배우는 그 노래가 있어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래를 틀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뇌죠, 세뇌. 계속해서 이제 듣고 이제 외우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걸 하루 종일 틀어 놓습니다. 제 딴에는 사실 그게 메인이에요. 애들이 이제 노래 찬양을 배워야 되는 게. 근데 제 기대와는 달리 아이들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찬양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도 없고 반응도 하지 않고 오직 아이들의 관심은 비눗방울에 있는 거예요. 비눗방울. 예. 근데 특이하게도 이번에는 아이들이 비눗방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찬양 소리에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하더라고요. 첫날부터 아이들이 비눗방울을 가지고 놀면서도 찬양을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율동도 어떤 아이는 하고. 야,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성공했다. 대박 났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신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요. 율동을 너무너무 잘해요. 하고 그렇게 자랑을 하며 다녔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착 웃으시면서 차분하게 저에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주에 남북교회에서 다 배워왔던 거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 한마디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진짜 남북교회에서 같은 주제로 같은 찬양, 같은 율동을 배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찬양도 잘하고 율동도 잘했던 것이죠. 참고로 이전까지는 각 교회들마다 그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달랐어요. 남북교회가 달랐고 제일장로교회가 달랐고 열린교회가 달랐는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세 교회가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남북교회가 여름성경학교 하면서 이미 다 찬양을 가르쳐주고 율동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찬양을 다 배우고 율동을 다 배워와서 이번 주에 이렇게 멋있게 찬양을 잘했던 건데 이제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에 열린교회가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 최윤성 목사님도 아마 같은 이 행복한 착각을 하실 거예요. 이번에 여름성경학교 성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찬양을 따라 부르고 율동을 따라 하는 것도 참 좋았지만은 개인적으로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신앙은 보고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뭐 찬양해라, 율동해라,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아이들과 함께 율동하면 돼요. 찬양해, 찬양해, 율동해, 말씀 봐, 말하지 말고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율동하고 같이 말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 찬양하고 율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아이들의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 가정에서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교회 가자, 그리고 뭐 주중에는 뭐 말씀 봐야 돼, 기도해야 돼,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애들이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먼저 주일이 되면 교회 가는 모습 보여주고, 너 내일 교회 가야 돼, 잘 준비해야 돼, 교회 가려고 준비하는 모습 보여주고, 내일 아침에 일찍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 갈 준비해, 교회 가자 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주중에 아이들 앞에서 우리 부모님이 교회 가는 모습, 아니 성경 보는 모습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 성경 봐야 되는 거구나, 아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아는 거예요. 부모님은 유튜브 보고 있는데, 야 너 기도해? 너 찬양해야 돼? 너 말씀 봐야 돼? 그러면 애들이 엄마도 유튜브 보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신앙을 전수시키려면 그렇게 맞는 모습을 내 삶 가운데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겠죠. 그렇다고 뭐, 그렇다고 무조건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한 노력이 열매를 맺는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서도 보게 되는데, 다윗이 믿음은 이런 것이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다윗이 이제 사울왕이 자신을 잡으려고 군사 3천을 데리고 지금 자신을 잡으러 십광야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한밤중에 이 다윗이 부하 아비새와 함께 사울왕의 진영으로 침투에 들어갑니다. 잠입해 들어가요. 언뜻 생각하면, 아 지금 다윗이 안 되겠다, 이제 사울왕 이렇게 내가 쫓겨다닐 수는 없어, 이번 기회에 내가 사울왕을 내가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것인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반대예요. 실제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좀 더 설명하면, 다윗이 이제 부하 아비새하고 사울왕이 머무는 처소까지 들어가요. 그 잠자는 그 방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마침 사울왕이 곤히 잠에 취해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본 부하 아비새가 이렇게 말을 하죠. 보세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청합니다.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이 아비새가 얘기하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 기회에 내가 이 사울왕을 내가 죽일 테니까 허락만 하십시오, 명령만 내립시오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그러한 아비새의 그 청에,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구나, 가서 죽여라 하고 말만 하면 되는데, 다윗이 아비새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하는 거예요. 한마디를 합니다. 자 보세요. 9절에서 11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1: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아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0: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금하신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벌을 면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가만 놔둬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다윗이 이 사울왕의 머리맡에 놓여져 있던 물병하고 창만 들고 유유히 그 사울왕의 처소를 빠져나오고 사울왕의 진영에서 빠져나오죠. 자,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이 같이 동행했던 아비새, 부하 아비새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사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똑같 같은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사울왕이 그때도 다윗을 죽이려고 부하 3천을 똑같이 데리고 엔게디 광야에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는 이 사울왕이 변이 마려워가지고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하필이면 찾아 들어간 곳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지내고 있었던 그 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본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가 왔다고 하면서 이참에 사울왕을 죽이자 하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안 된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한마디를 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결국에 다윗이 사울왕을 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엔게디 광야에서도 살려보냈고 이제는 이 십 광야에서도 또 사울왕을 살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신이 믿는 그 믿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윗이 나 믿음 있어, 이게 믿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내 믿음을 그대로 살아냅니다. 예. 저는 이것이 아비새에게, 부하 함께 했던 동행했던 아비새에게 큰 도전과 울림이 되었다라고 믿어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예, 뭐 성도들을 보면 믿음을 설명하려고 해요. 믿음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이게 믿음이야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 합니다. 예, 물론 그러한 설명도 필요하죠. 필요하죠. 근데 오늘 다윗의 경우는 이 믿음을 설명하지 않고 그 믿음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봐, 이게 믿음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 1859년에 그 여름에 6월 30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859년 여름에 한 고예사가 그 나야가라 폭포 아시죠? 나야가라 폭포에 긴 로프를 매달고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건너가는 그러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신문 광고를 냈어요. 예. 여러분, 그 나야가라 얼마나 크신지 아시죠? 얼마나 큰 건지 아실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기를 건너요, 그거를. 그것도 요만한 구간이 아니라 미국에서 캐나다 구간까지. 뭐 그 건너는 게 어찌 쉽겠습니까? 근데 이 줄타기 고개를 하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있었는데 프랑스의 그 출신의 고객사 찰스 브론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도전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신문 광고를 보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가라 폭포에 몰려들었습니다. 막 웅성웅성, 야, 찰스 브론이라는 사람이 나이가라 폭포를 지나간대, 로프로.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 도전을 위해서 이제 찰스 브론진이 이 바닥에서부터 저 높이 한 48m 되는 곳에다가 로프를 달았어요. 그리고 찰스 브론진은 지금 들고 있는 것처럼 이 18km 정도 되는 저 긴 장대를, 저 하나만을 들고 이 나야가라 폭포를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찰스 브론들이 지나갔을까요? 못 지나갔을까요? 예? 제가 못 지나갔으면 저 다 떨어져 죽었다더라 하면 제가 여기서 무기수기를 하겠어요. 그쵸? 예. 찰스 브론들이 건너갔어요. 저기를 건너가게 됩니다. 찰스 브론들이 도착하자 이 프랑스, 캐나다 쪽에 있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지른 거야. 야! 환호성을 지르면서 야 하면서 사람들이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는데 이 찰스 브론든이 이 사람들의 환호성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다시금 뒤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고 이번엔 또 눈을 감고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외발 자전거를 타고 막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대단하다 하면서 이때 이제 찰스 브론든이 그 환호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돌발 질문을 하나 해요.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제가 누군가를 등에 업고 저 폭포를, 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등에 업고 저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꽥꽥 지르는 거예요. 그러자 찰스 브론든이 한마디 더 질문 하나를 더 던지죠. 뭐냐면 그렇다면 이 중에 누가 제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딱 한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질문이죠. 이 같은 질문에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5천 명이 넘었다라고 해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약속이라 한 듯이 다 땅만 쳐다보고 있던. 혹시나 산스물언니라고 눈이 마주칠까 봐. 예. 그때 정적이 흘렀는데 그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딱 나오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피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서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나왔다는데 그가 누구냐면 이 찰스 브론디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워싱턴이라는 분. 누구는 이게 좀 매니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친구 한 사람, 오래된 친구 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당신의 등에 업히겠다라고 그렇게 자원해서 나왔어요. 그렇게 이제 이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찰스 브론디의 등에 업힙니다. 그리고 이 긴 로프 줄에 올라가요. 조심조심. 그리고 찰스 브론디 이전보다 더 신중하게 이 긴 로프를 한 발 한 발 내딛고 결국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사진이에요. 브론디의 친구 워싱턴이 자신은 찰스 브론디를 믿는다고 말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믿음의 말을 그 삶으로 그대로 보여줬어요. 예.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다 같이 내가 믿어요, 내가 믿어요 하는데 결국에 막상 자신들의 삶으로 그 믿음을 한번 증명해 보이라고 하니까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요. 오직 워싱턴 이 사람 한 사람만 나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예. 믿음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면 되는 것이죠. 그게 사실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크리스찬 믿었어요. 아시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붕을 많이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때 그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었죠. 여러분,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던 그 이방인 출신의 백부장을 기억하십니까? 예,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자신의 종이 지금 중풍병에 걸렸다고 하면서 좀 고쳐달라고 하면서 이방인 백부장이 찾아오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자신의 병을, 자신의 종이 중풍병으로 병들었다 하면서 고쳐달라고 청을 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라고 하시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뜻밖의 말을 하는데 보세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는 이 유명한 말을 해요. 예. 예수님이 이 같은 백부장의 이 말 한마디에 어떻게 표현하세요? 8장 10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라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지 못했대요. 다들 말만 하지 말만 하지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근데 이방인 출신의 이 백부장에게서 내가 이 믿음을 봤다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라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게 무엇인지,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 세상을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친히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삶으로 살아낸 사랑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인들이 믿음을 말로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믿음은 이런 거야, 이런 믿음이야, 뭐 저런 믿음이야, 믿음을 말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입으로 나불나불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나타내는 그 믿음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보세요. 사무엘상 26장 시절에 보시면 아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가 있는 본문이 나와요.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이 야 정말로 잘 조용하게 들어갔나 보다, 움직였나 보다 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왜 깨지 않았냐 하면 사울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깨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왕의 부하들도 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 기적을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이 사울왕이 잠자고 있는 그 처소에 딱 들어와서 다윗이 죽일까 말까 어떻게 하나? 한번 봐야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에이, 그 다윗 너도 고생했잖아. 참으면 뭐 죽여도 내가 뭐 할 말 없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 하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이거 웬걸요? 죽일 줄 알았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그냥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 사울왕의 처소에서 빠져나옵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발견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구나. 더 나아가 다윗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이구나. 예. 하나님은 일부러 다윗 사울왕을 깨우시지 않으셨어요. 예.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하나하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하나나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대화가, 너 목사지? 내가 너한테 보고 싶은 게 있어. 믿음이야. 아무개 장로야, 너 장로지? 내가 너에게서 보고 싶은 게 있어. 믿음이야. 너 얼마나 헌금하는 거 내가 보고 있다. 공 하나 쓰고 말고 잘 봐. 잘해야 돼. 내가 볼 거다. 이거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 입으로 맨날 100번 믿음 있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그건 이제 그만하세요. 그렇게 살면 돼요. 샬롯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뭔 것 같으세요? 교회가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가는지, 사랑을 베풀며 살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믿음을 옆에서 지켜본 이 부하 아비새, 함께 동행했던 아비새가 있었죠.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역시 다윗은 달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큰 도전이 되고 큰 울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나, 이런 말 있잖아요.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이나 똑같다. 요새는 그 말보다 한마디 더 세게 하는 말이 있죠. 믿는 놈이 더해. 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사랑의 본을 보이면 그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특별히 이번 2025년도에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로마가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왠지 아세요? 크리스찬은 말만 하지 않았어요.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크리스찬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받게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믿음을 살아내니까, 목숨을 걸고 살아내니까, 아니 목숨을 잃더라도 그 믿음을 살아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그 예수가 누구야? 라고 궁금해하며 예수께 나오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도대체 뭐야? 너 왜 그렇게 믿는 거야? 그런 말 한마디 들어보지 않으실래요? 도대체 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예수가 너한테 밥이야? 밥을 줘? 떡을 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한테 떡 줘, 밥 줘. 옛날에 그런 말 했던 분이 있으셨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맨날 얼굴 찌푸리고 있고 인상 쓰고 있고 세상에 온갖 고뇌는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야, 너 이렇게 힘든, 너 얼굴에 왜 이렇게 화색이 도는 거야? 너 힘들잖아, 어렵잖아. 우리 박호장 목사님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왜 나와요? 주일이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노력하는 모습. 저분이 도대체 왜 저러신데?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라는 찬양인데,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2: 지금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지역에 위치한 샬롯 제일장로교회 설대옥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시거나 신앙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샬롯 제일장로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또 성숙시켜 나가십니다. 하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분이 사용하시는 방법들에 협력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당신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들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분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제437화 토머스 이야기 후편.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안녕하세요. 사람들에게 시련과 위험을 견디게 해주는 힘은 무엇이며 또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가 그 이유를 말해줄 것입니다. 그는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고 냉정한 거절을 겪는 상황 속에서 세계의 반을 여행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기 때문이었죠.
1: 제가 극동지역으로 떠나기 전 사람들은 그 선택은 평범한 음식을 먹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었죠. 우리는 우리가 만난 부족민들과 똑같이 땅에서 캔 생뿌리를 먹었고 그들이 대접하는 음식은 무엇이든 다 먹었습니다. 심지어 쥐와 뱀, 원숭이 고기까지도요. 우리는 또한 평범하게 쉴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땅바닥에 짚을 깐 뒤 그 위에서 잠을 잤고 태풍이 불 때는 벽장 속에 들어가서 자기도 했습니다. 또 풍토병이나 간염에 걸려서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적도 있었죠. 더불어 우리는 평범한 로맨스를 누릴 권리마저 포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범한 보상을 누릴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었죠.
2: 탐, 선교회에서 편지가 왔어요.
1: 우리 아기들 사진을 잘 받았대요?
2: 네. 세상에, 말도 안 돼.
1: 아, 왜 그래요?
2: 이것 좀 읽어보세요. 우리가 선교사역 자격에 미달된대요.
1: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는데.
2: 탐, 우리 보고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오지 말래요.
0: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16살 때부터 그를 자유케 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평생을 드리기로 헌신했습니다. 그의 간증의 결론이 될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의 꿈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에 관해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에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토머스 그로맨의 실화입니다.
3: 저는 봄베이와 싱가포르를 경유해 1957년에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제가 공부한 열대병뿐만 아니라 장티푸스 열, 영양실조, 기생충 병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병을 치료하며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가끔 먼 지역의 마을에 갈 때는 종종 다른 선교사들과 동행하기도 했지요.
1: 저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냉담하게 맞이하는 것 같은데요.
4: 민들어 원주민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1: 스코틀랜드 사람들 중 일부도 그래요.
4: 탐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자랐다고 들었어요.
1: 전 어린이 피신작전 아이들 중에 하나였어요.
4: 아니, 그게 뭔가요?
1: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특별 열차에 태워져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벗어났던 아이들이에요.
4: 아, 네. 가족들을 남겨두고 떠나서 많이 힘드셨죠?
1: 당시 우리 대부분은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없게 될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었죠. 저희 어머니와 새아버지 그리고 남동생은 강제 수용소에서 모두 돌아가셨어요.
4: 너무 비극적인 일이네요. 그렇다면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유대인이겠군요.
1: 네, 전 주님께 제 생명을 비쳤어요. 제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도 그 때문이고요.
4: 아, 그런데 혹시 결혼하셨나요? 탐 선교사님?
1: 아니요.
4: 그렇다면 사목감을 어서 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부족민들 중에서 소심한 사람들이 많아서 남자보다는 여자 선교사를 더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1: 아, 그렇군요. 명심할게요.
3: 언어 연수 두 번째 과정을 완수했을 때 제게 주어진 시험은 필리핀 어린이 소그룹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때부터 우리는 정기적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투리와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비틀너츠를 씹는 풍습이었죠. 비틀너츠란 담배와 너트 그리고 라임즙을 섞은 중독성 혼합물질이었습니다. 얼마 후 한 크리스천 부족민이 그가 사는 지역에 와서 가르칠 선교사를 요청했고 선교회에선 제게 그 임무를 맡겼죠.
5: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토머스. 저희는 온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요.
1: 팔레이 형제님이 마을 전체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니 정말 기쁜데요. 그런데 형제님은 비틀너츠를 씹지 않으시는군요.
5: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때 전 하루 종일 비틀너츠를 씹지 않았어요. 그때 완전히 끊을 수 있겠다는 것을 알았죠.
1: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5: 아멘. 저랑 함께 더 많은 마을로 가주실 수 있나요?
1: 물론이죠. 저희는 격주로 다른 마을을 가볼 계획인데 우선 코무날 마을에 같이 좀 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거든요.
5: 어디로들 간 건가요?
1: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마을이 텅 비어있더라고요. 분명히 성경 교사가 필요하다고 부탁했는데 전 이해가 안 돼요.
5: 그 사람들 두려워서 그래요.
1: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님의 진리를 가르치기 원하세요.
3: 발레이와 저는 많은 마을을 방문하며 성경 공부와 기도, 찬양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캐롤린을 만났는데 그녀는 제가 필리핀에 온 후에 도착했던 선교사였지요. 우린 친구가 됐고 이후 그녀에게 청혼을 했지만 그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전 핑계거리를 만들어 그녀가 사역하는 곳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2: 안녕탕, 태풍에서 무사히 살아나셨네요.
1: 태풍 때문에 거대한 바나나 나무가 집 위로 쓰러졌어요. 하지만 다행히 의료 장비 대부분을 무사히 구해냈죠.
2: 다행이네요. 나머지 사역은 어떻게 진행돼가요?
1: 잘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캐롤린, 전에 내가 했던 청혼에 대해 좀 더 생각해봤어요?
2: 탕, 난 단지 지금은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3: 한 번은 제가 고열을 동반하여 아프기 시작했고 다른 선교사가 저를 배와 버스, 3륜 자전거에 태워 시내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말라리아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진단 결과 간염도 나왔지요. 그래서 얼마 후 저는 잉글랜드로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6: 첫 휴가구나. 그렇지. 돌아온 걸 환영한다, 탐.
1: 저도 고향에 다시 돌아와서 정말 기뻐요, 지미 아저씨.
6: 네가 아팠다는 소식 들었어.
1: 병원에서 간염 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해냈는데 지금은 점차 건강해지고 있어요.
6: 그곳에서의 사역에 대해 모두 말해주겠니? 어때, 그 사람들은 영어를 좀 하나?
1: 저희 지역 사람 대부분은 타갈로그어로 말하는데 한 가지 상징은 늘 똑같은 방식으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카마롱 마을에서 어떤 형제에게 그들의 알파벳으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 봤더니 그가 모든 나무마다 알파벳 글자를 새겨놓은 거 있죠?
6: 아주 진취적인 학생이구나.
1: 네. 그에게 일주일 걸려서 읽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갔더니 그 형제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있더라고요.
6: 이 완전히 새싹 부흥사네.
1: 그게 바로 제 목표예요. 그들 스스로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6: 그런데 말이야, 너 사목 가면 못 구했니?
1: 지금 노력 중이에요. 자매 이름은 캐롤린인데요. 하지만 그 자매는 전혀 결혼을 서두르지 않아요.
6: 내가 진지하게 말하는 건데, 탐, 그 자매에게 선물을 보내렴. 뭔가 자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3: 그래서 저는 캐롤린에게 켈틱 십자가를 보냈고 그녀는 우리의 관계에 대해 기도한 뒤 마침내 청혼을 받아들인다는 답장을 보내주었습니다. 얼마 후 우리는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올렸지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우리는 결핵에서 피부 감염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 마을, 저 마을을 여행했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간단한 응급처치법을 훈련시켰고 소녀들에게는 주일학교 교사로 설 수 있도록 훈련시켰죠. 그쯤 우리는 가는 곳마다 똑같은 질문을 들었습니다.
5: 아이가 있나요?
3: 아니요.
5: 왜 아이가 없어요?
2: 하나님께서 아직 저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5: 혹시 아이를 갖지 않도록 약을 드시고 있어요?
2: 아니요. 제가 그 누구보다도 아이를 갖기 원하는 걸요.
3: 모든 검사마다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휴가를 지내러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는 모든 서류 양식을 작성했고 10주 후 두 명의 사랑스러운 아기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과 딸이었죠. 우리는 두 명을 입양하기로 결심했지만 선교회에서는 단 한 명만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선교회에서 저희를 사역에서 제명한 때였습니다. 선교회에서 제명당한 사건은 너무도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미래는 황폐하고 냉혹했죠. 그리고 제가 가진 영국 여권으로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캐롤린이 개인 병원에서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2: 안녕 여보, 우리 아기들은 잘 있어요?
7: 지금 낮잠 자고 있어요.
2: 나 취직했어요.
7: 정말 잘 됐어요.
2: 근데 당신 의사가 예비 입사시험 때 뭘 발견했는지 알면 깜짝 놀랄걸요.
7: 뭔데요?
2: 나 임신이래요, 탐.
7: 뭐? 임신이라고요?
2: 네.
7: 예전 병원에선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었잖아요.
2: 그들이 오진을 했던 거예요.
3: 예전에 필리핀에서 성경을 가르쳐왔기 때문에 저는 성경 공부를 더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덴버로 이사해 저는 1년 반 동안 신학대학원에 다녔습니다. 우리 첫 아들 댄은 그곳에서 태어났죠. 그 저는 지원서를 냈고 한 미국 선교회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무렵쯤 캐롤린은 우리 둘째 아들 폴을 임신 중이었죠. 저는 산타크루즈 병원에서 자벽 간호사로 시간제 근무를 하면서 동시에 여러 지역을 오가며 선교사역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한 번은 한 선교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 몸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죠.
2: 어떻게 된 거예요, 탐?
7: 아까 오는데 머리 뒤쪽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머리를 거의 돌릴 수가 없었어요. 여기 도착했을 쯤엔 도움 없이는 걸을 수도 없더라고요.
2: 의사들이 곧 원인을 찾아낼 거예요. 우린 주님만 의지하면 돼요.
6: 그러면 씨.
7: 네, 선생님.
6: 손의 위축성 보행 곤란입니다. 근육 운동 협조가 부족해지는 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죠.
7: 치료법이 있나요?
6: 환자분의 경우는 매우 심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매우 더딜 거예요. 물리치료가 약간 도움이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상태가 영구적일 것 같습니다.
7: 저희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실 수 있어요.
3: 그해 말에 우리는 장애인 복지 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회복되기까지는 3년 이상이 걸렸죠. 몸을 움직이는 동작도 너무나 힘겨워서 저는 쟁반조차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또 똑바로 걸을 수도 없어서 캐롤린이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제 몸은 점차 나아졌고 예전에 받은 간호 자격이 미국에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호사 면허를 다시 받기 위해 전문 학교에서 수강을 했죠. 그리고 1974년에는 한 지역의 성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뒤 저는 몇 년 동안 척수 부상 환자들을 위한 재활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네 명의 아이들이 모두 어른이 된 후 우리 부부는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은 지난 25년 세월 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었죠. 우리는 옛 친구 팔레이를 만났답니다.
8: 어서 와요, 탐. 다시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3: 못 본 지 너무 오래됐죠, 팔레이.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8: 이번 주에 우리 바라스에서 성경 컨퍼런스를 열어요. 많은 부족들이 올 겁니다. 선교사님도 오세요.
3: 저희도 가보고 싶어요.
8: 이젠 여기도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주님께서 지금 추수할 곡식들을 거두고 계십니다.
3: 감동입니다, 팔레이.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공산당들에 대해 주의를 주던데요.
8: 그들도 꼭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겁니다.
3: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0: 우리가 필리핀에서 다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요. 저는 프라하에 계신 이모님께 두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1: 무슨 내용이에요, 탐?
0: 공산주의가 붕괴됐을 때 브루노에 있던 외할머니의 옛날 집이 가족들에게 다시 돌려졌는데 친척들은 내가 동의하면 그 집을 팔고 싶대요.
1: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0: 우선은 그곳에 다시 가보고 싶군요. 프랑크푸르트행 비행기표를 알아봅시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우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사촌이 저희를 마중 나와주었죠. 그들은 저희를 외할머니의 옛집으로 데려다 주었고 또 옛날에 제가 어머니와 새아버지 그리고 남동생과 함께 살던 집에도 데려다 주었습니다.
1: 아, 그래도 여긴 당신 외할머니 집보단 더 낫네요. 내가 직접 다 수리하고 싶은데 손댈 것이 너무 많아요.
0: 이 허리까지 자란 잡초들을 봐요. 뒤뜰에도 젖소들이 80마리나 됐던 게 기억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만약 필리핀에 헌신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선교사 자격으로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이젠 공산주의가 붕괴됐으니 모든 것이 가능해요.

0: 우리는 미국 집으로 돌아간 후 성서대학에서 가르치고 섬기기 위해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993년은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되던 해였답니다.
1: 당신이 이번 달에 은퇴를 한다니 정말 좋네요.
0: 이젠 주님의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1: 난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태국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흥분돼요, 여보.
0: 나도 그래요, 여보. 아니, 아니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네.
1: 왜 그래요?
0: 체코슬로바키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어요. 이젠 슬로바키아와 체코 공화국으로 분리됐대요.
1: 당신 그곳에 다시 가봐야 돼요. 아마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0: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필리핀으로 부르셨습니다, 캐롤린.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에서 연락선을 타고 가던 중 제 몸이 갑자기 심하게 떨리더니 다리가 붓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전 갑판에 등을 대고 누운 채 의식이 드나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캐롤린은 도착하자마자 절 병원으로 옮겼고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캐롤린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1: 모기장을 사왔어요.
0: 정말 빨리 다녀왔군요.
1: 3년 택시를 탔거든요.
0: 계속해서 이상한 그림들이 보여요. 회전하는 롤 같기도 하고. 주님께 그 그림들이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구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1: 열 때문에 그래요, 여보. 마음을 편히 갖고 기다려봐요. 근데 지갑이 어딨지? 여보, 3년 택시 안에 지갑을 놓고 내렸나 봐요. 우리 여권과 여행자 수표가 모두 들어있는데 그걸 꼭 찾아야 돼요.
0: 하지만 아내는 지갑을 다시 찾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여권은 되돌려 받았죠. 한 달 정도를 쉬면서 전 회복이 됐지만 다시 뎅기열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필리핀 사역의 문을 닫으신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주님은 체코 공화국에서 또 다른 문 하나를 여셨습니다. 저는 1993년에 교사의 자격으로 그곳에 갔고 맨 먼저 슬로바키아에서 언어 연수를 받았습니다. 새해 휴가 때 전 스코틀랜드에 사시는 지미 아저씨를 뵈러 갔습니다.
2: 그래, 네 조국은 마음에 드니?
0: 네, 익숙해지고 있어요.
2: 언어 공부는 잘 되고?
0: 예, 그리고 이젠 왜 체코 사람들이 외국어 배우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해가 돼요. 나치 지하에서 그들은 강제로 독일어를 배워야 했대요. 공산주의 지하에선 강제로 러시아어를 배워야 했고요. 그들은 모국어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겁니다.
2: 그래, 교회는 어떠니?
0: 소수의 용감한 체코인들이 공산 지하에서 비밀리에 성경 공부를 해왔대요. 그런데 한 번은 어느 집회에서 자기들은 미국인 부흥사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2: 그래서 그들에게 네가 미국인이 아니라고 말했니? 넌 체코 사람이야.
0: 물론이지요. 아마도 저 이중 국적을 갖게 될지도 몰라요. 1999년에 전 이중 국적을 신청했고 체코 정부에서는 제 출생 증명서를 찾기 시작했죠. 2001년 1월에 전 제가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체코 국적도 영구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받지 않아도 교직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어린이 피신 작전에 관한 몇 편의 영화들이 제작됐고 전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어린이들을 구조하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영화의 엔딩 자막에 제 이름도 올랐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알아봤답니다.
1: 그래서 그들이 당신 어머니의 유언장을 발견하게 된 거군요.
0: 그래요. 어머니는 내가 목사나 선교사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부탁하셨대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1: 이 모든 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주님께서 당신을 고향으로 다시 부르신 거예요.
0: 그래요. 난 목에 번호표를 두른 채 이 나라를 떠났어요. 그게 어떤 심정인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오갈 데 없는 나를 받아주었고 예수님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죠. 난 이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그 감격은 무엇에도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3: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저희와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시고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희생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대적했던 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제가 주님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연 현경수, 이명숙, 유재상, 정훈석, 홍승표, 이상헌, 이미향,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의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제438화 토머스 이야기 후편을 들려드렸습니다.

0: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7일 창조는 상징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7일 한 주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창조를 완성하시고 7일째에 쉬심으로 인간들이 따를 모형을 세우셨습니다. 만약 성경의 설명이 단지 신화에 불과하거나 혹은 창세기 1장의 날들이 상징적인 숫자라고 한다면 어째서 인간들의 삶의 기본틀이 7일 한 주에 묶여져 있는 것일까? 히브리 단어 세바스는 일곱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충만한, 완전함을 뜻하는 어근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단어가 세바스라는 단어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영어를 포함하는 여러 언어들의 일곱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도 고대로부터 7일 한 주를 사용해 왔습니다. 음력 첫 달의 일곱째 날은 아직도 중국인들에게 인류의 생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인도, 이집트, 로마 및 그리스에서 7일 한 주가 표준이었습니다. 예외는 몇 개 안 되는 적은 숫자였습니다. 과학적으로 살펴보아도 우리 가장 기본적인 생물학적 사이클 중의 하나가 7일 한 주에 묶여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를 쉬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측정가는 한 장애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실험적 시도로 이 내장된 사이클을 6일이나 8일 주기로 바꾸어 보려 했지만 모두가 실패로 그쳤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언제부터 7일 한 주가 시작됐는지 모른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7일 한 주의 시작은 성경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립된 이 7일 한 주는 창세기 1장의 날들이 꾸며진 것이 아니며 상징적인 숫자들도 아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JBBN은 1년에 한 차례 생방송 후원 행사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는 나눔의 경주를 갖습니다. 매년 나눔의 경주 기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후원금을 작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작정하신 그 후원금을 한 해 동안 보내오실 때에 물질이 가장 귀하고 알뜰하게 방송 사역에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오시는 그 방송 선교원금은 이제 본사를 비롯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직원들의 사역비로 사용되며 또는 방송 장비를 구입하고 관리하며 새로운 지역 방송 기지를 구입하고 유지하는 데 쓰여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찬양 또는 방송 홍보 등을 위해서도 쓰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재정적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그 손길, 그 후원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이어오셨습니다. 저희의 소원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후원금이 단 1달러라도 헛되이 쓰지 않기를 원하며 또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의 큰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분이 말하기를 인생은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각기 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인생의 성향이 지면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꿉놀이에서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신하가 되는가 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인생의 소꿉놀이에서 무슨 역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가 부르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되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면서 귀한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 리소스 메뉴를 보시면 전도 도그라는 하부 메뉴가 있습니다. 그 전도 도그 하부 메뉴 안에 ITL 카드 전도 카드 신청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주변에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권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권면하시면서 만약 오늘 밤 내가 죽으면 나의 영혼은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는 짧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주변에 이 ITL 카드를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갖고 다니기 편하게 작은 명함 사이즈 이 카드 신청하시고 무료입니다. 신청하시고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수도사가 젊은 과부집에 자주 드나들자 일본 마을 사람들은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며 수도사를 비난했습니다. 얼마 후 그 과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수도사가 암에 걸린 젊은 과부를 위로하고 돌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혹독하게 비난했던 두 여인이 어느 날 수도사를 찾아가 사과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그들에게 닭털 한 봉지씩을 나누어주며 들판에 가서 그것을 바람에 날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닭털을 날리고 돌아온 여인들에게 다시 그것들을 주워 오라고 하였습니다. 여인들은 바람에 날려가 버린 닭털을 무슨 수로 줍겠느냐며 울상을 지었는데요. 그때 수도사는 여인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을 용서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지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험담하는 것은 살인보다 더 위험합니다. 살인은 한 사람만 상하게 하지만 험담은 한꺼번에 세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0: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0: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1: 아니요!
0: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1: 아니요!
0: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한번 따라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여러분 태어날 때에 옷 입고 태어나요? 빨가벗고 태어나요?
3: 빨가벗고요.
2: 어떻게 알았어요?
3: 사진
2: 봐. 아, 사진 봤어요.
3: 바바리맨?
2: 예, 태어날 때는요, 사람은 정말 옷을 안 입고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중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도 사람은요, 옷을 안 입고 빨거벗은 채로 만들었어요. 어른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빨가벗겨져 있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었대요. 안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빨가벗고 있으면 부끄럽겠죠? 근데 처음에요, 아담과 하와는 빨가벗었는데 안 부끄러웠어요. 왜 안 부끄러웠을까요?
4: 하나님이 눈을 멀지 않게 했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어서 눈이 멀게 돼요. 자신이 옷을 안 입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2: 예, 좋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부끄러운 줄 몰랐던 것은 그걸 선악과 따먹은 얘기 잘했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부끄러운 줄 몰랐죠.
4: 네. 네,
2: 그런데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어두워진 게 아니고. 그렇죠. 먹은 이유는 뱀. 그게 사탄이에요.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웠어요. 또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무서웠던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도 안 무서웠어요. 남자와 여자끼리 벌거벗고 있어도 안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무섭고 부끄러워서 나무 밑에 숨었어요. 그리고 나무 잎으로,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운 데를 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이 희생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죄로 대신 희생, 소가요? 돼지일까요? 잘 몰라요. 성경은 안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양인 것 같아요. 양의 가죽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양 가죽으로 입은 옷들을 사람들 지금도 만들어 입어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가려줬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무슨 옷을 입었냐 하면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말이 뭐냐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에 나와요.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사실은 원수된 상태로 태어나요. 모두가 아담의 죄 지은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했다는 말은 구별되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해서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게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옷을 입는 것과 같이 말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지난주 보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예,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준혁아, 잘 듣고 있어? 준혁이가 교회 온 지 전에도 왔는데, 가끔 왔는데, 지난주에 목사님 무슨 설교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너무 잘 들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씀 들었대요. 그럼 위에는 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마치 우리가 옷을 입듯이 예수님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입는다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한번 보세요. 12절에 첫째, 긍휼이에요. 긍휼이 뭐냐라고 하면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불쌍히 여겨죠. 여러분, 아기가요, 배가 고파서 막 울고 있으면요. 엄마는 먹지 않아도, 엄마는 먹지 않아도 아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게, 너무 똑똑해서 참 설교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럼 엄마가 죽잖아요, 나중에 이래요. 그럼 엄마가 죽을지라도 자식을 살리는 마음을 긍휼이라 그래요. 이걸 불쌍히 여긴다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자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냐?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또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거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하셨고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했어요. 임금인데 우리를 막 명령하고 우리를 막 압박하는 임금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낮아져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런 임금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너희는 다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신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옷 입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불만이 있으면 용서하라. 여러분 지금 불만이 있어요 저에게? 그런데 왜 불만 있는 사람처럼 잘 안 봐요? 불만이 있으면 서로 용서하라. 어떻게 용서하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십자에서 자기 살과 피를 찢어주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용서의 옷도 입는 거예요. 옷이 많죠?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 또는 용서의 옷. 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와 나와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을 옷 입는 거예요. 또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런 옷을 다 입었어요. 그 다음에 옛날의 옷들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허리띠 이런 게 아니라 끈으로 묶는 거거든요. 옷을 다 입었는데 허리띠를 안 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가지도 못하겠죠.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큰 겉옷을 입으면 그때 띠를 딱 묶어야 돼요. 그래서 옷을 입었는데 마지막 옷이 뭐냐라고 하면 사랑의 옷이에요. 사랑의 띠. 그래서 사랑으로 옷을 딱 단장을 하는 것처럼 그게 예수님을 옷 입는다는 말이 이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늘 기도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정말 나에게도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옷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뭘 구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그 다음에 용서, 사랑 이런 것들로 옷 입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화가 나죠? 불만이 나오고 싸움이 일어나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뻘거벗은 사람이에요.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욕심이 많아요. 나는 용서 잘 못해요. 화가 나면요, 씩씩거리고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그래요. 이런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혀져서, 예수님을 옷 입혀져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 알고, 성경을 읽으면서, 아, 우리는 정말로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뻘거벗은 사람이구나.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옷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을 옷 입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보면요, 자기가 잘난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 성경을 보면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우리 안에 다툼이 있고, 원망하고 용서 안 하고 삐져가지고 아직까지도 있고, 이런 마음들이 가득한 것이, 아, 이게 죄를 지어서 이렇구나. 나는 예수님을 옷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 정말 나의 옷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을 옷 입으면 우리 안에 평강, 샬롬, 안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말은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이잖아요. 자기 몸은 서로 안 싸워요. 오른손이 왼손 보고 막 이렇게 안 때린단 말이에요. 왜? 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은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평강으로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6절. 자,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옷 입으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와요. 성경을 보면, 어? 나는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네? 나는 정말 땅의 것만 생각한 사람이네? 나는 불만이 많은 사람이구나? 야, 이런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없구나. 예수님, 나의 옷이 되어주세요. 이걸 알려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거하면 내가 죄인인 줄도 알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옷 입어야 된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골로새서까지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 하면서 좀 이렇게 양이 많지만 4장을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2016년까지 골로새를 다 마치고 2017년에는요, 창세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그거 어떻게 다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차례로 읽어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3년 동안 한번 다 읽어보기를 하는 거죠. 3년, 이 두꺼운 책을 3년 동안 읽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혼자 하기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생님하고 여러분 엄마 아빠하고 또는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 오시면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3년 동안 다 한번 읽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하나님은 야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요. 레위기 23장 40절에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어느 가족이 서아프리카의 끝없는 하늘에 펼친 별들 아래서 야영을 했대요. 그때가 건기라서 텐트가 필요하진 않았지만 불은 꼭 필요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막대기를 가지고 장작을 밀어놓으면서 절대로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고 아이들에게 얘기했대요. 왜냐하면 불이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아주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정말 놀랍지만 이 야영장에 허범이나 뱀 같은 녀석이 나타나는 것은 아무도 원치 않죠. 이 가족의 아버지는 가나 북부 지역에 선교사였는데 모든 것을 가르침의 순간으로 만드는 타고난 은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캠핑 때도 예외는 아니었대요. 하나님도 야영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일주일간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보들로 만든 그런 초막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너희들에게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40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야영이 즐겁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겁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일주일간의 야영 기간을 정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절이 갖는 참 의미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축제는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릴 수 있는 즐거운 행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움도 즐기는 것도 역시 창조하셨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명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왜 그렇죠? 그날을 기념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물과 하나님의 축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제가 목회자들 모임이나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자주 소개해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임스 E. 화이트 박사가 쓴 Rethinking the Church, 교회를 다시 생각해보라,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교회론에 대한 재고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저의 식으로 풀어 쓴 것이 다시 쓰는 교회론,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됐습니다만은 그 책의 서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을 대표하던 비즈니스가 열차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열차를 구입하고 그것을 동부섭으로 운행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열차 사업이 디클라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승객 수가 눈에 띌 정도로 급감한 것입니다. 그때 열차를 가진 주인들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열차를 개조하는 데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더 멋지고 웅장한 열차를 제작을 하고 실내를 화려하게 꾸미고 대합실도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차 사업은 계속 디클라인하더니 요즘은 어떻게 됐나요? 거의 명목이 없을 정도로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는 비즈니스의 본질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트레인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했던 사업은 트랜스포테이션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운송 사업을 한 것입니다. 열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실어 나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이 도구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라고 하는 더 좋은 수단이 나오니까 열차는 디클라인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더구나 비행기까지 나오게 되니까 열차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 열차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예쁘게 개조하는 데 모든 심혈을 투자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화이트 박사는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와 동일한 어리석음을 자행하고 있지 않는가 지적을 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던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사역, 사망에 있던 사람을 생명으로 옮기고 지상에서 천국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명이 하나님이 교회 주신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에는 관심을 갖지 않은 채 건물을 더 화려하게 꾸미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건물양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에 모든 것을 투자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터져나온 문제들을 보노라면 참으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대형교회 세습부터 시작을 해서 재정비리 문제, 교회 분쟁 문제, 법적인 싸움 문제, 심지어는 정치 권력과의 유착 등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더구나

0: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이끄는 선교단체나 목회자들이 성폭행 같은 이슈에 연루가 되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교인의 숫자도 눈에 띌 정도로 급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나온 통계자료를 봤더니 지금 한국 내에 소위 말해서 가난 성도, 안 나가는 성도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가난 성도라고 부르죠. 이 가난 성도들의 숫자가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사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교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윤리위원회를 만들고 교회 헌장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혹은 건물의 장식을 바꾸고 조직을 정비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물론 그와 같은 것들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외적인 가지치기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위기의 근본 뿌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본질로 돌아갈 때 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과연 어떤 것이며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 우리가 함께 공부하기를 원하는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서신입니다. 이 책 속에는 사도 바울의 목회적 이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문제가 많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함께 묵상하게 되면 이제 오늘부터 제가 연속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묵상하느라 하면은 참 교회가 어떤 것이며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지를 잘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중부를 잇는 전략의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동북부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마라톤이라고 하는 해변 도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기원전 490년에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것을 우리는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지난번 다니엘서를 다룰 때 잠깐 소개해드렸던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에는 1만 명 정도의 군사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심을 다해 싸운 끝에 그리스가 승리를 하게 되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마라톤에서부터 아테네까지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 구안의 거리가 42.195km, 마일로 계산하면 약 26마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래되어진 유명한 올림픽 경기가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라톤 경기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였기 때문에 주전 44년도에 줄리어스 시자가 이곳을 점령하고 로마의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죠. 황제가 된 이후에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릅니다만은 옥타비아누스가 BC 27년도에 이 고린도를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둘로 나누게 되면 북쪽을 마케도니아라고 부르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부르는데 아가야의 수도를 이 고린도를 그 수도로 삼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을 방문했던 시기가 AD 50년 가을입니다. 그리고 AD 52년 봄까지 약 18개월 동안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 오랫동안 머물지 않는데 유독 고린도 교회에는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에베소 교회를 제외하고는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목회했던 곳이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교회,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또 바울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안겨준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아파하고 상처를 받는 것은 그만큼 사랑했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유시화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축복을 셀 때 상처를 빼지 말고 세라. 우리 축복만 세는데 상처도 빼지 말고 카운터래요.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단어, blessing이라는 영어가 불란순 말에 bless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이 같다고 합니다. 불란순 말에 bless라는 단어는 to hurt, 상처를 준다, 상처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하는 것, 사랑하는 것과 상처는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만 기억하고 깨어지고 나누어지지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많은 상처가 되긴 했지만 그만큼 아끼고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네 차례에 걸쳐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다뤄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성경은 두 개밖에 없지만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에 보냈던 편지는 네 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고린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사랑했던 교회, 동시에 많은 상처를 받고 대적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는 실제로는 네 개의 편지 중에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남아있지 않긴 하지만 5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먼저 쓴 편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먼저 쓴 편지가 있었고 두 번째로 보낸 편지가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인데 이 고린도 전서는 흔히 목회 서신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Pastoral Epistle. 왜냐하니까 목회에 대한 가장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고린도 전서를 수강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과목의 타이틀이 재미있었어요. 일반적으로는 First Corinthians 그렇게 타이틀을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붙이지 않고 A Letter to the Most Problematic Church,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에 보낸 편지, 그렇게 타이틀을 붙였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 There are mega problems in the church. 엄청난 차원의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당파와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법정 소송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예배가 혼잡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초기 교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Early church. 그래서 가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기 교회를 본받자 그렇게 말을 하지만 과연 신약 성경에 기록된 초기 교회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소개된 대다수의 교회들은 다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지난번 같이 공부했던 로마 교회 문제가 없었나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없을까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바울을 가장 잘 섬겼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이번 빌립보 교회 안에도 요디아와 순두개 두 자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분립이 일어났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많은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고 폐쇄적인 교회였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선교를 하지 않았던 교회, 하나님께서 철퇴를 내려칠 때까지 그냥 기다렸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이런 의미에서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에 완벽한 교회는 한 개도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어요? 물론 교회에 들어온 이후에 조금씩 변화를 이루긴 하지만 스틸 미완성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스킵 하이징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Church is not museum. 교회는 박물관이 아니다. Church is hospital. 교회는 병원이다. 그런 표현하는 걸 들었어요. 성자들의 사진이나 붙여놓고 관람하는 박물관이 아니라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로 치유받고 한 단계 한 단계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회복의 방향성은 건강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은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숫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건물을 가졌나 가지지 않느냐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버짓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 실제로 교회를 주도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와 상관이 있어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이게 교회의 건강성을 결정하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도 건강하면 모든 것이 활발해지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되면 나무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교회가 건강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건강하게 되면 성장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 교회가 건강한가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건강한 성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님들이 건강해야지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기에 발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과 소스데네. 2절 말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그런데 이 교회의 definition,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를 2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뭐라고 했어요? 자들, people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교회인데요, 이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건물을 지칭하는 데 쓰임받은 케이스는 한 번도 없어요. 항상 people이에요. assembly예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뭐라고 했어요? 자들에게.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people이에요.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되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냐? 오늘 2절은 세 가지를 설명해주고 있죠. 첫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불려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각처에서, 장소에 관계없이 각처에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즉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실제로는 교회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가끔은 그런 말을 하죠. 교회가 이럴 수 있냐, 교회가 왜 이러냐, 그렇게 비판할 때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 비판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교회인데 누구 보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이 성도들의 전체 모임을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고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꼭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형태로 살아오셨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몸으로 들어오셨으면 여러분은 교회예요. 그 좋은 예가 1절에 나오는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은 신약성경에 딱 두 번밖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18장에 딱 두 차례 걸쳐서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네거그, 회당이라고 하는 제도는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간시대, 즉 바벨론 포로 중에 생겨진 유대인들의 예배처소이고 교육관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더니 거기는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이미 불타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 공부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임을 갖는 장소를 정해서, 그게 시네거그, 이 회당이에요. 그래서 비록 그들은 포로지에 살았지만 회당을 만들고 거기 가서 안식일날 예배도 드리고 또 아이들을 교육하는 에듀케이션도 시키고 또 함께 모여 친교도 나누는 그런 기관을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회당은 그들의 포로 귀환 후에도 유대인이 가는 곳마다 세워졌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도 세워지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고린도 지역에도 세워지게 되고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사는 커뮤니티에는 항상 회당이 만들어져 있죠. 이걸 통해서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지켜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 때에 안식일날 회당에 가게 되면 꼭 성경 낭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회를 보는 사람이 성경을 한 챕터를 낭독한 후에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바이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눌 것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기다렸다는 듯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쫙 풀어나가주는 거죠. 솔직히 바울만큼 성경을 많이 하는 학자가 어디 있어요? 최고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율법의 전문가, 구약성경의 전문가니까 그 회당에 앉아있는 누구보다도 실력있게 깊이 있게 성경을 풀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을 쫙 다 푼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한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를 쫓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듣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들은 반론을 제기하겠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일부는 아 그렇군요. 혹시 그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렇게 부탁을 하면 바울이 한 명 한 명을 데리고 페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FAITH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그들은 사람들이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가 되고 그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들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본인만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고린도 교회의 회원이 됐어요. 이것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출발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크리스천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자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아가의 총독이 갈리오인데 갈리오 앞에 사도 바울을 고소를 했어요. 아마도 이 고소를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쭉 가서 이제 그 고소하는 그 일을 했을 때에 아마도 그 일에 가장 앞장서서 갔던 인물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이 소스데네는 그리스보가 예수님 믿고 회당장에서 내려온 후에 그 후임으로 회당장이 되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갈릴레오가 유대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소송을 기각시켜버렸어요. 들어보니까 이게 종교적인 문제 같은데 내가 이게 관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바울을 전혀 처리하지 않고 그들의 소송을 기각시켜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화가 난 유대인들이 그 분풀이를 소스데네에게 했어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이 소스데네를 엄청나게 두들겨 패고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떠나가버렸어요. 이와 같이 애꿎게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는 이 소스데네를 누가 찾아갔을까요? 물론 성경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충분히 계승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바울이 찾아갔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감사 안아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을 대적하기도 하고 바울을 고소하는데 앞장섰던 소스데네지만 이와 같은 바울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녹아져서 예수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져서 후에 바울이 그곳을 떠나 에베소로 갔을 때에 아마 바울을 따라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쓸 때에 이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쓴 편지인데 그때에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이 발신자 중에 한 명으로 소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교회예요.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억셉트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크리스찬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은 제누인한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환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께서 누구랑 대화하다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납득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모임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느 모임에 들어가든 항상 이상한 사람 한두 명은 꼭 있어요. 소위 말하는 문제아들 우리 목적 훈련 때 잘 쓰는 용어가 ECR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ECR Extra Care Required Person 뭔가 특별하게 더 케어를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양무리를 들어가시든 어느 조직에 들어가시든 어느 팀에 들어가시든 꼭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몸에 들어갔더니 다 좋은 사람만 있어. 문제 일으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때는 누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완성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완벽한 성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미완성 작품인 여러분과 제가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차츰차츰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속한 바 되어져서 건강한 영성으로 성장해가게 된다면 교회는 자연히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다 없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공동체 전체가 바뀌어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1차적으로 성도님들이 건강해지셔야 돼요. 두 번째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영적인 부요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인 richness, 영적인 부요함이 있어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참 사도 바울은 특이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를 쓸 때 굉장히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책망할 작정으로 이 서신을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 감사를 먼저 하고 있어. 내가 항상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다.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대목에서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책망할 일이 있을 때에 10분을 먼저 칭찬한 후에 1분을 책망하래요. 진짜 내가 책망해야 될 일이 있으면 10배를 먼저 칭찬한 후에 그 다음에 지적하라는 말을 했어요. 우린 보통 반대로 하잖아요. 먼저 때려놓고 나서 그 다음 설명하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인데 사도 바울은 먼저 감사합니다. 그들을 먼저 칭찬하는데 칭찬의 이유가 5절 말씀부터 7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첫 번째 칭찬의 내용은 언변과 지식이 풍성함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언변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사실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혹은 스피치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을 예언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방언으로 해석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어쨌든 간에 말씀,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knowledge, 이것은 doctrine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 켈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기독교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리의 말씀이 풍성했다. 이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부요함의 내용, 진리의 말씀이 풍성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약 4년 전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간 사실, 이 복음의 견고성, 이것이 두 번째 풍성함의 내용이고, 세 번째가 7절에 은사의 풍성함. 은사가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린다. 이 소망의 풍성함, 이것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원할 때에 소유해야 될 부요함의 내용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견고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소망이 넘쳐나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현대교회가 이와 같은 영적인 부요함에는 관심 갖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부요함을 자랑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정의하려고 하면 교회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수렁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일제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민족이 암흑기에 처해 있고 어디에서도 도움받지 못할 바로 그때에 교회가 가장 순수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때 비록 우리는 배는 고팠지만 세상적인 화려함은 가지지 못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찬양이 있었어요. 깊은 감사가 있었어요. 눈물로 적시는 새벽제단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가슴을 치는 눈물의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소유해야 될 하나님의 부유함에 상관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갈증이 식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진실로 다시 교회다워지기를 원한다면 세상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흉내내고 세상 따라다니는 교회가 되는 한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세상은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축복의 선물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소유할 때에 진실로 교회가 그 모든 잃었던 명성을 회복하게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위기가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면에서 교회가 가진 가장 심각한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는 세속화의 위기입니다. 세상화되어져 가고 물질화되어져 가고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되기보다 기업화되어져 가는 현상, 이게 사실 오늘날 가장 위험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변화되어지려면 1차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먼저 변해야 돼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먼저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영적 부요함,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른 주재권이 있을 때, 쉽게 말하면 교회를 주도하는 롤더십, 누가 교회를 주도하느냐, 교회의 주도권자가 누구냐, 이것을 바로 할 때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교회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긴 말씀이 아닌데요, 구절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절밖에 안 되는 이 본문 속에 주님이란 단어가, 롤드란 단어가 여섯 번 반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될 텐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My Lord, Our Lord Jesus Christ, 이 롤드란 단어를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curious, 헬라말로 이 영어로 lord라는 단어를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을 했을까? 그것은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lord가 로마 황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라는 도시는 한때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 파괴되고 무너졌던 그런 도시였는데, 이 줄리우스 시자가 그 도시를 다시 재건시켰어요. 그리고 그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가 그 고린도를 아가의 지방의 캐피탈로 삼고 로마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로만 프라빈스, 로마 지경이 된 곳이 바로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다수가 헬라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릿속에 주재권은 로마 황제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황제를 이 모든 부유한 삶의 원인자라고 생각을 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따르는 것이 그 당시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지적하기 위해서 참된 롤드는 시저가 아니다, 진정한 롤드는 예수 그리스도다, 주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주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3절도 보시면은 바울이 인사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냥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고 앞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헬라식 또 유대식 인사말이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평화라고 하는 이 개념은 로마 황제가 만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시저가 황제가 된 이후로 약 200년 기간 동안에 이 아시아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 전쟁이 멈추고 약 200년간의 평화시대가 왔어요. 그것을 우리는 흔히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로만 피스. 이걸 본다서 오늘날 팍스 아메리카나, 이 미국의 평화, 그렇게 단어를 쓰기도 하죠.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만든 평화. 그런데 이것이 진짜 평화일까요? 이 평화는 군사력에 의한 평화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스러워 보이지만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이와 같은 팍스 로마나에 대한 대칭으로 사도 바울은 참된 평화는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온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 속했을 때 진정한 차원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셔서 승리하게 하는 분도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누가 교회를 다스려야 될까요?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적인 방법, 여론이 교회를 주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어프레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민주주의가 정말 성경적 원리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이후에 사실은 모세와 아론과 몇 사람을 제외하고 다 대다수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어요. 만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했더라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주재권은 하나님이에요.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피오크라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는 참된 이와 같은 주재권입니다. 모든 멤버가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Founding pastor, 처음 교회를 개척했던 목회자나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공시켰던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이게 분명해져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잡겠다고 나서는 한은 교회의 분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우리 개인의 삶이든 교회의 삶이든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개인도 최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교회 사역에도 전성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두 명의 거장이 있습니다. 영적 자이언트가 있었어요. 한 분이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 또 한 분이 조지 위필드라는 분이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습니다. 두 사람 다 홀리클럽의 멤버였어요. 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는 홀리클럽이 있었죠. 그 멤버였어요. 두 사람 다 위대한 설교자요, 부흥사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엄청난 부흥의 바람을 일으킨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신학적 이슈가 하나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존 웨슬리는 소위 말하는 알미니안 주의자였습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그 반면에 조지 위필드는 켈빈 주의자였었어요. 그래서 같은 감리교지만 켈빈 주의적 감리교를 처음 시작한 분이 바로 조지 위필드였습니다. 이 신학적인 이슈가 대두하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 관계가 점점 악화되어 가기 시작할 때 조지 위필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가 있던 장소를 떠나면서 외쳤던 유명한 말이 남아있습니다. 조지 위필드의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을지어다. Let the name of Whitfield perish, but Christ be glorified. 위필드의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영광을 받을지어다. 그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역의 터전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때 그가 건너간 곳이 신대륙이었어요. 발견되지 얼마 되지 아니했던 신대륙,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신대륙에 와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과 함께 동력을 하면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조지아를 중심으로 엄청난 차원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The Great Awakening,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 남부지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고 감리교와 침례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동부지역이나 그쪽 지역에는 많은 대학들이 이때 시작이 됐어요. 그때 영적 대각성 운동의 결과로 세워진 대표적인 대학 중에 하나가 프린스턴 대학이에요. 원래 칼리지 오브 뉴저지인데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이 됐어요. 혹은 킹스 칼리지라고 불리던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이 콜롬비아 대학이 됐어요. 칼리지 오브 로드 아일랜드라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이 브라운 대학이 됐어요. 나중에 다트머스 같은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들, 이런 대학들이 그 당시에 다 생겨진 대학들이에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초석을 닦는 대표적인 대학들이 그때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미국의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된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이라는 이 날보다 더 가치 있는 날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내가 오늘을 헛되이 보낸다면 내가 헛되이 보낸 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갔던 사람들이 그렇게도 갖고 싶어 했던 내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당신 앞에 주어진 이 오늘을 당신 생애 가장 소중한 날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혜권 강사의 화요일 오전 성경 강의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1: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너무너무 인간의 관점에서 튼튼할 때, 가이사의 통치권이 너무너무 튼튼할 때 이제 영원 무궁토록 로마의 세계가 지배할 것 같은 그 안정감 드는 그때, 전례 없는 평화를 누리는 그때 예수님이 등장해서 로마의 체제가 폭력과 인간의 주권에 대한 박탈과 사탄적인 악과 고난의 지배임을 드러낸 겁니다. 예수님이 옥타비아누스 때 태어난 겁니다. 옥타비아누스, 세계에서 가장 세계를 온전히 통치한 인간 통치 기술의 절정에 도달한 그 시기에 이제 지중해를 깨끗하게 정돈하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평정해서 로마의 평화가 의심없이 받아들여진 바로 그때 예수님과 바울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너무나 무근거적이고 이 통치의 근세가 너무 조약하고 악하며 우상 숭배적이라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이런 분별력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본 유대인들의 영적 각성, 예언자적 영적 각성에서만 이런 분별력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샬롬과 공평과 정의로 사자와 어린 양을 같은 시온산에서 나 뒹굴리게 하면서 친교하면서 한데 불뜯게 만드는 하나님의 통치의 그 이상을 일찍이 감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통치가 하등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통치가 문제가 된 이유는 그리스도인 유대인의 이 예언자적 환상, 하나님의 통치가 세계 만민에게 가져올 그 이상적인 통치의 열매, 그 관점에서 볼 때 세계 최강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 이것 엉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자적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무근거성,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야포니카, 팍스 지나카, 이런 중국 평화, 일본 평화, 미국 평화, 이런 세계 통치의 무근거성, 세계 통치의 그 폭력성과 조악성, 이런 거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떤 양상을 갖는가를 아는 사람한테만 포착되는 문제의식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드는 사람, 이것이 그 당시 얼마나 무시무시한 도발적인 공세였는 걸 알아야 된다면, 가이사의 명령, 로마 제국의 통치의 그 절대성,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 구역에 있는 그 통치 질서를 막 세차게 뒤엎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임금 예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너무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세요. 이 세상의 가장 최강의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죠? 로마 제국의 그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의 국가 형벌권, 형사소추권, 이것이 감옥 아닙니까? 감옥? 감옥이 뭐예요? 국가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가들은 감옥은 국가는 사회 계약의 결과가 아니라 경찰과 감옥의 폭력적 통치기구 때문에 국가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0: 그래서 미셸 푸코 같은 사람은 감옥의 역사에서 감옥이야말로 국가 권력의 기본이다. 감옥 문이 흔들리면 국가가 끝난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의 감옥을 누가 마음대로 넘나들었어요? 로마 제국의 국가 형벌권, 소추권, 그것이 감옥인데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밤중에 찬송하다가요? 감옥 문이 어떻게 됐어요? 함부로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막 찬송하면 감옥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안 열려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대부분 안 열리는데 가끔 열리는데 아주 희귀하게 열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찬양하는데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주권이 흔들려서 로마 제국의 국가 형벌권이 소추권이 끝났어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로마 제국의 감옥 문을 열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뭐입니까? 로마 제국보다 큰 나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여기서 16장 31절 너무 중요합니다. 형제 어찌할꼬 로마 국가 공무원, 말단 공무원, 로마의 국가 형벌권을 집행하는 그 관리가 형제 어찌할꼬 하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로마 시민에게 로마 시민권 자체가 구원이라도요. 로마 시민권이 지상적 의미에서 구원이에요. 그 구원받은 팍스 로마나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 로마의 관리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가 되게 구원을 받으라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로마 시민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힌 예수님과 바울 같은 사람의 기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미국 사람 보고 미국에서 돈 많이 번 미국 교포들 중에서 그런 아주 교만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은 다 독재 치하에서 엉망인데 우리는 70대 초에 다 이민 와가지고 엄청 좋은 집에 살고 야만적인 그 대한민국에 비해서 아 우리는 뉴저지의 그 허드슨강 보면서 말이야 살면서 차 포도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코스타에 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미국에 사는 것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모욕입니다. 한때 미국 시민권은 구원의 표상입니다. 지금도 준 구원의 표상입니다. 미국 시민권은요. 그만큼 미국이란 국가에 소속되면 그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라는 그 시민권이 캐나다 시민권보다 불리합니다. 그래서 중동을 여행할 때 미국 사람들이 입고 있는 티셔츠는 I am Canadian입니다. 그래서 중동을 여행하는 모든 미국 사람들이 사야 할 필수품은 캐나다 사람임을 입증하는 티셔츠를 10장 사갈까. 그래서 그 옷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나는 테러 대상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다릅니다. 캐나다는 영국 여왕과 전쟁, 영국과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킹 조지와 전쟁하죠. 캐나다 사람들 뭡니까? 우리는 영연방이다. 우리는 영국과 전쟁하지 않고 때가 되면 우리는 독립한다. 그러나 버지니아주의 그 제임스 메디슨, 워싱턴, 그런 토마스 제퍼슨 전쟁주의자입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전쟁하기 싫은 사람들 간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전쟁하기 싫은 사람이 가나안에서 캐나다를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캐나다가 너무 멀다. 산에 가서 감자 먹고 살자. 웨스트 버지니아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가 반전, 그 다음에 또 캐나다까지 가려다가 하는 춥다. 그만 가자. 로드 아일랜드입니다. 이 미국의 역사에서 로드 아일랜드, 웨스트 버지니아, 캐나다는 전부 다 앤 로얄리스트, 그러니까 왕정 충성파들, 그러니까 전쟁 없이 영국과 분리되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드 아일랜드에서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온 사람들 almost heaven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존경심을 보여야 됩니다. 버지니아주, 뉴저지주, 뉴욕주 아주 전투적인 호전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엄청난 팍스 로마나를 구가하고 가이사의 통치권이 자명하게 받아들인 그런 시대에 로마 제국의 총독에게 처형받은 예수가 세계 만민에게 받아들여지고 영접되들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 정신이 얼빠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주장이거든요. 거룩하게 체계적으로 얼빠지는 정신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령 충만은 거룩하고 체계적으로 정신이 탈구 현상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의 기초를 허물어뜨리는 체제 변혁적 사고를 지속적으로 할 때 우리는 그걸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집단 성령, 집단 정신 얼빠짐입니다. 그래야만 로마 제국이 주는 이런, 그래서 데살로니카 교회,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는 엄청, 데살로니카가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게 146년에 포에니 전쟁이 끝났을 때 로마 제국에게, 로마 제국 편을 들어서 로마 제국에게 충성을 받아서 황제의 특혜를 받는 로마 시민권의 혜택을 많이 받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는 황제 숭배가 매우 심했습니다. 황제 숭배가 심했기 때문에 다른 임금 가이사를 전하는 사람 왔다라고 해야만이 대중들이 선동됩니다. 일베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 일베입니다. 일베. 왜냐하면 로마 제국 그 가이사의 명을 어기는 사람 왔다, 로마의 풍속을 해치는 사람 왔다 하니까 불량한 사람 와서 해당장 야손과 초대 대사랑 교인들을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로마 제국의 폭력적 통치, 그 로마 제국의 폭력적 군사 숭배, 힘 숭배, 무력 숭배가 세계를 안정시킨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침묵시키면서 평화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평화의 특징은 타자를 비주체화시킨 겁니다. 이건 좀 유식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계처럼 만들고 인격적 주체성을 말살함으로써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타자를 침묵시키는, 타자를 침묵시켜서 인격성을 훼손시켜가면서 얻는 평화가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가 뭡니까? 내게 순종을 강압합니다. 뭘로? 내 권력과 힘으로 내 부하에게 복종을 강압하는 것이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는 한 번도 착한 사람이 되라고 로마의 신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제 6권, 7권, 8권, 하나님의 도성은 모두 22권으로 되는데 6권, 7권, 8권이라는 책이 로마의 신들 중에 로마가 섬겼던 20주 신들의 성격 분석을 합니다. 근데 로마의 신들은 특징이 우리의 인간성의 개선과 윤리적, 도덕적 성숙에 관심이 없습니다. 로마의 신들의 특징은 로마의 국가 통치 체제의 공고함을 도와주는 신이지 절대로 개인의 영성적 성장을 어떤 로마 신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6건, 7건, 8건, 하나님의 도성 6건, 7건, 8건이 성 오고스틴께서 426년에 완성한 책입니다. 성 오고스틴은 아프리카 히포의 감독으로서 354년에 태어나시고 430년에 돌아가신 분으로서 중세와 고대의 교량 역할하는 교부로서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분을 한 번도 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 중에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1권부터 11권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중에서. 그 중에서 6권, 7권, 8권은 로마의 다신교 우상숭배, 이 오늘날 데살로니카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바카스 신의 그 바카스 신숭배가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을 가졌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신들은 로마 시민들의 성품을 착하게 만들어서 로마 시민들이 서로 형제자매들 우애와 연합으로서 로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로마의 신들의 특징은 국가의 충성함으로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게 만들므로서 로마를 튼튼하게 만드는 신들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로마의 신들은 우상임이 밝혀지니까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제13, 14교구에 살았습니다. 영동포구 금천구에 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 근데 로마의 서초, 강남 이쪽은 전부 다 로마의 강남인데 이 지역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밤마다 철야 기도를 하는데 로마 13구, 14구, 금천구, 시흥구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집단으로 초래합니다. 그것이 AD 98년부터 시작되는 AD 98년부터 260년까지 엄청난 박해를 경험하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보니까 이 로마의 통치 체제가 너무나 악마적이고 우상 숭배되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신 성령을 경험하고 윤리적으로 고상해지고 의로워지고 착해지니까 로마의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존재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우상 숭배의 축제에는 가지 못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점점 무신론자,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라고 했습니다. 왜? 형상을 놓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무신론자, 형상 없는 신숭배자, 무신론자, 불경건자, 이것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의 이름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로마 제국의 최강의 통치체제마저도 무건가하며 비영속적이며 인간성을 억압하고 아까 고난으로 통치한다는 걸 알고 복종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저항성을 심어주니까 성령이 임하자마자 로마 제국의 이런 세속적인 악마 숭배적인 통치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자마자 로마 제국의 그런 평화가 로마 제국의 그런 구원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로마 황제의 통치권, 다시 말해 이 세계의 가이사급 지배자들의 통치 혜택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됩니다. 이 세계의 가이사급 통치 혜택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의 가이사급 가이사 이 로마 황제 줄리우스 시저급 통치 혜택을 받고 있는 게 뭅니까?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전파 소작인으로서 매달 6만 원에서 7만 원을 냅니다. SK에 내거나 LG에 내거나 납니다. 우린 전파 소작인입니다. 전파를 하나님이 무료로 주셨는데 이 세 회사가 독점해서 우리에게 봉이 긴살처럼 이렇게 전화 한 번 할 때마다 30원씩 물려가지고 우리가 핸드폰이 없으면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 통치 가이사급 이동통신회사에 우리는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메일을 쓸 때 구글이나 이런 검색을 할 때 우리가 문명의 혜택에서 지식사회에서 유통에 소통에 참여하는 순간 우리는 그런 엄청난 많은 개인정보를 우리의 존재의 일부의 비밀스러운 걸 다 훼손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가능하면은 이런 로마 황제급 세계 지배자들의 운명에 그것들의 무근거한 통치력에 우리가 경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강한 독립성과 하나님 나라의 지향성을 과시할 만한 대항공동체, 대조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은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받을 때요, 큰 확신과 능력과 성령으로,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세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최초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프로세스가 이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주권이 바뀌는 것 같은, 나라가 신분이 바뀌는 것 같은 이런 극적인 전환이 없을 때 우리는 세속에 대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의 통치권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표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큰 능력, 확신,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다시 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 사도 바울은 루스트라에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고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시작했어요. 이방 선교를 시작하죠.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이게 이고니온, 루스트라, 데베 쭉 하면서 이제 이방 선교를 하는데 루스트라에서 이방 선교를 시작하자마자,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자마자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이거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고치는 것은 그리스 신들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 신들이 제일 약점이, 치명적 약점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은 그리스의 신들 숫자는 매우 멀티플합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20명의 주신 국가, 이제 프리미어 리그를 만들어줬습니다. 신들의 프리미어 리그. 그 신들의 프리미어 리그를 만들어줬는데 문제는 프리미어 리그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실력이 많은 신들이 또 밑에 챌린지 그룹 신들이 많아가지고 막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프리미어 리그의 신들 20마리 신들에게 이 로마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안전뱅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이 치료의 신들이 적어도 3명의 신들이 있습니다. 의술의 신, 치료의 신. 히포크라테스가 선사할 때 그 의술의 신에 가서 저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의술의 신들은 고치지를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근데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엄청 능력이 많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직접 제우스가 나타나서 아엠 제우스 하면서 사람 안전뱅이를 고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고쳤다는 능력은 전설은 많지만 올림푸스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레에 가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고치는 것과 똑같이 고쳤습니다. 그러자마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왔다. 절을 했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신인가를 알려면 그리스 로마 신화, 이윤기 로마 신화 1권부터 6권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제우스란 말할 때 적어도 감정적으로 전율합니다. 그리스 사람에게 제우스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허접하 같지는 않습니다. 제우스가. 매우 엄난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리스에 가보면 나라 전체가 다 신전입니다. 지금 그리스가 지금 이번에 디폴트 됐죠? 오늘 좀 디폴트 됐을 거예요 아마. 그리스란 나라가 어메이징 할 만큼 신전이 많습니다. 파르테논, 그 파르테논 뭐예요? 파르테노스 전혀 신전이라 합니다. 헬레네, 아테네. 이렇게 많은 대리석 신전을 세워놓고 나라가 온통 신에게 바쳐진 국가 그 자체였는데 지금도 그리스는 뭐예요? 부서진 신전의 폐허로 관광 수입을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숭배를 허접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진지하게 몇십 년에 걸쳐서 신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 그리스는 진지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진짜 믿은 겁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능력이 많다는 말은 오랫동안 믿었는데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얼굴이 아마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얼굴이 못났다는 말이 교부들의 그릇이 교부 및 속사도 교부 정원에 바울 외모에 대해서 매우 약간 불편한 그런 진실이 있습니다. 눈이 이렇게 눈이 튀어나왔다는 말도 있고 머리가 벗겨졌다는 말이 있고 항상 눈이 좀 좋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참 많이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면 근데 바나바는 매우 아마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그러니까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 그 다음에 바나바 밑에 키가 좀 적은 바울을 보고 헤르메스! 여러분 헤르메스라는 이 신을 여러분 또 알아야 되는데 헤르메스는 요새 해석학이란 말이 허머노이틱스죠. 허머노이틱스 하면 해석학입니다. 이거는 토플 수준 넘는 단어예요. 이거는 헤르메스가 Interpreter of Zeus. 제우스의 통역자가 헤르메스이기 때문에 헤르메스가 하는 역할, 그러니까 고대 문서를 오늘날 현대 독자에게 뜻을 해석하는 기술을 해석학 이렇게 말합니다. 그 헤르메스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말을 하고 바나바는 다니면서 폼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 와 헤르메스와 제우스가 나타났다. 이 말 드디어 제우스가 능력을 발휘했다. 그 전설상에 그 믿음 속에 있던 그 제우스가 나타났다면서 바로 옷을 벗고 우퉁 벗으면서 막 꽃다발 갖다 주면서 하와이에 하와이의 마오리족들이 막 이렇게 막 그 꽃다발 갖다 주면서 막 우리한테 하듯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놀라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사람이다. 바울이 바로 이방인들 앞에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바울이 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은 자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면 되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새 안식일에 가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을 때 예수가 바로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일종의 논정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이 엄청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드라마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바로 제우스가 할 만한 일을 함으로써 즉 제우스 신이 해야 할 그 일을 바로 함으로써 그들이 알고 있는 신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로마서 기자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입니다. 정리해보면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